0: 과정에서 매수인 측이 보낸 피해 여성을 냉동 창고에 가둬 살해한 뒤 행방불명 상태인 것처럼 꾸며 거래 파기에 따른 위약금 등을 받아내려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신 씨가 공범으로 지목한 다른 인물들은 상품권 위조와 살해 계획 등을 전혀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신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리고 신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1: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 투자 분쟁 환송 중재에서 정부가 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엘리엇 ISDS 사건 환송 중재 재판 판정부가 한국 시간으로 어제 오후 7시쯤 정부가 엘리엇의 약 4,849만 달러, 한화로 약 660억 원과 지연 이자 등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판정부는 2015년 당시 정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찬성하도록 개입한 행위와 엘리엇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판정문을 면밀하게 분석해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2시 종합뉴스 하나증권 한국비드랩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아나운서 김상호 안주희였습니다. 서울지방의 현재 기온 21.5도입니다. MBC 2시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6: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5: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6: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7: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8: 장기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9: 계양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10: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손주가 생기면 길에서 또래 아이만 봐도 미소가 나온다고 하죠.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하면 우리 동네에 이렇게 강아지가 많았나 시선이 달라집니다.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 길거리에 온통 군복 입은 장병만 눈에 들어오고요. 일기예보를 볼 때도 산간지역 체감기온까지 다 확인하고 마트를 가도 깔창이나 위장크림 같은 것들에 시선이 멈춥니다.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나의 세상도 넓어집니다.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어느 순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요즘 여러분은 어떤 것에 자꾸 눈길이 가시나요?

0: 최진희의 사랑은 어떻게 생겼을까 들으면서 오늘 10월의 첫날 여러분과 함께하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입니다. 아, 오늘이 또 제 78주년 국군의 날이거든요. 야, 78주년. 제가 65주년 때 국군의 날 행사에서 막 노래 부르고 군가 부르고 막 이랬었던 것 같은데 78주년 뭐 제가 생각보다 늦게 갔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게 5단위가 진짜 커요. 예, 되게 크게 하고 그러면 이제 그 큰 연병장 같은데 이제 그 낙하산 타고 이제 특전사들 내려오고 막 그 쇼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저희는 막 이렇게 대놓고 구경 못하고 계속 전방 주시하고 있어야 되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던 아, 참 그게 리허설이 진짜 몇 시간씩 해요. 근데 그 식 자체도 2시간 정도인데 이걸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아, 참 아마 우리 손트라에도 또 아들을 군에 보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다시 한번 오늘 국군의 날입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보내는 일상 뒤에 또 우리를 묵묵히 지켜주는 여러 장병분들 계시거든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하면서 오늘 출발해봅니다. 우리 김선미님께서 아기 때 제가 키워준 조카가 10월 6일 공군 부사관 입교합니다. 정말 군복 입은 사람 보면 다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군대에 보내면 돌아다닐 때 군복 입은 사람만 봐도 와! 막 이러면서 아들 생각나고 저는 약간 늘 이게 남자는 이게 자연스럽게 어디를 보게 되냐면 군복 딱 보면 계급장 위치를 봐요. 그 다음에 그 한숨이 달라져요. 이게 짝대기가 더 적을수록 아유 정말 이렇게 되는 이 자동이 있는데 또 그게 같은 마음이겠죠. 약간 그 약간의 안쓰러움 아 힘냈으면 좋겠다는 그 응원. 4646님 저희 부모님은 사계절 바쁜 농사일에 아들 군생활에 대한 어려움은 생각 못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군휴가 기간에도 바쁜 농사일을 도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자대 복귀 후에는 제 뒷모습에 눈물 흘리신 어머님을 얼핏 보고 못 본 척한 기억이 납니다. 와, 군휴가 도중에 나와서 농사일을 도우셨다고요? 정말 늠름 그 자체인 아드님이시네요. 6693님은 제가 그래요. 길 가다가 아기들 보이면 저절로 눈길이 가요. 내년 4월 9일에 만날 예정인 뱃속의 말랑이 때문인가 봐요. 그렇죠. 유모차 볼 때마다 아 그러게 유모차도 필요한데 뭐 볼 때마다 아 이제 옷 사야 되나 막 여러 가지 집안 돌아다닐 때도 저 모서리 되게 위험할 것 같다 이러면서 막 주시하게 되고 1949님 남편 새 차를 주문해 놓고 기다리면서 아니 이 차가 주변에 이렇게 많았어? 하며 반가워했어요. 차도 참 신기한 게 그 전까지 안 보이다가 내 차만 보여요. 아, 이 차가 이렇게 많았나? 아, 그랬으면 안 샀지. 그래서 내 차만 좀 특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많았어? 이러면서 우리 4369님 여유 있는 오후 점심 먹고 나와서 공원 트랙 돌고 산책 후 휴식하며 앉아서 그동안 챙기지 못한 지인들께 안부 전하면서 손트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와주었네요. 시원한 바람과 함께하는 하늘이 너무 맑고 멋져서 공유해봅니다 하면서 또 사진 보내주셨는데 야 여기 어딘가요? 여기 서울숲인가? 왜 이렇게 예뻐? 아니 하늘이 너무 맑고 너무 예쁘고 색감이 거의 그림체가 뭐라 그럴까? 이거 뭔가 뽀샵을 한 것 같은 느낌의 색채감이에요. 아 오늘 이렇게 마른 하늘 아래 걸어다니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일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무실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누구든 아주 편안하게 함께할 수 있는 손트라 바로 출발해볼게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들과 신청곡 받을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 3, 4부는 손트라 클럽하우스 셔터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입장해 주시고 지금 유튜브 트로트 라디오에서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얼른 들어와서 착석해 주세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는요. IS 동서, NH 농협 손해보험, 백조싱크, 도드람 한돈, 브람스 안마 의자, 웰메이드, 샘표식품 주식회사, 성원에드피아,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환인제약, 탄탄방수,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빅토스, 사단법인 한국광어양식연합회, 한국도로공사, 주식회사 봄컴프니, 루키루키파크골프채, 고향가구박람회, 왕초보영어탈출 해커스톡, 주식회사 하나은행, 인공지능 입찰전문 한국비대랩과 함께합니다.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5: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6: 수확량 줄어도?
5: 보장!
6: 가격이 내려도?
5: 아이 그럼
6: 보험이 든든하구만
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손해보험
7: 보험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0: 여기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4810님께서 궁금하셨나 봐요. 그냥 아무거나 보내면 돼요? 주제 없나요? 하셨는데 주제 없어요. 주제 없습니다. 이 시간 그냥 편안하게 친구와 수다 떨면서 오늘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내일 있을 일, 그냥 소소한 일상이야기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는 따뜻한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1345님의 신청곡으로 먼저 출발해볼게요. 오랜만에 친구들과 점심 먹고 카페에 들렀는데 손트라 방송이 나오네요. 어찌나 반갑던지 신청곡은 양희은 가을 편지입니다. 아, 이럴 때 내가 즐겨 듣는 방송이 흘러나오면 더 반갑죠. 그리고 좋은 노래와 함께하면 더 반갑고요. 우리 양희은의 가을 편지 띄워드릴 테니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보내주세요.

0: 양희은의 가을 편지 듣고 왔습니다. 마음이 좀 뭔가 경건해지면서 진짜 가을을 정말 이렇게 꽉 안는 듯한 그런 느낌 받게 됐어요. 아, 우리 2515님께서 볼일 있어서 연남동에 왔다가 배고파서 호떡 사서 경의선 숲길을 걷고 있어요. 날씨도 좋고 외국인들도 많고 아기자기 소품샵도 많아서 구경하고 있어요. 쉬는 날 이렇게 외출하면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BGM으로 가을 편지까지 완벽합니다 하셨는데, 가을 편지 들으면서 여기저기 이제 연남동 걸어다니면서 숲길 걸어다니면서 호떡도 드시고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커피까지 드시면, 야, 완벽하다. 완벽한 하루. 아, 우리 이렇게 저희 일상에서 지금 어떤 일이 또 있으신지, 뭐 하고 계시는지 우리 청취자분들 이야기 나눠볼게요. 8883님, 새싹이시네요. 저는 고3 박나연이고 오늘 저희 엄마 47번째 생일이라 같이 점심 먹고 고모랑 차 안에서 셋이 손틀어 들으면서 쇼핑 가고 있어요. 손태진 오빠 목소리 멋져요. 아,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우, 어머니 47번째 생일이라 누나네요. 완전 누나. 작은 누나네요, 거의. 예. 너무 생일 축하드리고요. 제가 커피 챙기고 있었지만 우리 고등학생이니까 커피 또 고모 있으니까 그러면 커피 두 잔은 제가 어머니 그리고 또 고모 보내드리고, 우리 나연 양에게는 오빠가 조각 케이크 하나 쏠게요. 어때요? 아, 쇼핑 잘하시길 바라고. 아, 우리 5886님은 집 뒤뜰 조그마한 텃밭에 배추 50여 포기가 아주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 거의 매일같이 정성으로 보살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내 손으로 키운 배추와 무로 김장을 하여 딸 아들에게 나누어줄 생각입니다. 벌써부터 기분이 한결같이 좋아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하루입니다. 아, 참, 저는 이 부모의 마음이, 매번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막 찡하면서 너무 감사하면서, 아,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뭘할 때마다 아들, 딸 생각이야. 아, 그러니까 그냥 본인을 위해서 김장하고 말아도 되는데, 누구, 뭐 주변 사람이든 아니면 아들, 딸이든 막 이제 나눌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 그런 와중에 힘들 거 아는데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대단하십니다. 우리 9089님. 고2 큰아들 헤어 미용사 시험 결과가 오늘 나왔는데 합격했습니다. 실기 시험만 네 번째인데 네 번의 시험을 치르는 동안 지치지 않고 잘 견뎌줘서 기특하고 축하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야, 진짜 실기 시험 네 번이나 봤는데 드디어 합격. 근데 그런 와중에 아드님께서 약간 좀그 열정, 그리고 또 이제 포기하지 않는 그 좋은 자세, 그런 마음씨 때문에 정말 이걸 이겨냈나 봅니다. 정말 진짜 잘 견뎌냈고요. 우리 아드님 너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런 일상 이야기 아주 편하게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좋은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우리 함께 나누면서 좀 풀어보아요. 우리 2부에서도 계속 여러분 이야기 나눌게요.
1: 악보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지?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지역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

친구들아, 군대 가면 편지 꼭 해다오. 그대들과 즐거웠던 날들을 잊지 않게. 열차 시간 다가올 때 두 손 잡던 뜨거움. 기적 소리 멀어지면 작아지는 모습들. 이제 다시 시작이다. 젊은 날의 꿈이요.

0: 오늘은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멜로디는 잠시 내려놓고 가사에 마음을 기울여보는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아, 제가 또 라이브로 불러보았습니다. 읽어드린 거는 2절 가사였고, 또 이등병의 편지. 제가 쭉 부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긴 하네요. 그러면서 또참 웃겼던 게 3절 시작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때까지 3절까지 부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못 부르겠어요. 너무 슬퍼. 그리고 대부분 이걸 남자들이 뭐 부를 때는 노래방 가서 군대 입대 전인 친구가 있어서 불러줄 때인데, 3절까지 가게끔 안 냅둬요. 걔가 꺼버리죠. 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렇게 또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저 손태진의 라이브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4996님께서 10월 26일에 공군 입대하는 아들과 함께 손틀어 듣고 있었는데 저희를 위한 라이브네요 했는데, 누군가가 지금 입대 전이면 조금 뭔가 힘이 뭐좀 위로? 위로를 해드려야 되나? 힘을 드려야 되나? 뭐 뭐가 됐든 좀 그런 마음을 담아서 보내드렸습니다. 이정숙님께서 제 아들 훈련소에 보내놓고 잔디밭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던 그때가 생각나네요. 아이고, 그렇죠. 이게 그리고 그때 아들들이 머리가 딱 밀린 채다 앞열 막 이제 일직선 다 이렇게 차렷하고 있는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가족분들에게 이제 뭐 경례하거든요. 그럼 딱 경례하고 바로 뭐식 끝나자마자 인사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바로 거기서 우양호에서 그냥 나가요. 근데 그럴 때 아들들이 대부분 뒤돌아보는 아들들이 많이 없어요. 약간 그 모습을 보고 싶지도 않고 본인도 약간 슬프고 하니까 막 옆에 보면서 엄마 나 갈게요 막 이러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때부터는 본인도 이제 긴장하면서 이제 진짜 가는구나 하기 때문에, 아, 참그 마음 압니다. 예, 2073 님도 우리 아들 대구에서 군 생활했는데 첫 휴가 마치고 열차 타러 가는데 가기 싫어 뒷걸음으로 가던 모습이 떠오르네요. 그래도 뒷걸음으로 들어가신 분도 계시네. 뒷걸음으로 가면 약간 어떤 부분, 약간 그 남녀 약간 이별할 때, 자기야, 잘 가! 이러면서 약간 뒤로 이렇게 멀리 떨어지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 우리 1107 님. 딸이 혼자 키운 손주가 헌병으로 철원에서 근무 중인데 을지훈련 조교로 갔다네요. 눈물로 키운 손주, 할머니가 많이 많이 사랑한다. 야, 철원까지 갔다고요? 아우, 이제 철원에서 보내는 또그 겨울은 진짜 정말 고통스럽다고 얘기하는데, 아우, 건강하게 잘 복무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3580님, 울릉도에서 해군으로 복무 중인 우리 아들, 힘내라, 사랑한다, 충성. 보내주셨어요. 0978님도 제주도 해군 복무 중인 우리 아들 내일 생일이에요. 군대 보내고 맞는 생일이라 가족 모두 면회 갑니다. 내년 12월 복무 기간 마치는 그날까지 항상 건강하길. 우리 아들 김남규 기다려라. 내일 엄마가 간다 했는데 진짜 면회 갈때 이것저것 다 챙겨주세요. 예, 군대 가서 못 먹는 거다 챙겨주시고 진짜 이게 나와서 그한 끼가 뭐 솔직히 말하면 잘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너무 귀한 그리고 또 힘이 되는 시간일 거예요. 오늘 방금 소개한 모든 분들에게 커피 보내드리고요. 다시 한번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김광석의 이등병의 편지, 트로트가 시가 되는 순간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광고요.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6: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의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3: 완전 좋아요.
2: 연두리.
3: 잘 부탁드립니다.
4: 모든 인쇄 가능한
5: 삼원 에드피아.
4: 온라인 주문 간편한
5: 삼원 에드피아.
4: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5: 인쇄의 유토피아 삼원 에드피아.
6: 캘린더 주문도 역시 삼원 에드피아.
4: 국민 인쇄 삼원 에드피아.
7: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8: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이해서 그런지 정말 군대 관련 이야기들 잔뜩 들어오고 있네요. 아, 1437님께서 저는 부산 가덕에서 커피 파는 바리스타 할매입니다. 35년 전 아들 군에 강원도 고성 근무할 때 남편하고 면회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손자가 대학 1학년 신체검사 1급 받았답니다. 멀지 않아 입대한답니다.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야, 이왕 군대 가는 것도 신체검사 1급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죠. 아우, 아드님이 워낙 건강하시고, 참고로 저도 1급으로 들어갔다는 거 말씀드리면서. 우리 7342님, 저희 집엔 육해공 다 있어요. 남편 육군, 큰아들 해병대, 작은아들 공군 사관생, 그들이 있기에 감사하게 하루하루 보내봅니다. 주로 이제 내가 간 군대가 가장 힘들다라는 그런 마인드거든요. 아니야, 야, 내 군대는 많이 없어.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해병대가 있으니까 함부로 얘기는 못하겠네요. 근데 이제 해병대를 또 이제 바라보는 공군은 또 이럴 거예요. 너 뭐 하늘에서 뛰어봤어? 뭐 이러면서. 서로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아, 우리 2047님. 10여 년 전 막내 남동생이 입대해서 논산훈련소 배웅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랑 저랑 껴안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국군 장병 여러분 언제나 감사합니다. 테디, 우리 남편이 운전하는데 졸리대요. 커피 한잔 부탁드려요. 신청곡 에녹의 사랑은 마술처럼. 우리 졸리시다는 우리 남편분 커피 한잔 제가 챙겨드리고요. 오늘 군대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제 홍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가장 큰 군 축제 중에 하나인 계룡 군문화 축제. 제가 또 이번 주 토요일 날 저도 그 당시 복무 당시에 갔던 축제거든요. 그리고 행사를 하고 저도 참가를 했던. 왜냐면 제가 계룡대에서 근무를 했으니까. 근데 제가 또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가족분들 오기에는 너무 재밌어요. 막 거기 탱크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다 볼 수 있고 진짜 그 활주로에서 하거든요. 그 음식도 너무 맛있고 다양한 게임들 체험들 이 군 관련. 아, 원래 군인 하면 멋있잖아요. 아, 우리 작가님도 아기들 데리고 또 이렇게 오면 너무 좋죠. 예, 오실 분들 토요일 날 저 노래하러 가니까 그때 우리 만나요. 우리 에녹의 사랑은 마술처럼 띄워드리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3시 5분에 돌아올게요. 잠시...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폴리텍 대학 두두는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7: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8: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9: 농업 경영 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8: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세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3시 뉴스입니다. 제주 중문의 한 호텔에서 락스 냄새가 심하게 나 투숙객 6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호텔에서 락스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소방당국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수영장 소독제를 잘못 섞어 염소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6월 폭발사고로 사상자 7명이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서 폭발 화재 누출 관련 규칙 위반 91건 등 위반사항 473건이 적발됐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대전 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독 결과 확인된 위반 사항은 473건으로 노동부는 이 중 189건을 사법 처리하고 284건에 대해선 과태료 약 5억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사격 대표팀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남자 속사관 총 25m 단체전에서 지난 2014년 인천대회 이후 12년 만에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3명의 선수가 하루에 30발씩 이틀을 쏜 합산 점수로 순위를 정하는 남자 속사관 총 25m 단체전에서 대표팀은 이건혁이 588점, 윤서영이 581점, 송종호가 580점을 기록해 합계 1749점으로 1740점의 중국을 제치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개인전 본선 2, 3위에 오른 이건혁과 윤서영은 잠시 후 본선 상위 8명이 진출하는 결선에서 대회 2관왕에 도전하고 본선 4위를 기록한 송종호는 국가별 결선 출전 선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규정에 따라 아쉽게 결선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신한은행에서 고객들의 대출 정보가 유출돼 금융당국이 긴급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사에 나와 정보 유출

0: 대출 관련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어제 신한은행에서 대출자들의 이름과 보증 정보, 신청 금액 등의 정보가 담긴 대출 모집 정보가 일부 유출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군이 지난 두 달 새 50여 차례에 걸쳐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합참정보본부에게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지난달 20여 차례, 이달에는 30여 차례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는 평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서울 11도, 대전과 대구 10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서울 21도, 광주 22도 등 전국 19도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MBC 3시 뉴스 마칩니다.
1: 안녕하세요. 버스기사 강희정입니다. 새벽 첫차 때 네이비색 하늘에 태양이 노랗게 피어오르면 꼭 거대한 스탠드가 켜지는 것 같고요. 저녁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흘러나오면 오늘도 거의 다 왔구나. 승객들이랑 같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신호대기를 할 땐 특별한 친구들도 보는데요. 유유히 날아가는 백로와 버스가 다가가도 얼른 비켜주지 않는 비둘기도 재밌죠. 일하며 틈틈이 느끼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살다 보면 오래도록 남는 말이 있습니다. 입 밖으로 뱉어 사라졌는데 마음속에서는 몇 해를 살고 다시 나를 일으켜 세우는 말.
2: 여성시대가 전하는 인생의 한마디. 우리는 서로의 말로 살아간다. 지금 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보장?
5: 적중률 100%?
3: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여러분은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10월 11일 목요일 3부 시작합니다. 우리 7353님께서 여기는 심학산 둘레길입니다. 대학 동기들과 둘레길 걷고 약천사라는 절에서 잠시 쉬고 커피 마시러 이동합니다. 차 안에서 들썩들썩 하셨는데 우리 동기분들과 다 함께 2차로 클럽하우스 어떠실까요? 우리 단체석 마련되어 있고요. 오늘 물 좋습니다. 아주 푸짐한 선물과 신나는 음악, 재미난 퀴즈로 저 손태진 혼자와 함께 우리 함께 놀아요. 우리 광고 듣고 바로 시작하는 클럽하우스 기대해주세요.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탄탄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탄탄 방수, 품질 우수.

0: 단방수.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2: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1: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2: TBX 타고 상품권 타고.
1: 트럭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3: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4: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요 에브리바디 쉐이크 바디 우리 손트라 클럽하우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모두 소리 질러. 출장 미러볼 방문 사이키 맞춤형 DJ 준비되어 있습니다. 즐길 준비되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웰컴. 오늘은 새우 피플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 새우, 뭐 보리새우, 닭새우, 꽃새우, 단새우, 대하, 블랙타이거까지 에브리바디 새우. 지금부터 새우 사연 받습니다. 나만의 새우 레시피, 새우에 대한 추억, 나 새우 먹고 왔어요 하는 자랑 사연도 환영합니다. 문자번호 샵 8005, 뭐 와우,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아, 50원을 너무 빨리 얘기하고 싶어서 샵 8001번입니다. 우물정 8001번으로 보내주시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세요. 우리 노래 듣는 동안 사연 많이 보내주시겠죠? 이 노래 어떨까요? 정준하의 힙합 부캐죠. MC 민지의 I say woo. 아, 아, 새우 이거구나. 새우 갑니다.

MC민지의 I Say U 들으면서 오늘 클럽하우스 주제는 새우피플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을이 또 대하철이기도 하죠. 여러분 혹시 대하 드셨을까요? 우리 여러분의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5245님께서 제철에 먹는 대하구이가 제일이죠. 바닷가 근처 식당에서 남편이 까주는 짭짤하면서도 달짝지근한 새우. 아, 먹고 싶네요. 야, 새우는 뭐니 뭐니 해도 약간 좀 게으른 사람도 부지런하게 만들어준다. 귤조차 내가 까먹지 않지만 새우는 이상하게 먹고 싶으니까 열심히 까야죠. 근데 그거를 남편이 와이프를 위해서 까준다? 아, 이거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7556님께서 우린 이번 주말 막내딸과 새우축제하는 곳에 갑니다. 딸이 시집가기 전에 여행가자고 하네요. 시집 앞두고 이제 또 이제 부모와 같이 여행을 간다? 이게 혹시 지금 저희가 대하축제, 뭐 새우축제를 좀 찾아봤는데 홍성에서 남당항 대하축제가 지금 열려 있거든요. 11월 8일까지 여기 가시나요? 근데 이렇게 이왕 철일 때 이런 축제 가서 먹는 게 더 좋은 게 진짜 와, 상상 이상의 저렴한 가격으로 정말 많은 양. 심지어 이런 곳들은 대부분 다 무한 리필인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막 다양하게 새우, 회도 먹고, 대하 구이도 먹고, 버터 구이도 머리도 막 튀겨 먹고, 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죠. 아, 물론 훨씬 또 이제 싱싱하고, 뭐, 대하 축제인 만큼 맛있겠죠? 아, 맛있겠다. 가고 싶다. 우리 새우 피플들, 얼른 오세요. 7401님 이번 추석에 간장 새우 만들어 먹었어요. 간장게장도 같이 만들었는데 저는 새우가 더 맛있네요. 맞아요. 뭐 물론 간장게장도 맛있죠. 맛있긴 하지만 막상 간장게장을 이렇게 짜 먹다 보면 살이 별로 없잖아요. 큰 거 먹지 않은 이상. 그래서 좀 뭔가 약간 아쉬워. 자꾸 계속 뼈만 씹는 듯한 느낌? 근데 새우는 통통하니 얼마나 맛있겠어요. 밥도둑이에요, 밥도둑. 우리 6523님. 아, 깻잎에 이어 새우 논쟁도 있어요. 내 배우자가 다른 사람 새우를 까줄 수 있다 없다. 테디 생각은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인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여사친,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의 친구다. 이 기준이라면 저는 안 까주죠. 새우를 건네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건네주는 것도 순서가 있어요. 여자친구 먼저 주고 그 다음에 건네주겠죠. 근데 오히려 여자친구는 머리라도 따주고 주던지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으려나 모르겠다. 아유, 뭐 논쟁이야 끝이 없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776님께서 우리 친구 중에 별명이 새우인 애가 있어요. 왜 새우였지? 새우야, 내일 모임이다. 얼굴 보자. 별명이 왜 새우였을까요? 우리가 약간 웅크리고 자면 새우 잠 잔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늘 주무셔서 그런가. 우리 새우님 듣고 계신가요? 친구가 찾습니다. 우리 4564님께서 저희 집 근처에 보리새우와 된장이 들어간 얼큰 수제비 가게가 있었거든요. 진짜 국물 시원하고 맛있어요. 보리새우랑 된장이 들어간 얼큰 수제비요? 진짜 맛있겠다. 아, 참고로 저도 새우를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그래서 그 스시 먹으러 가면 그 새우 종류별로 거의 다 먹어요. 예, 네, 거의 다 먹고 그 회 종류 특히. 근데 새우가 정말 회가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와, 이게 천차만별. 예를 들면 막 독도 새우는 너무 맛있긴 한데 너무 비싸니까 이게 하나당 막 25,000원 막 이래요. 30,000원 이러니까. 아, 근데 보리새우가 진짜 약간 생새우, 회 새우 중에서는 저는 너무 으뜸인 새우 중에 하나다. 우리 8684님께서 예전에 부모님과 갔던 김포새우 전문식당 생각나요. 소금구이, 버터구이, 찜구이 등등 생각만 해도 군침도네요. 동생이 전화해서 올해 엄마 모시고 또 같이 가세요. 그때 함께한 아버지는 안 계시지만 좋은 시간 보내고 오려고요. 영탁.

0: 영탁의 전복 먹으러 갈래. 아, 마지막 짠 하는 그 소리까지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오늘 손트라 클럽하우스 전복 피플 아니고요. 새우 피플들과 함께하고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부터 선물 여러분께 마음껏 제가 뿌려보도록 할게요. 모두 모두 귀를 쫑긋 채워야 하는 시간이죠. 달팽이관 초집중 퀴즈 내 소리를 맞춰봐. 여러분, 새우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드라마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대하드라마? 예, 죄송합니다. 아, 지금부터 다양한 드라마의 명대사를 좀 들려드릴 건데요. 다음 중 대하드라마 태조왕건은 몇 번인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총 3컷 드리고요. 바로 1번 갑니다.
1: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0: 누구인가? 자, 2번이요.
2: 사람,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될까?
0: 얼마면 될까?
2: 얼마면 되겠냐?
0: 아, 그리고 3번.
3: 그래, 호구마요. 호박 고구마.
0: 와, 왕건에서 호박 고구마가 나온다. 아, 이 정도 소리치면 큰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좀 어렵나요? 다시 한번 다양한 드라마 명대사를 들려드릴 건데 대하드라마 태조왕건 몇 번인지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요.
1: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0: 2번이요.
2: 사람, 웃기지 마. 이젠 돈으로 사겠어. 얼마면 될까?
0: 3번이요.
3: 호박 고구마.
0: 자, 과연 이 중에서 드라마 태조왕건의 한 장면이 담겨진 명대사 몇 번이었을까요? 1번, 2번, 3번. 정답 문자번호 샵 8001번으로 짧은 거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맞히신 분들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정답 받는 동안 우리 4043님께서 가을 새우철이 오면 어시장 가서 새우 2kg 사서 소금구이 그리고 버터구이 만들어 먹어요.

배가 부를 정도 정말 많이 맛있게 먹고 나면 한동안 새우 보기도 싫어지지만 가족 연례 행사입니다. 신청곡 김트리오 연안부두. 저도 그렇긴 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뭐 야 그래도 대하철인데 대하 한번 먹어야 되지 않냐 이래서 그 새우회하고 이제 대하 먹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머리 나중에 버터구이해서 다 먹고 진짜 한동안 막 먹다가 이제 거의 마지막 이제 몇 마리 남았는데 와 새우 그냥 보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한 게 그래서 되게 다양한 종류로 먹어야 돼요. 새우만 먹으면 안 되고 뭐 좀 옆에다가 해물라면도 먹고 뭐도 먹고 이렇게 해야지 완성이 되지 않나. 아 하긴 근데 또 한 이틀 3일 기다리면 또 먹고 싶어져요. 우리 노래 듣고 올게요. 김트리오 연안부두. 여러분 정답 뭔가요?

0: 내 소리를 맞춰봐 퀴즈. 오늘 주제가 새우라서 대하드라마 퀴즈를 냈죠. 대하드라마죠. 태조 왕건에 나온 명대사 1, 2, 3번 중에서 몇 번이었을까요? 정답은 1번이요. 다시 들어볼까요?
1: 누구인가?
0: 누구인가?
1: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0: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이건 또 태조 왕건에 나오는 궁예의 명대사죠. 이 짤은 이 밈이라고 하는데 이 밈은 지금도 계속 돌고 돌고 이제 다른 사람들이 뭐 하다가 갑자기 그 장면을 돌아서 누구인가?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이러면서. 2번은 또 기억나시나요?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2: 사랑?
0: 사랑?
2: 웃기지 마.
0: 웃기지 마.
2: 이젠 돈으로 이젠 사겠어.
0: 돈으로 사겠어.
2: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0: 얼마면 되겠냐? 와. 대하 드라마의 실리캔 너무 현대적인 대사죠. 얼마면 되겠냐 했는데 삼냥이요 이럴 수도 없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드라마 가을 동화 원빈 씨의 명대사였습니다. 자, 그럼 3번은 또 우리가 잘 아는 명대사였죠?
3: 그래. 허그마요.
4: 허그마요.
3: 호박

호박고구마. 그렇죠.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의 한 장면이죠. 아주 호통치는 우리 나문희 선생님의 명대사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댓글로 이제 콘서트 와서 저희 그 VCR을 보신, 그 패러디 VCR을 보신 분들은 이거 테디 잘하는데 하는데, 에이, 잘한다긴 그냥 재미난 영상 하나 또 있었는데 그거는 꼭 찾아봐 주시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정답자 다섯 분 발표할게요. 0978님, 5585님, 5183님, 8694님, 조행이님 커피 쿠폰 보내드리면서 우리 4부에서 다시 만나요.

0: 몽잘 쉐이빙 젤 타석에 들었습니다.
1: 아, 부드럽게 쭉쭉 밀어내는데요. 깔끔하게 끝내기 면도입니다.
2: 피부 자극 완화 70%, 피부 보습 개선 742%. 대단한 기록입니다. 몽잘 쉐이빙 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

0: 손트라 대체 못 입니?
1: 맞다 미리야 손트라 들어야지.
0: 드리왕 손트라가 최고지.
1: 최고다.
2: 여러분들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4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손트라 클럽하우스 새우 피플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6640님께서 대학생 딸이 휴학하고 세무서에서 인턴했어요. 첫 월급 탔다고 주말에 만난 생새우 사줬네요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주셨는데 이야 이거 생새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이야 엄청 비싸 보이는데 이거 왜 이렇게 도톰해요? 제가 먹던 거랑 차원이 다르네. 그리고 옆에 광어에도 지금 가을철이라 그런지 광어가 지금 많습니다. 대광어 마마 두껍고 이거 야 얼마나 아니 근데 또 그런가? 딸이 첫 월급인데 이게 막 들어가겠어요? 그냥 아우 그냥 보기만 해도 배불러 너 먹어 막 이럴 것 같아요. 우리 3817님께서 새로 산 냄비에 새우구이를 해먹었거든요. 소금 버릴 때 보니까 까맣게 타서 이후로는 새우 전용 냄비로 발탁됐답니다. 새우는 못 참아 했는데 그거만 어떻게 보면 그 원래는 호일 같은 거 밑에다가 바닥에다가 깔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소금에서 이렇게 굽긴 하는데 아 참 다행이네요. 새우 전용 냄비가 생기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9119님은 어릴 때 아버지가 강화도에서 그물로 새우를 잡으셨는데 그 당시 살아있는 건 한 마리 천 원, 죽은 건 세 마리 천 원이었어요. 그때 왜 나는 큰 거 안 주냐고 철없이 울던 날이 생각나네요. 에, 아유, 뭐 그때는 좀 그럴 수 서운할 수도 있죠. 아, 다 근데 또 아버지가 열심히 팔아서 우리 아이들 막 맛있는 거 사주시려고 그랬었던 거 아시죠 이제는? 우리 8250님 새싹이신데 우리 남편이 저수지에서 잡아오는 민물새우 수제비에 넣어서 끓여 먹으면 엄청 시원해요. 이상하게 또 이런 그 해물탕에 새우가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 이게 그 시원함이 좀 달라요. 확실히 다르고

그걸 딱 극대화시키는 약간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여러모로 지금 분명히 점심시간은 지났지만 청취자분들 많이 배고파지실 것 같은데, 저녁 메뉴는 내가 봤을 땐 오늘 듣는 분들 중에서 한 20, 30%든 무조건 새우 드신다. 오늘 이야기 끝나면. 자, 4부 첫 번째 라운드죠. 다섯 분께 선물 쏘는 시간. 바로바로 손태진 퀴즈! 지금부터 이태리 가곡 울게 하소서 가사를 살짝 바꿔 부를 건데요. 가사 속에 새우라는 단어가 몇번 들어가는지 세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새우 발딱 발딱 새 침대기 새우 생쥐 새치기 새우 새삼스럽

자, 잘 들으셨을까요? 노래 속에 새우라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왔을까요? 잘 세셨나요? 헷갈리셨나요? 약간 좀 뭐 세자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잘 알아맞추실 거라 생각하면서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어플 통해서 정답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우리 정답자 5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받는 동안 노래 듣고 올게요. 조미미의 바다가 육지라면, 배아연 버전인데요. 왜 육지라면 이 노래를 했을까? 육 힌트일까요? 노래 듣고 올게요.

배아연이 부른 바다가 육지라면 퀴즈 드렸죠. 우리 노래 가사 속에서 새우 몇 번 나왔을지, 아, 여러분 잘 세셨을까요? 계속 새우, 새우 그러니까 새, 이거 여기서 계속 새네. 자, 총 몇 번? 여섯 번이었습니다! 아, 우리 304 하나님께서 군인입니다. 강원도로 정근 가는 중에 라디오 들어요. 새우 여섯 번 나왔네요. 국군의 날인데 강원도 고성으로 가네요. 마음이면서. 아, 지금 뭐 다시 복직이라고. 아, 뭐 갑자기 다 기억이 안 나지? 정근 가는 중이시라고. 그런 와중에 아, 힘내시길 바라고요. 아유, 새우 여섯 번 잘 맞추셨습니다. 들으시면서 얼마나 웃기셨을까. 이제 하나 둘, 셋이면서. 아, 제가 오늘 또, 아,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요. 그 외에도, 503 하나님, 8247님, 6632님, 윤일현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또 마침 국군의 날 맞이해서 우리 군대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었고, 군인분들, 뭐, 아니, 군대 간 아들 얘기하고 있었는데, 군인분께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시니까, 되게 기분 좋네요. 이렇게 커피 쿠폰 챙길 수 있다는 게. 자, 이제 퀴즈 여러분께서는 안 푸셔도 되고요. 네, 긴장 놓으셔도 되고 제가 긴장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문제를 맞히면 총 10분께 상품을 드리고요. 만약 틀리면 오직 한 분에게만 선물이 돌아갑니다. 오늘의 선물은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멸치라도 멸치 액젓에 갈치 뻑뻑이 액젓까지 젓갈 세트 드립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멸치라도 이거 좋다. 이거 이런 걸 아니 뭐 하다가 생각하시는 거예요? 난 진짜 궁금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갑자기 이런 게 떠오를까? 역시 우리 작가님들 늘 최고고. 우리 제가 풀어야 되는 문제 주세요. 새우에 대한 이야기 세 가지 가운데 두 개는 진짜, 하나는 가짜입니다. 다음 중 어떤 게 가짜인지 맞춰주세요. 1번, 새우는 더듬이로 냄새를 맡는다. 2번, 새우의 심장은 머리에 있다. 3번, 새우 종류 중 하나인 단새우는 모두 암컷만 있다. 와, 정말요? 우선, 자, 새우의 심장은 머리에 있다. 머리에 있죠. 머리에 있겠죠. 근데 머리를 어디까지, 그 기준을 어디까지 보느냐인데 무조건 머리에 있어요. 아니, 심장이 다른데 뭐 안 그러면 우리가 심장을 먹어요? 솔직히 그 외에 남는 게 뭐 다리하고 그 위에 새우 똥 그거 빼는 거 그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머리 말고 다른데 막 갑자기 나중에 아, 심장이 없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거 이런 함정 퀴즈 안 돼. 일단 2번은 맞고, 새우 종류 중 하나인 단새우는 모두 암컷만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암컷만 있을 수가 있지? 암컷만 있는데 어떻게 번식을 하고 어떻게 그러지? 신기하네. 뭐, 물론, 뭐, 지렁이 같은 거는 하나의 생식기가 수컷, 암컷 둘 다 갖고 있다.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생새우, 아니, 단새우가 그렇다고? 저는, 일단, 3번이 제일 의심스럽고, 새우는 더듬이로 냄새를 맡는다. 우리가 한 번씩 이제,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새우가 있잖아요. 그럼 제일 활발하게 움직이는 게 더듬이에요. 더듬이로 뭔가 계속 이렇게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왠지 이 더듬이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 분명히 있다. 꿀벌도 더듬이의 그 역할이 있지 않나? 있을 거예요. 파리는 계속 비비고요. 아, 비비나? 자, 우선 가짜를 맞추는 거니까 제일 이상한 거. 저는 암컷. 모두 암컷만 있다.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계속 이 생태계를 유지를 할지, 이 번식이 가능할지. 3번 가짜다 외치면서 저희 잠시 노래 듣고 올게요. 잠깐만. 왜 이 노래를 했을까? 서른도의 여자이 여자이 여자 손비나 목소리예요. 세 번 나와서 3번인가? 아니면 암컷 얘기해서 여자 여자인가? 아, 뭐지?

0: 손미나가 부른 서른도의 여자 여자 여자였습니다. 아, 서른도 선생님이 전에 그 얘기했을 때 여자 여자 여자도 있는데 자자를 약간 쌍지읒으로 여자 여자 여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다음 중 새우와 관련된 사실이 아닌 것은 제가 퀴즈 풀어보았죠. 1번 새우는 더듬이로 냄새를 맡는다. 충분히 되게 활발하게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분명히 역할이 있을 거다 생각해서 진짜 같았고, 2번 새우의 심장은 머리에 있다. 우리가 새우 심장을 먹지 않잖아요. 그게 머리 안에 분명히 있겠죠. 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리 빼고 뭐 우리가 껍질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살뿐이잖아요. 이것도 진짜 같고, 3번 단새우는 모두 암컷만 있다. 이거 이상해요. 이거 이상해서 저는 3번이라고 답했습니다. 정답이 맞나요? 따라따 따라따다 따라따다 예. 자, 정답 3번이 맞았습니다. 야, 1번 새우 더듬이는 물속에 화학 물질이나 냄새 분자를 감지하는 후각 기능을 수행하며 미세한 진동 같은 자극도 느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꿀벌의 더듬이도 냄새를 탐지한다고 하네요. 오! 맞지 맞지. 예, 어디선 들은 건 있어가지고, 아유, 이런 것만 기억하고 다른 건 기억을 못해요. 우리 2번, 새우의 심장뿐 아니라 위, 그리고 간, 모두 다, 머리에 있다고 하고요. 3번은, 아, 진짜요? 단새우는 성장하면서 암수, 성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모두 수컷이었다가 몸집이 커지면서 암컷이 되는 특성. 그러니까 좀 더 무조건 연하관계네요. 연상연하관계네요. 그러니까 성전환이 무조건 된다는 거면, 그러니까 3개월 차와 6개월 차의 만남인 거네요. 왜요? 연상, 무조건... 무조건 누나인 거죠. 그렇구나. 자, 그래서 3번이 가짜였다 말씀드리면서 제가 총 10분께 젓갈 세트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오늘 새우 피플들과 함께하는 클럽하우스. 아, 정말 사연들 엄청나게 들어왔는데 우리 이분들에게도 좀 커피 나눠드릴게요. 0978님께서 저는 추석에 대하 파티했어요. 소금구이 최고였어요. 마무리는 새우 고추장찌개로 모두 만족해하는 추석이었습니다. 앞으로 추석엔 쭉 새우다! 새우에 주로 뭐 찍어 드시나요? 소금도 맛있고 간장 와사비도 맛있고, 그리고 약간 조금 그 쌀사 소스 같은 것도 되게 잘 어울리고요. 초고추장 그것도 맛있고, 뭐가 있지? 칠리 소스도 맛있고, 이런 거를 소스 배열을 다양하게 하면 이 같은 새우를 먹어도 전혀 이제 뭐 물리지 않는다.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다양한 한번 소스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라고요. 7822님, 매년 이때쯤이면 온 가족 둘러앉아 남당리에서 사온 새우하고 전어를 구워 먹었어요. 이번 추석 연휴에도 마을 공터에 섰던 야시장에서 사서 먹었죠. 아, 잠깐만, 전어를 구워 드셨다고 하는데 그 야시장에서 해외 동남아 가면 새우를 아예 바베큐 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불에다가. 한국은 대부분 대하구이 하면 이제 찌니까, 쪄서 먹으니까 그 맛이 뭐 물론 우리가 상상하는 그 맛인데, 이 바베큐 새우는 또 느낌이 조금 달라요. 좀 그 꼬치로 돼 있어 가지고 되게 큰 거. 그것도 맛있겠다. 6480님, 손트라 새우 얘기해. 오늘 저녁은 새우 감바스 해 먹어야겠어요. 새우 감바스 진짜 간편하고 먹기 좋죠. 거기다가 빵 그 바게트 구워가지고 이렇게 찍어 드시면, 그리고 거기다가 그냥, 생면 파스타 같은 거 하나 금방 이렇게 딱 해가지고 넣으면 그냥 알리올리오 되는 겁니다. 우리 2700님. 우리 학생들이 오늘부터 시험이라 간편식 언능 먹고 가서 열공하라고 새우 볶음밥을 제공했는데 오늘 주제가 새우네요. 아, 이분 뭐 학교 영양사님이신가 싶은데 지금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다시 봐요. 아, 이거 군대 아닙니다. 이거 군대 아니에요. 그 군대판은 따로 있어요. 군대판은 따로 있고 군대판에 이렇게 볶음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근데 학교 같은데 심지어 옆에 그 초코 이제 과자, 아니 그 초코빵 또 이렇게 주셔가지고 김치 그리고 가운데는 무슨 브리또처럼 생긴 안에 소세지 같은 거 있고 샐러드 있고 된장국에다가 새우볶음밥. 야, 진짜 푸짐하네요. 푸짐해요. 저 새우볶음밥 위에 딱한 가지만 더 올라가면 더 맛있을 텐데. 그 짜장 있잖아요. 소스 딱 이렇게 위에다가 딱 해가지고. 아, 중국 스타일, 중국집 스타일로. 배고프다. 배고파! 광고 듣고 올게요.
1: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3: 귀찮은데, 꼭 해야 돼?
2: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4: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6: 지벤.

0: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어우하고 에우르구나.
7: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라북도 옥구 지역의 벼 베는 소리입니다.
6: 에우하고
7: 드넓은 옥구 평야를 하루 종일 누비다 보면 어느덧 해가 지고 달이 밝아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6: 휘장 밝았구나.
8: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모바일 상품권, 굿즈 판촉물은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바라 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에드블루 요소수,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브랜드 타월의 명가 영신타월에서 기념 타월, 음식물 처리기의 명가 황금 맷돌에서 음식물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온누리 스토어에서 혈행 건강 솔루션 서큐시안을 드립니다.
9: 오늘 손트라 클럽하우스 새우 얘기로 꽉꽉 채워봤습니다. 우리 아까 소개했던 영양사님이 새우랑 어울리는 소스 추천해 주셨는데, 2700님 요즘 유행하는 치폴레 소스 궁합짱입니다. 아, 진짜 맛있죠. 치폴레 소스가, 그러니까 할라피뇨 베이스로 해서, 할라피뇨를 재료로 한 이제 마요네즈랑 같이 이렇게 해서 만든 소스인데, 그것도 맛있고, 진짜 청양 마요, 그 마요네즈를 제가 얘기를 안 했었어요. 근데 청양마요 정말 맛있고, 그리고 마요네즈를 찍어도 맛있지만 그 마요네즈 찍은 채로 날치알하고 작은 무슨 그거하고 그걸 김에다가 싸서 먹죠. 진짜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에요. 진짜 뭐 뭐든 좋아요. 우리 5850님 새우 먹을 때 소금 넣고 참기름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맞아요. 참기름도 다 맛있고, 진짜 뭐 뭘 찍어도 맛있어요. 그냥 그 소스 따라 그냥 분위기가 달라질 뿐. 왜 그러면 우리가 계속 까고 하다가 먹고 하면 한 가지만 먹으면 너무 지루하니까 좀 다양하게 좀 소스를 추천해드렸습니다. 4369님께서 다음 주 한글날 연휴에 완도 여행 가는데 청정한 지역에서 새우 꼭 먹고 와야겠네요. 벌써 침이 꿀꺽. 그렇죠. 아주 큰 걸로 맛있게 드시기로, 드시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완도 하면 또 전복 아닌가요? 전복도 같이 섞어서 드시고요. 우리 8684님 사연을 읽으면서 테디님은 계속 침을 삼키시네요. 참지 말고 오늘 저녁 당장 먹으러 가세요. 진짜 농담 아니고 갈 생각이에요. 네, 갈 거예요. 진짜 갑니다. 너무 먹고 싶네요. 오늘 함께해서 너무나도 즐거웠고요. 다음 주는 또 어떤 피플들과 함께할지 기대해 주시고, 여기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여기서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내 손 꼭 잡아줘요.
1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펜.
1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3: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2: 국민 인쇄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청구실손24
1: 병원 다녀오셨나요? 청구 서류 필요 없는 실손24로 청구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8: MBC 내시 뉴스입니다. 청와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서도 기존 판단과 달라진 점이 없다며 금년간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친윤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사건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면서 이후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신임 정책실장에 임명하는 등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정책실장에는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성장수석을 맡아온 하준경 수석이 승진 기용됐고 후임 경제성장수석에는 산업에너지 분야 관료인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됐습니다.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송영길 전 의원을,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는 육군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을 위촉했습니다. 재정경제부 1차관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정의경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이 임명됐으며 장관급인 지방시대위원장에는 박정현 전 부여군수가 위촉됐습니다.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쥐기현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소 한 달 만에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어제 지 부장판사를 내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사법연구법관으로 발령냈습니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인데 법관이 기소돼 재판 진행이 곤란한 경우 사법연구 발령을 받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사정보시스템 이하늘에서 무연고 사망자와 유족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은 누리집에 이하늘 장사정보서비스 무연고 게시판 상세 화면에서 특정

0: 브라우저로 개발자 도구를 이용해 데이터 통신 구간 접근 시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전국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 조금 더 내려갑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대구 10도 등 전국 5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22.1도입니다. MBC 4시 뉴스 마칩니다.
1: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0: 어릴 때 읽은 이소부화는 오히려 어른이 돼서 실감하는 삶의 진리죠. 까마귀 한 마리가 고깃덩이를 물고 왔습니다. 삼키려는데 여우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하죠.
2: 와, 까마귀님은 능력으로 보나 풍채로 보나 새들의 왕이 될 만합니다. 여기다 목소리까지 멋지면 더할 나위 없죠.
0: 기분이 좋아진 까마귀는 목소리도 칭찬받고 싶어서 입을 벌려 소리를 내려는데 물고 있던 고기가 뚝 떨어져 여우가 냉큼 가로챕니다. 최고다, 멋지다 소리의 웃줄에서 오버하기.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3: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매일 밤 8시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든든한 내 편.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언제라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어디로든 같이 걸어갈게.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2: 문천식 오나미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스페셜 DJ 오남입니다.
2: 요즘 귀뚜라미 소리 꽤 자주 들리죠?
3: 네, 맞아요.
2: 남희 씨 어때요? 최근에 귀뚜라미 우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3: 최근에 창문을 열어놨는데 그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2: 그죠, 밤에.
3: 네, 밤에. 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는 진짜 시골에 살아가지고 되게 자주 들었었거든요.
2: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재미난 얘기 해드릴게요.
3: 네.
2: 우리가 흔히 듣는 그 귀뚜라미 울음소리 있잖아요.
3: 네, 네.
2: 수컷이 내는 소리래요.
3: 예?
2: 왜냐면 암컷은 날개에 그 소리를 만드는 구조가 없대요.
3: 아, 근데 왜 수컷은 왜 우는 거예요?
2: 수작질.
3: 아, 수작질.
2: 암컷 유인하려고 하는 거래요. 암컷은 소리는 못 내지만 되게 잘 듣는다네. 그래서 멀리서도 그 수컷 귀뚜라미가 내는 소리를 듣고 찾아갈 수 있대요.
3: 아, 그렇구나. 오. 아니, 근데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이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어디서 나나 이렇게 막 찾아보면요.
2: 네.
3: 근데 갑자기 또 그 소리가 안 들려요.
2: 그죠? 그건 귀뚜라미가 네. 오나미 씨가 오는 걸 안 거예요.
3: 아, 제 얼굴을 보고 숨은 거예요?
2: 아니, 아니요. 얼굴을 본 게 아니고 네네. 귀뚜라미는요. 사람이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그 발걸음의 진동을 느낀대요.
3: 아~
2: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들키지 않으려고 삐릿삐릿한 소리를 멈춘대.
3: 와, 진짜 신기하다.
2: 네,
3: 아니, 귀뚜라미들이 그 몸집은 굉장히 작은데 엄청 영리하네.
2: 이게 왜냐면 몸집이 작다 보니까 네. 힘이 별로 없잖아요.
3: 네.
2: 생태계에서 살아남기 힘드니까 섬세하게 감각들을 키워서 그런 거라네요.
3: 아, 그렇구나.
2: 네. 저는 나방은 싫어하지만 나비는 좋아하거든요.
3: 아, 나비.
2: 우리 오나미 씨는 어때요? 좋아하는 곤충이 있을까요?
3: 저는 이제 가을 되면 이제 또 잠자리.
2: 잠자리.
3: 잠자리 너무 좋아해요. 네. 어렸을 때 막 잠자리 잡아가지고 네. 막 놀고 그랬는데.
2: 맞아, 맞아.
3: 네. 네. 잠자리 너무 좋아해요.
2: 그렇군요. 잠자리는 모기를 먹어치는 익충이죠, 그죠?
3: 네. 네. 그러니까 엄청 좋은 거잖아요.
2: 네, 또 네. 분위기도 있고, 그죠?
3: 분위기도 있지.
2: 자, 모기의 첫 곡 소개해 주시죠.
3: 네, 신영원의 개똥벌레.

0: 네, 목요일 첫 곡으로 신형원의 개똥벌레 들으셨고요.
1: 네.
0: 2328님, 어제 퇴근하는데 반딧불이를 봤어요. 오. 이제 진짜 가을인가 봅니다.
1: 와. 진짜?
0: 어, 우리나라에 반딧불이 아직도 있어요?
1: 있어요. 오. 저도 시골에 살 때 막 본 적이 있거든요.
0: 그랬구나.
1: 와, 이거 도심에서 보면 되게 엄청 더
0: 진짜?
1: 좋겠다.
0: 신기하겠다, 그죠?
1: 네, 7170님, 오나미 문청치님, 안녕하세요. 네. 남편과 인천에서 부안을 지나 진도로 둘만의 여행을 가고 있어요. 가는 길 논의 벼가 노랗게 물들어 물결을 치네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 지금 듣고 계시는 거잖아.
0: 진짜. 잠시, 이 두 분의 낭만도 멋있고, 네. 저 여행도 부럽고, 그죠?
1: 네, 아, 네. 진짜, 나도 남편이랑 이렇게 평일에. 네.
0: 진짜.
1: 어, 이렇게 국내 여행이라도
0: 맞아요.
1: 이렇게 떠나고 싶어요.
0: 남들 일할 때 뭐 놀러 가거나 그러면 되게 성공한 것 같잖아.
1: 그래, 맞아. 이렇게 라디오 들으면서, 지라시 들으면서.
0: 네. 아, 부럽네요.
1: 네.
0: 즐거운 시간 보내보시고요.
1: 네.
0: 5988님, 저는 나비와 친구입니다.
2: 응?
0: 다정한 친구, 손만 내밀면 올라옵니다.
1: 오. 전 나비라고 해서 가수 나비인 줄
0: 그러니까.
1: 알았어요.
0: 우와.
1: 어, 진짜네?
0: 어떻게 손에 나비가 올라탔지?
1: 와, 이거 진짜예요?
0: 우와, 신기하다.
1: 어머머.
0: 사진을 보내줬어요, 여러분.
1: 네, 아니, 근데 나비도 너무 예쁘다.
0: 우와, 신기하다.
1: 와. 어, 너무 좋은데?
0: 예, 아, 연습을 하신 건가? 어떻게 한 거지?
1: 아니, 근데 진짜 이게 AI가 아니라 정말 네. 진짜로 나비가
0: 봐요.
1: 온다는 거잖아요.
0: 꽃밭에서 찍은 사진 너무 잘 봤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저희와 또 2시간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문자 많이 주세요.
1: 네.
0: 50원의 정보 이용이 들고요. 긴 문자랑 사진 문자는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1: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시,
0: 유니베라,
1: 신용보증재단 중앙은행,
0: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1: 음주유엔 티맵대리,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1: 샘표식품 주식회사,
0: 안 터지는 맥스부탄,
1: IS동서,
0: 성원 에드피아,
1: 당진시청,
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1: 키움증권,
0: 백조싱크,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0: 갈수록
1: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2: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팀앱
1: 대리.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안녕하세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2: 잘 부탁드립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정선의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서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7: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쓰기만 하시면 웃음을 얹어드립니다.
6: 예를 들어 고라니, 매미, 그리고 달들 만났어요. 이 한 문장을 쓰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7: 또!
3: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스피우.
6: 무엇을 쓰시건 상상 그 이상의 연기. 아, 여러분은 쓰기만 하세요.
7: 월 1200만원 상당의 상금과 상품.
6: 사연은 지라시 홈페이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방에.
7: 어떤 사연도 웃음 편지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전하세요.
8: 지라시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9: 선희 이모랑 천식 삼촌이 읽어주는 건 다 재밌더라.
7: 네, 제목 사단장님 죄송합니다. 경기도에서 어은선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30만원 상당의 상품 보내드리고 10만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 베스트 후보, 그리고 또 200만원 상당의 상품을 받는 월간 베스트 후보가 되셨습니다.
10: 안녕하십니까? 제 군대 얘기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은 사라진 보직으로 알고 있는데 약 20년 전 저는 사단장님의 전속 부관 임무를 수행하던 육군 장교였습니다. 당시 저는 보직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게 서툴렀고 투스타 장군님을 모시는 일은 매일매일이 긴장되고 어려웠죠. 그러다가 한 달 만에 엄청난 위기가 발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연대에 순실을 가게 된 날이 있었는데 모든 일정이 끝나고 사단 본부로 이동하기 직전이었죠. 사단장님이 참석했던 연대장, 대대장 등 수많은 장교와 부사관, 병사, 부하들에게 장군님의 포스가 가득한 모습으로 마무리 인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11: 그대, 다들 고생이 많았고 그대들 손에 우리나라의 미래가 달려있네. 고맙고 든든하네. 파이팅!
10: 그러나 제 귀에는 사단장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단장님 옆에 서 있다가 사단장님이 차에 타시면 재빠르게 차 문을 닫고 저도 보조석에 얼른 탑승하여 운전병에 출발하라고 일러야 한다, 이 생각밖에 없었죠. 마침내 사단장님의 마무리 말씀이 다 끝나고 사단장님이 부하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셨습니다.
11: 그래, 다들 고생하고.
10: 그러면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단장님이 한쪽 다리를 차에 올려 탑승을 시작하셨고 제가 차 문을 닫았는데

0: 아닙니까?
1: 그러면서 연대장님들은 저를 노려보셨는데 저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머리가 하얗게 돼서 아무런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고통스러워하시던 사단장님은 역시 장군답게 침착한 목소리로 연대장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0: 괜찮네. 걱정 말게. 대한민국 군인이 이 정도의 해프닝으로 쓰러지면 되나? 다들 저녁 때 만찬 때 보도록 하지.
1: 그래서 저는 사단장님을 차에 모시고 사단 본부로 출동했는데 이동하는 차에서 제가 저지른 큰 실수에 얼마나 숨이 막히고 땀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사단장님이 나지막하게 얘기하셨어요.
0: 부관, 혹시 가고 싶은 데가 어딘지 생각해보게.
1: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은 너를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키겠다라는 의미였는데 당시 저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제가 진짜 어디를 가고 싶냐고 묻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0: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나?
1: 네, 하와이에 가보고 싶습니다.
0: 됐네.
1: 예?
0: 다 온 것 같으니까 내리지.
1: 예. 그렇게 사단 본부에 도착해서 저녁에 있을 사단장님과 연대장들의 만찬을 준비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곧 나를 자르시겠구나. 하지만 평소 성실함이 무기였던 저는 잘릴 때 잘리더라도 가기 전까지는 진짜 열심히 하자 마음을 먹고 준비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시간에 술이 포함된 만찬이 시작되었고 술자리가 무르익어갈 무렵 한 연대장님이 술병을 들며 말씀하셨습니다.
2: 사단장님, 오늘 많이 놀랬을 우리 전석부관에게 제가 술 한 잔 주겠습니다.
1: 사단장님도 흔쾌히 그래라 하시며 웃으셨고 모든 연대장님들이 초급장교는 다들 실수하면서 성장하는 거니까 힘내라고 위로의 술을 한 잔씩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꿀꺽.
2: 내 술도 받지.
1: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아니 우리 어부관이 술을 아주 잘하는구만.
1: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짧은 시간에 많은 술을 마셨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아 불안하다. 만찬을 잘 마무리하였고 사단장님의 관사로 이동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할 때도 최대한 집중해서 두 다리가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운전병에게 취한 티를 내지 않고 멋있게 알려주었죠. 출발하지.
0: 예, 출발하겠습니다.
1: 그렇게 차 안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슬쩍 뒤를 돌아보니 사단장님은 뒷자리에서 곤히 잠들어 계셨고 주무시는 얼굴은 다행히도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서 저는 이제 됐다 약간 긴장이 풀어졌고 그래서 그런가 아니면 급하게 먹은 술과 히터 때문이었나 저도 슬슬 잠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눈이 감기는 그 순간에도 전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여기서 잠들면 나는 정말로 끝장이다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버티려 했으나 눈이 점점 감기면서 잠이 잠이 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도왔던 것일까요? 잠결 속에서도 순간적으로 차량이 멈춘 느낌이 딱 들었고 저는 너무 놀랐지만 졸던 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얼른 일어나서 차 문을 열고 나가서 사단장님이 타고 있던 쪽의 문을 열었습니다. 사단장님 도착했습니다.
0: 벌써 나왔나? 그럼 내리지.
1: 그러면서 차에서 내리셨는데 사단장님이 내리고 나서 저는 절망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저와 사단장님이 내린 곳은 관사가 아닌 도로 한복판 사거리!
0: 아니 여기가 어딘데 나보고 지금 내리라는 건가?
1: 아 저기 이게 어떻게 된 차 없는 거리인가 이게? 눈앞에 빨간 신호등은 마치 저를 잡아먹으려는 듯 괴물의 눈처럼 위에서 저를 내려다봤고 밤늦은 시간이라 다행히 차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으나 운전병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한 것을 졸고 있던 제가 잘못 캐치한 것이었으니 정말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단장님은 저와 신호등을 번갈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죠.
0: 아직이군. 다시 타지.
1: 그리고 차에 타셔서는 저에게 아무 말도 안 하셨고 다음날 저는 인사참모에게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3: 저기 희망하는 부대와 어디 보직이 있습니까?
1: 그리고 저는 바로 보직 해임 되었습니다.
2: 왕왕왕왕.
1: 아이고. 아이고.
2: 아 우리 김명자님께서 네. 가고 싶은 데가 하와이라는 말에 마시던 커피를 쏟았대요.
1: 아이고.
2: 저도 좀 네. 웃겼어요.
1: 김상규님, 저는 군대 일병 시절에 대대장님이 관동혁명

0: 라고 해서
1: 네.
0: 저도 따라서 아주 크게 관등성명 이라고 했었습니다.
1: 아 근데 아이고. 이등병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0: 아 그래도 일병이면 상균 씨 이제 7, 8개월 군생활 한 거니까.
1: 아 그러네.
0: 일병 김상균 해야 되는데 아. 그걸 관등성명 하면 어떡해.
1: 긴장하셔서 그런가?
0: 긴장해서.
1: 긴장해서.
0: 왜냐면 그 대대장님도 높거든요.
1: 아.
0: 네, 무궁화 두 개거든요.
1: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네. 단아까 해 가지고.
0: 네, 군대 말투는 단아까를 쓰셔야 돼요.
1: 어.
0: 종결 어미가 했습니다. 네. 했습니까? 이렇게.
1: 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알았다. 이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도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0: 맞아요, 맞아요. 아, 군생활 대단하죠.
1: 그러니까
0: 긴장 연속이고.
1: 그러니까 군생활에서 생기는 에이. 그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0: 아이고, 진짜 고생하셨네 진짜. 근데 하와이는 좀 아니지 않아요?
1: 그래 웃기려고 왔나?
0: 아, 긴장해서.
1: 아, 긴장해서 진짜 하와이를 갖고 싶었나?
0: 아이고야.
1: 아, 너무 귀여우시다.
0: 네, 네. 대단합니다. 네. 네. 아, 노래 한 곡 듣고 가야 될 텐데요.
1: 네. 네. 로스
0: 애덤 리바인의 노래네요.
1: 네, 애덤 리바인의 노래 로스트 스타스.
0: 네.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3: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4: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3: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4: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3: 준비된 콤비 준콩.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6: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5: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6: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5: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만임 중에서 간편식 세트,
6: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5: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6: 백년 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아, 사단자님 도착했습니다.
2: 아, 벌써 다 왔나? 내리지. 근데 여기 도로 한복판 아닌가? 아직 있고. 다시 타지.
1: 예.
3: 예, 투스타를 감히 쳐다보셨으면 투스타를 도로 한복판 사거리에서 내리게 만들었던 네. 아찔한 사연. 혹시 오나미 씨는 긴장해서 네. 뭐 윗사람이나 선배한테 실수한 적 있으실까요?
0: 저는 실수를 잘 안 하는 편이긴 한데 오. 최근에 이제 정경미 씨를 만났을 때 네. 이제 국민요정이죠.
3: 정경미 씨.
0: 네, 정경미 씨를 만났을 때 근데 선배님이랑 저랑 닮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이게 실수인가요?
3: 정경미 씨가 좋아하면 실수 아닌데 네. 약간 당황하죠.
0: 당황한데 좀 웃었어요. 그럼 좋아하는 건가요?
3: 실수죠.
0: 네. 아, 실수예요?
3: 실수입니다.
0: 죄송합니다. 예.
3: 남희 씨는 네. 소중한 사람이지만 네. 그가 기분이 안 좋았다면 실수 있어요.
0: 그래요? 예. 실수. 미안합니다, 정경우 씨. 다시는 그런 실수 안 할게요.
3: 재밌네. 네. 아, 오늘의 주제가 이건데요. 네. 윗사람한테 한 실수! 많죠, 뭐. 네. 직장 상사.
0: 직장 상사도 있고, 또 우리 시어머니, 또 장인어른.
1: 안 돼.
0: 그리고 선배님 등등 윗사람한테 했던 실수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3: 네. 주로 이제 약주 한잔 하시고, 시아버지나 장인어른한테, 네, 빼. 네. 또는, 혜연이. 이런 거 사연이 가끔 왔었어요.
0: 어떡해.
3: 술 많이 먹고, 진짜.
0: 진짜로?
3: 시아버지한테, 빼.
0: 시아버지한테, 못했겠어요.
3: 그래서 그 다음날 정말 네. 죽고 싶었다. 이런 사연이 많이 왔어요.
0: 진짜 왔었고요. 힘들었겠다.
3: 또는 회사 회식 때 왜 그거 있잖아요. 말 놓는 거 뭐죠?
0: 말. 왜 야자타임.
3: 그거 하는데 야자타임에서 이제 윗사람한테 오늘 정도껏 해야 되잖아요.
0: 해야지.
3: 정도껏 해야 되는데 야, 너 그따구로 살지 마, 엄마.
0: 근데 유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3: 그렇죠. 진지하게.
0: 네. 진지하게.
3: 네. 막 욕 섞어서. 이러면서.
0: 진짜 깨암. 기분 나쁘잖아요.
3: 그럼 안 돼요.
0: 네, 그럼 안 돼, 진짜.
3: 윗사람한테 한 실수 들어보겠습니다.
0: 네.
3: 문자번호 샵 8001번이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0: 네, 문자에 소개되시면요. 햄버거 세트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또 전화 연결되시면 원두커피 세트 얹을게요.
3: 자, 문자 주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들을까요?
0: 네, 너블리즈의 아츄.

0: 자, 윗사람한테 한 실수 아마 네. 사연 소개하면서 손에 좀 힘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죠?
1: 네, 그러니까요.
0: 네, 볼게요.
1: 네, 조민주님 신입 때 부서 야유회를 갔는데 족구에서 우리 팀이 이겨서 너무 기쁜 나머지 옆에 계시던 부장님을 헤드락했어요. 놀란 부장님이 제 팔을 막 때리셨어요.
0: 민주 씨. 네. 정신이 있어 없어. 부장님을 헤드락하면 어떻게?
1: 그러니까 너무 기뻤나 봐.
0: 아, 헤드락은 남이 씨 남자들이 너무 좋을 때 예, 깨복쟁이 친구들이나 동생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1: 그래, 맞아. 아. 근데 어떻게 진짜 기뻤나 봐요.
0: 너무 좋았나 보다. 민준 씨 그래도 그렇지 부장님을 헤드락하면 어떻게?
1: 근데 부장님도 아팠나 봐. 아. 팔을 막 때렸대요.
0: 저가 아마 그 탭 친 거예요.
1: 아, 탭.
0: 항복, 항복.
1: 아.
0: 아니,
1: 잠깐 못 자르나요? 못 자르면.
0: 아유.
1: 부장님.
0: 큰일 날 사람이네, 민주 씨. 아유.
1: 그러니까요.
0: 네, 조심하세요.
1: 네.
0: 아, 1571님. 처음 입사한 회사에서 제 환영식 및 나이 많으신 선배님 송별회를 동시에 했는데요. 팀장님이 저보고 건배사 한번 해보라고 하시길래. 네. 최대한 평범하게 하려고 제가 선창으로 인생은 짧고 굵게 하면 선배님들이 가는 거야! 해주십시오! 했는데요.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 선배님이 회사 사정상 명예퇴직 당하는 자리였거든요.
1: 어머, 어떡해. 이것도 분위기 잘 타야 돼. 이거, 이 와. 분위기 못 맞추고서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0: 와, 저는 이 상황이었으면 안 볼란다 하고 나갈 것 같아, 난 진짜.
1: 도망가야지.
0: 그죠? 네, 네. 아니, 그 선배가 잘리는 날인데, 인생은 짧고 그렇게 가는 거야!
1: 가는 거야!
0: 웬 말이야 이게.
1: 근데 분위기가 진짜 안 좋긴 했나 보다. 그렇죠. 누가 좀 언지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0: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좀 이렇게. 신참은 누가 신입은 누가 좀 잘 돌봐줘야 돼. 그죠?
1: 그러니까 네. 모르고 아유. 한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죠.
0: 아유 네. 고생했어요.
1: 고생하셨습니다. 네. 3762님 회의 중 잠깐 졸았는데 갑자기 네. 팀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순간 잠결에 내 엄마!
0: 네?
1: 라고 대답했어요. 그날 이후 팀장님이 절 보며 엄마 왔다 이렇게 하세요. 아 아이고. 근데 귀여웠을 것 같아.
0: 아 웃기다. 내 엄마? 졸다가.
1: 졸다가. 아, 아 귀여워.
0: 그렇군요. 근데 회의가 매일 반복되면 좀 졸릴 것 같긴 해요. 그죠?
1: 그쵸.
0: 네. 남희 씨 알죠? 우리 개그맨도 코미디 할 때 회의를 매일 하잖아.
1: 매일 하죠.
0: 징글징글해, 진짜.
1: 근데 그게 또 안 나오면 또 새벽까지 하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면 이제 거의 비몽사몽이야.
0: 예, 네, 진짜. 새벽 3시쯤 네. 이제 4시쯤 끝나면 네. 저 때는 남희 씨 선배들이 네. 야, 오늘 아이디어 잘 됐으니까 한잔하자.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야, 오늘 아이디어 더럽게 안 나오는데 한잔하자. 그 새벽에 또 포장마 차가갖고 MBC 앞에 문화살롱이라고 있었어요.
1: 네네네.
0: 없어졌는데 여의도에 거의 그냥 가 있는 거야 그냥.
1: 여의도 MBC에 있을 때. 네. 와,
0: 그 시절 생각납니다.
1: 그럼 거의 아침에 가셨겠네요.
0: 그렇죠. 동틀 때.
1: 동틀 때.
0: 왜냐면 지하철 첫 차가 와야 되니까.
1: 아.
0: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1: 고생하셨습니다.
0: 예, 예, 다 네. 그렇죠. 개그맨들 뭐.
1: 네, 네. 그렇죠. 208님. 네, 평소 신랑이 어머님을 많이 닮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상견례 자리에서 시아버님께 아버님, 이가 아버님 닮았으면 참 잘생겼을 텐데요. 라고 말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요. 어머님은 못생기셨다는 건가? 시아버님께 잘 보려다가 시어머님께 제대로 한방 날렸습니다. 아, 어떻게 소름.
0: 미치겠다, 진짜.
1: 왜 그랬어요?
0: 왜 그랬어?
1: 왜 그랬어? 아, 옆에 있었으면 진짜 한대 때렸다. 그죠? 왜 그랬어?
0: 이건 등짝 쳐야죠. 아니, 허벅지 찌르든가. 그러니까, 무슨 말 하는 거지?
1: 무슨 말 하는 거지?
0: 정신 차려.
1: 아, 이거 아. 어떡하냐. 이거 대처할 수도 없다, 이거는.
0: 아찔하네요.
1: 네.
0: 어머님 헛기침.
1: 헛기, 그래. 자, 그다음부터는 이제 뭐. 난리 나죠.
0: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진짜. 6479님.
1: 네, 예전에 고등학교 졸업 후 완전 동안인 학교 은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친구인 줄 알고 야, 정말 오랜만이다. 나 잘 지냈어? 진짜 오랜만인데 참, 너 이름이 뭐였더라? 그 선생님께서 글쎄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너 담임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너 기억 안 나니? 이러시더군요. 정말 기억을 더듬어 보니 우리 담임 선생님이셨던 겁니다. 아, 되게 동안이신가 보다.
0: 아 그러도록 지금 좀 실례인데 그죠?
1: 아, 근데 좀 좋지 않았을까요?
0: 아 좋으셨을래나?
1: 왜냐면 친구를 알아본 거니까 동안이란 얘기 아닐까요?
0: 응?
1: 근데 주변에도 이렇게 실수하신 분들 좀 있어요. 동안이신 분들.
0: 네, 그렇죠. 네, 어려 보여서 네. 오히려 안 좋다 하신 분들 가끔 있죠, 그죠?
1: 그래요. 네. 예전에도 막, 애기야, 야, 스타일리스트 중에 조금 네. 동안이신 분이 있었는데, 애기야, 이거 옷, 이거 네. 어때?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알고 네. 봤더니, 나이가.
0: 남희 씨보다 꽤 비슷한 나이?
1: 더 많았죠.
0: 더 많아?
1: 네.
0: 그분한테 또 애기라 그랬구나.
1: 근데 좀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0: 아, 네. 그렇군요.
1: 네.
0: 네. 이용호님. 이직한 지 얼마 안 돼서 누가 간식을 사들고 오셨길래 네. 제가 사장님한테 아 사장님 저 아주머니 아시는 분이세요?
1: 어.
0: 그때 사장님이 아, 저 아주머니가 내 와이프야. 예 사모님께 제가 저 아주머니라고 그랬습니다.
1: 저 아주머니 어떡해. 근데 몰랐으니까.
0: 한 번은 넘어갔을려나?
1: 그렇겠죠. 네. 왜냐면 몰랐으니까.
0: 왜냐면 저 아주머니라고 만드는 게 그분의 어떤 복색이랄지 여러 가지 면을 약간 비하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죠?
1: 아 그래요? 뭐라고 네. 말해야 될까?
0: 어 누구 정도 해야죠.
1: 누구. 아 누구.
0: 아 우리 와이프야. 하면 아 사모님 해야 되는데.
1: 아 그러네.
0: 그죠? 내가 너무 속단한 거야. 그죠? 저 아주머니 뭐 아시는 분이세요?
1: 어.
0: 그러니까.
1: 아 그럴 그죠? 수 있겠다.
0: 네.
1: 아이고. 그러니까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
0: 말 조심해야 돼요.
1: 네.
0: 아유. 05812.
1: 네. 결혼 후 첫 명절 처갓댁에 갔는데 첫째, 둘째, 셋째 형님들이 술을 마구마구 권하시길래 네. 다 받아먹고는 야자타임 하자고 난리쳤대요. 그 결과 장인어른께 야! 최춘봉! 내 술 한 잔 받아. 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0: 미쳤나 봐.
1: 제가 미쳤나 봅니다. 네.
0: 어떡하려고. 어.
1: 아니 또 유쾌하다고 또 하신 것 같은데.
0: 그래, 아니죠 이거 혼날 일이죠. 아니 장인어른한테 춘봉아 춘봉이 한 잔 야 밑장 까이지 마 오빠 야 원샷 춘봉이 아... 원샷 취해가지고.
1: 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장인어른도 같이 야자 타임을 하신 거예요?
0: 모르겠네요.
1: 안 하셨는데 그냥 그런 거였으면 또 등짝.
0: 그러니까, 아니, 동서 형들한테는 하셨겠지만 아버님한테는 아유.
1: 아
0: 저도 진짜. 신인 때 남희 씨.
1: 네.

0: 네모 김진 선배랑 홍진경하고 정선희 선배랑 다 같이 MT를 갔어요. 근데 선배들은 다 스타니까 부자인 줄 알고 원래 부자인 줄 알고 내가 그때 반자를 하는데 선배님들 반자 서로만 알아요. 그래서 맥주잔을 살짝 내려놨거든. 깨졌어.
1: 어머 어떡해.
0: 분위기 싸해져가지고. 저기 아래 1층 전봇대 보이지? 예, 선배님 찍고 와. 그래가지고 그 두 번 했잖아, 두 번.
1: 아, 두 번 했어?
0: 8층이었는데 두 번.
1: 술 먹다가 술이 다 깼겠네요.
0: 선배들한테 혼나갔어.
1: 네, 아, 너무. 근데 깰라고 깬 게 아니라. 아,
0: 살짝 내려놓은 건데.
1: 내려놓은 건데, 우연찮게. 안 되려면, 잔도 안 도와주네요.
0: 그러니까 술 드실 때는 조심해라.
1: 조심해야 돼요, 무조건. 말 조심, 행동 조심.
0: 우리 최천봉 아버님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신 걸로.
1: 네.
0: 소녀시대 노래 듣고 갈까요?
1: 네. 런, 데빌, 런.

0: 자, 윗사람한테 한 실수,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주제인데요. 네. 이번에는 통신원인데 익명 요청하셨네요.
1: 네. 회식이 끝난 후 막내였던 제가 부장님 대신 대리운전을 불러서 보내드렸거든요.
0: 네네.
1: 근데 저희 집 앞에 도착하셨더라고요. 기본 저장되어 있던 저희 집 주소로 불렀던 저. 본의 아니게 부장님과 집 앞에서 이차를 했습니다.
0: 우와. 와,
1: 아, 이런 실수 진짜 많이 해요.
0: 어, 그래요?
1: 네.
0: 오.
1: 대리 불러야 되는데 택시 부르고.
0: 아, 그분 집으로 불러야 돼. 우리 집으로 불렀구나.
1: 아, 그러니까.
0: 근데 다행히 또 부장님이 너그럽게 2차 같이 해주셨네.
1: 그러니까.
0: 아이고.
1: 술 다 깨셨겠네.
0: 네. 한번 여쭤볼까요?
1: 네.
0: 자, 대리통신원! 연결됐습니다.
2: 안녕하세요. 인천에 있는 대리통신원 김정희입니다. 20대 회사 막내였을 때 일입니다.
0: 네.
2: 2차 회식이 새벽 1시쯤 끝나고 취한 부장님을 대신해서 막내인 제가 부장님 대신 대리운전을 불러드렸는데요. 그때 저도 취해 있던 나머지 주소를 저희 집으로 했더라고요. 목동 사시던 부장님이 인천 저희 집까지 오시고 말았습니다. 본의 아니게 집 앞 순대국집에서 부장님과 단둘이 2차를 하게 되었죠.
1: 아이고.
2: 지금까지 대리통신원이었습니다.
0: 네, 네. 김정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아이고.
1: 와, 근데 진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2: 부장님이 더 많이 놀라셨던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부장님이 뭐라고 연락 왔어요? 김정희님한테?
2: 아, 많이 취해 계셔가지고.
0: 아.
2: 니 너게 술이 깬다.
0: 아, 니들게 술이 깬다 이러면서?
2: 네.
0: 야, 내 인천 왔다 이러면서. 집이 목동인데 인천 왔다 이러면서. 아이고야.
2: 아. 저보다 저희 집 앞에 일찍 도착하셔가지고.
1: 아, 너무 웃기다.
0: 김정희는 술이 홀딱 깼겠네요, 그죠?
2: 네.
0: 어떡해.
1: 아, 그럴 것은 같이 타고 가시지.
0: 진짜 같이 갈 걸 따로 가셨네.
1: 어, 근데 네. 집에, 우리 집에 도착하셨다는 그 연락을 받고, 뭐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2: 어, 저 진짜 너무 놀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부장님과 네. 말도 솔직히 많이 안 섞고 뭘
0: 아.
2: 위치여가지고
0: 그렇구나.
2: 네.
0: 아이고.
1: 아유,
0: 근데 어떻게 또 순댓국을 드시면서 한 잔 더 하셨어요?
2: 온 김에 술이나 깨고 가자 이러면서 아. 해장이나 하자.
0: 해장하자 하셔가지고.
2: 네.
0: 그때는 분위기 괜찮았나요?
2: 저는 괜찮았던 것 같은데.
0: 아. 어, 아니, 그러면 뭐, 정인님만 괜찮으면 뭐, 부자인도 괜찮죠, 뭐.
1: 그러니까요.
0: 아이고.
1: 어떻게, 그 후로 더 친해지신 것 같아요?
2: 실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다음날 회사에 아. 다 얘기하셨던데요.
0: 아. 아. 그렇지. 아, 실수할 수 있다고 했지, 얘기 안 한다고는 안 했으니까.
2: 그러시구나.
0: 그래요. 지금 부자님과 이제 따로 일하시죠? 지금은 안 만나시는 건가요?
2: 아, 지금은 다. 이제. 그분도 은퇴하시고.
0: 아, 은퇴하셨구나.
2: 네, 저도 다른 곳으로
0: 이직하셨고.
1: 아, 그렇구나.
0: 그 추억서 네, 부장님께든 네. 아니면 뭐 사랑하는 가족에게 우리 전국 방송이니까 한 말씀 하실까요?
2: 네. 어, 그때 그 에피소드 하나로 평생을 우려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예. 저희 오늘 퀴즈도 준비해 주셨죠?
1: 네.
2: 네.
0: 네, 퀴즈 부탁드릴게요.
2: 그때 회식 장소로 자주 갔던 곳은 어디일까요?
0: 네.
2: 1번 횟집, 2번 치킨집, 3번 고깃집.
0: 아, 셋 다 많이 가는데 횟집, 아, 치킨집, 고깃집 중에 맞춰주세요. 샵 8001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라디 미니 무료입니다. 김정희님 오늘 좋은 추억 감사하고요.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광고요.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로쌀, 유비니쌀도 만나보세요.
7: TV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VX로 혜택 가득하게.
8: TVX 타고 상품권 타고.
7: 트럭크라면 TV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8: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VX.
9: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VX.
1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5: 백조 싱크.
17: 올바른 품질하면?
18: 올품.
17: 올품하면?
18: 올바른 품질.
17: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7: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8: 올바른 품질.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대리통신원이 그 당시 회식 장소로 자주 갔던 곳. 정답은요?
3: 2번 치킨집이었습니다.
2: 네, 네. 4325님, 9796님, 류휘자님 맞추셨고요. 이분을 포함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3: 네. 네.
2: 1, 2부 끝곡 뭘로 준비하셨나요, 나미 씨?
3: 네, 베스트의 연애의 조건. 이 노래 듣고요. 뉴스까지 네. 듣고 5시 5분에 다시 올게요.
2: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3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3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3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3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3원 에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폴리텍 대학 누구든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8: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9: 대학. 농식품 품질 안전 관리는 농관원.
10: 농업경영체 등록도 농관원. 농산물 안전성 관리도 농관원. 농식품 원산지 QC도 농관원.
9: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5시 뉴스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처기 초대 차장에 전종민 변호사, 서울지방청장에 최재민 변호사를 발탁하는 등 1급 수사관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초대 차장에 임용된 전종민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한양대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겸임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초대 서울청장에 발탁된 최재민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 밖에도 수원청장과 대전청장에는 각각 김형근, 문홍주, 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보가 임용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발표한 9월 넷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셋째 주와 비교해서 평균 0.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월 셋째 주 상승률인 0.13%보다 오름폭은 줄었지만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86주 연속 상승 기록으로 문재인 정부 시절 85주 기록을 깨고 역대 최장 기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세제 개편에 따른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는 강남 3구에서는 강남구 아파트 매매 가격이 0.56%, 서초구는 0.33%, 송파구는 0.19% 떨어지면서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신한은행에서 대출 상품 이용 고객 2만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대출 모집인이 쓰는 간편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한은행은 휴대폰 본인 인증 등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심사 절차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대출 모집인 전용 조회 서비스에 해커가 무단으로 접근해서 고객 정보를 빼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서비스의 대부분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인증서 기반 로그인으로 정보를 조회하는데 해커가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이 간편 조회 서비스를 노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사격 종목에서 이건혁 선수가 첫 2관왕에 올랐습니다. 이건혁 선수는 대회 사격 남자 25m 속사 권총 개인전 결선에서 2차 슛오프까지 치르는 접전 끝에 중국의 수렌 보판 선수를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앞서 열린 본선에서 단체전 금메달을 확보한 이건혁 선수는 2014년 인천대회 김준홍 선수 이후 이 종목에서 처음으로 2관왕에 올랐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1도, 대전과 대구 10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22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가 더 떨어지겠고 일교차도 큰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1.6도입니다.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이재은이었습니다.
2: 안녕하세요. 버스기사 강희정입니다. 새벽 첫 차

때 네이비색 하늘에 태양이 노랗게 피어오르면 꼭 거대한 스탠드가 켜지는 것 같고요. 저녁에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흘러나오면 오늘도 거의 다 왔구나, 승객들이랑 같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신호대기를 할 땐 특별한 친구들도 보는데요. 유유히 날아가는 백로와 버스가 다가가도 얼른 비켜주지 않는 비둘기도 재밌죠. 일하며 틈틈이 느끼는 작은 행복들, 여러분은 뭐가 떠오르세요?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2: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잖아.
1: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2: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1: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2: 10월 오픈 때 가보자.
1: 청라 아쿠언 프루지오 대우건설.
3: 매일 밤 8시.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든든한 내 편.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언제라도 너의 편이 돼줄게.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렛츠고!
1: 문천식 오남이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렛츠고 하시죠.
2: 네, 잠시 후에 할매 할배 상담소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선자 할매 대신 새로운 분이 나오신다고 합니다.
1: 아, 새로운 분이 나와요?
2: 네.
1: 또 춘식 어르신 좋아하시겠네요. 새 친구 만난다고. 두 어르신에게 상담받고 싶은 분들 사연 보내주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3: 가을이 되니까 식욕이 터져서 제어가 안 돼요. 퇴근하고 집에 가면 밥을 마구마구 먹고 싶어요. 야식도 먹고 싶다고요. 제발 야식 끊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 이런 거 주시면 되겠습니다.
2: 네. 보내실 곳은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또 사연에 소개되시면요. 모바일 커피 교환 것도 드려요.
1: 네. 지라시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8001번이에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고요.
2: 네. 지금은 라디오 시대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음주엔 티맵들이
1: 라온건설,
2: 주식회사 본컴퍼니,
1: 웰메이드,
2: 해통령 육수 한알,
1: 왕초보 영어 탈출 해커스토어,
2: 주식회사 하나은행,
1: 사단법인 한국광어양식연합회,
2: 환인제약,
1: 국민연료 써녈료,
2: 루키루키 파크골프채,
1: 하나증권,
2: 빅토스,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2: 함께합니다.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코인 뉴스 해통령 해통령 뉴스 하나의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뉴스 하나의 해통령
3: 코인 뉴스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의 해통령 뉴스 하나의
2: 코인 뉴스 해통령 뉴스 하나의 해통령
4: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6: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7: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 주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6: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7: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6: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 김치,
7: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6: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깨떡에서 쑥깨떡,
7: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8: 자, 이제 니들은 어떻게 늙어봤냐?
9: 나는 늙어봤다 이거야.
10: 아이고, 인생의 매운맛 단맛 다 느껴본 할매 할배들의 할매 할배들의 고민 해결 시간. 할매 할배
8: 상담소. 예, 안녕하시오. 매주 출석두당 찍으러 오는 빠른 사사 문춘식 오시다. 오늘은 나랑 그 조르란 정선자 휴가 가가지고 뉴헤이스가 왔어요. 뉴헤이스. 인사해요.
10: 아이고, 안녕하세요. 준식 오빠 여사친 오미자입니다. 아이고, 만나서 반가워요.
8: 예, 오미자.
10: 하지마.
8: 오미자, 예. 여사친이에요. 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10: 예.
8: 예. 우리 미자 할매는 또 복센에서 만났어, 그죠?
10: 예?
8: 복지센터 가니까 매력이 넘치는 나를 보고 또 오미자에서 또 나를 그렇게 오빠 오빠 하면서 때려댕기더라고.
10: 에이, 오빠.
8: 하여튼 이 긴카의 삶은 너무 피곤해요. 미자 술 잘 먹나?
10: 아이, 오빠 나는 술을 못 먹어.
8: 아이, 그래가지고. 막걸리 한 잔 하랬더니.
10: 아이,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 집에 가가지고 그 칼국수 먹고 갈래?
8: 안 돼.
10: 왜?
8: 아무리 졸라서. 선자 씨가 다른 여자 집에 가지 말라 그랬어.
10: 아우, 그러면은 저 밖에서 그러면은 우리 그럼 사이다 한잔 하자.
8: 아, 그건 사이다. 좋지. 아, 좋아요, 좋아요. 막사 먹죠, 막사.
10: 막사.
8: 자, 되게 청취자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 만나볼게요. 할매 할매 상담소 오픈. 네, 내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10: 예?
8: 1216님, 할매 할배, 저희 엄마는 무슨 음식 맛있다고 하면 2주, 3주간 심지어 한 달을 똑같이 해줘요.
10: 아이고.
8: 근데 또 아무 말 안 하면 맛이 없느냐? 개나 져버릴까? 이러면서 화를 내요.
10: 아이고.
8: 맛있다고도 맛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요?
10: 아, 이거 진짜 골치 아파. 이거.
8: 아, 이거 문제인데. 이거는 딱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솔직하게. 엄마 3일만 먹고 싶어요.
10: 그래. 아니면 그 음식을 여러 개 얘기하는 거야. 맛있는 거를. 그럼 맛있는 걸 여러 개 하면은
8: 엄마 잡채도 먹고 싶어요.
10: 잡채도 먹고 갈비찜도 맛있을 것 같아요.
8: 참나물도 땡기네요. 그래서
10: 시금치도 맛있고.
8: 아, 새로운 메뉴를 원해라.
10: 그러면은 엄마가 이제 정신이 없겠지.
8: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10: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8: 그렇구나. 근데 손맛이 있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10: 맞아요.
8: 이제 왜냐면 그 없어 사는 말인데 정선자가
10: 아이고
8: 음식을 못해.
10: 아유, 그런 얘기 하지 마. 정말 없는데 그
8: 깨알 유행어 좋았어요. 다음 사연 갈까요?
10: 예, 내가 한번 익명으로 보낸 사람 한번
8: 오미자
10: 읽어볼게요.
8: 여사가 한번 해봅시다.
10: 예. 안녕하세요, 할매 할배. 저는 시부모님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시댁이 극트리플 아이 가족이에요. 저는 이구요. 시어머니한테 같이 장 보러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 남편이 저녁에 집에 와서 엄마가 오지 말라 했대요. 알고 보니 저랑 전화 끊고 남편한테 전화해서 며느라가 오지 말라고 해라, 나 혼자가 편해, 이렇게 하셨대요. 그 어느 날은 또 하루를 자고 오면 친해질까 싶어서 제가 짐을 싸갔거든요.
8: 근데

0: 다음 날 어머님이 한번 잡았으니까 다음부터는 집에 가서 자래요. 아니 어떻게 해야 시부모니까 친해질까요? 결혼 5년 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1: 아하.
0: 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하냐. 아이고.
1: 아 이거는 뭐 거리를 둬야 돼요. 아이고. 왜냐면 여기 지금 우리 김정희님은 외양형이라서
0: 네.
1: 아이들을 뭐 즐겁게 해주겠다 이런 마인드지만.
0: 그렇죠.
1: 의미자에서 어때? 그 에. 거리가 필요한 관계가 있잖아.
0: 근데 나는 이게 그냥 하는 소리일 수도 있거든요. 네. 며느리가 혹시나 신경 써서 그런 걸로 스트레스 받을까 봐 네. 그냥 미리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1: 아.
0: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같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여행.
1: 어어.
0: 여행을 가면 극격히 친해지거든요.
1: 그래요. 근데 또 여기 시어머니는 보니까 1박도 별로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여행은 좀 무리하니까.
0: 그럼 무박으로.
1: 아, 무박으로. 그거 괜찮다.
0: 여행을 가서 친해지는 거죠.
1: 그렇죠. 이 온도가 뜨거운 사람들은 자꾸 상대방을 끌어안으려고 하는데 말이야.
0: 맞아요.
1: 그거 아시리요. 이거 트리플 I인 사람들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0: 맞습니다.
1: 예. 부석사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이 아름다운 이유는 기둥 간의 거리. 거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0: 아.
1: 그 거리가 붙어 있잖아.
0: 아.
1: 그 벽이 된다고.
0: 아.
1: 기둥은 떨어져야 마시고 아무리 가족이어도 거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조론하고 사는 이유지. 아,
0: 오빠 너무 멋있어.
1: 에.
0: 오빠.
1: 아, 이 정도 헛소리는 해야 조론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0: 아, 잘 예. 들으셨죠?
1: 예, 그렇습니다. 적당히 거리를 주세요.
0: 예,
1: 예, 예. 3817님.
0: 네.
1: 아, 내가 해볼게요.
0: 네.
1: 어르신들! 절대 제 얘기 아니고 친구 얘기인데요. 친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여자친구한테 빚이 있는 걸 숨겼대요.
0: 아이고.
1: 아니, 뭐, 걱정하시는 몇 억 이런 건 아니고요.
0: 네.
1: 3-4천 됩니다. 이게 본인 얘기가 아니다.
0: 본인. 아니, 제 친구.
1: 그래요? 본인 얘기하니까.
0: 아이. 그럴 수도 있을 것
1: 어떻게
0: 같아요.
1: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좋은 방법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0: 아이, 누구요?
1: 아이고야.
0: 누구요?
1: 헷갈리셨네.
0: 네.
1: 3, 4천이면 어떻게 오미자 여사 이거 말을 해야 돼요. 왜냐면
0: 아, 이거 무조건 얘기해야 돼요.
1: 3, 4천이면 열심히 하면 1, 2년 안에도 갚을 수 있는 돈인데.
0: 아이, 그럼요.
1: 문제는 네.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데 이걸 숨기면 이거 큰일 난다고.
0: 이거 이혼 사유 됩니다.
1: 아, 그렇지. 네. 맞아. 그럴 수 있어. 그 의미자에서 어때? 결혼 준비할 때 통장을 까야죠.
0: 저는 안 깠습니다.
1: 아니, 오미자 여사.
0: 예.
1: 제가 알기로 그 두 살
0: 네.
1: 연하에
0: 네.
1: 축구 감독이랑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0: 예. 네. 네.
1: 그럼 왜, 안 까도 괜찮아요?
0: 안 까도
1: 오, 신기하네. 아, 요즘 사람들은 안 까는구나.
0: 예, 안 까요, 안 까.
1: 우리 지라시 어른들은 알지만,
0: 네.
1: 우리 때는 그걸 다 깠거든.
0: 아, 제가 조금 불리할 것 같아서 안 깠어요.
1: 아, 아니면 그런 걸 수도 있어.
0: 뭔데?
1: 연예인이라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0: 네.
1: 이 개그맨 배우자들이 솔직히 말하기 좀 부담스러워.
0: 아, 그래, 맞아.
1: 걱정 있을
0: 맞아요, 맞아요. 예.
1: 네.
0: 네.
1: 아이고.
0: 그래서 안 깠어요.
1: 잘했어요. 네. 본인 스타일이지 뭐. 뭐 법이 있는 건 아니지만.
0: 그럼요.
1: 여기는 안 돼.
0: 여기는 이건 무조건 까야 됩니다.
1: 예. 네. 여러분, 빚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을 해야겠죠?
0: 무조건 말해야 돼요, 이거는.
1: 예. 네. 말해야 됩니다.
0: 네. 이거 근데 말을 못할 것 같으면 네. 그냥 편지를 써요.
1: 아, 어쨌든 얘기를 해라.
0: 예.
1: 아,
0: 무조건 맞아.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1: 맞아. 이게 네. 그 배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거든요.
0: 맞습니다.
1: 함께 힘을 모아서 갚아 나가자고는 말하지 마요.
0: 그건 말하면 안 됩니다.
1: 아, 싫어하거든.
0: 네.
1: 내가 갚을 테니까
0: 네.
1: 알고 나 계세요. 예, 네, 말해야죠.
0: 맞습니다.
1: 네. 네. 아이, 참 어렵네.
0: 네.
1: 에이,
0: 무조건
1: 진짜.
0: 얘기해야 돼요.
1: 그래요. 그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숨 좀 고르고 갈까요?
0: 좋습니다.
1: 네.
0: 자, 팡팡의 하모하모가 불러요.
1: 반대예요.
0: 예?
1: 반대라고.
0: 내가 잘 몰라서 그래요. 예. 네,
1: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요.
0: 하모하모가 불러요. 팡팡.
1: 예, 네, 그렇지.

0: 예, 할매 할배 상담소 인생의 지혜 그런 건 없어요. 아무 말이나 하는 거냐?
1: 맞아요, 맞아. 어?
0: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보내준 고민들 한번 훔쳐볼게요.
1: 예.
0: 정다윤님, 할매 할배 저는 적당히가 너무 어려워요. 엄마가 뭘 사오라고 시켜서 사가면 너무 많다 하시길래 다음번엔 줄여서 사갔더니 또 누구 코에 붙이냐고 적다고. 붕어빵 사오라는데 네 명이 먹으면 몇 개를 사가야 엄마한테 잔소리를 안 들을 수 있을까요?
1: 아, 붕어빵.
0: 미자 여사, 이거 네. 붕어빵은 네 명이면 몇 개 사가야 돼?
1: 아,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한 10개 정도 사가면
0: 10개.
1: 10개면 안 혼날 것 같아요.
0: 딱 좋은 것 같은데.
1: 네.
0: 나도 사실 팥붕, 슈붕.
1: 어.
0: 이게 두 개 먹거든.
1: 아, 그러니까.
0: 어, 그러면 한 10개. 딱
1: 그치.
0: 맞지.
1: 그치.
0: 428.
1: 428에 거기에 또 두 개를 더 사가면 이제 혹시나 더 먹을 사람들이
0: 그렇지.
1: 있으면
0: 나눠 먹는 거지.
1: 있어야지. 여분이 있어야지.
0: 스무 개는 많다 이거지.
1: 스무 개는 등짝 맞지.
0: 아, 그러네. 적당이구나.
1: 예.
0: 그래요. 그러면 한 두세 개 먹는다 생각하고 계산을 하세요.
1: 예.
0: 예, 예. 자, 또 하나 볼까요?
1: 네. 7510님, 신랑이 기침을 콜록콜록 하면서 병원에 죽어도 안 가요? 자기가 무슨 청춘인 줄 아나 봐요. 병원에 가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승배야! 병원 좀 가라!
0: 아.
1: 네. 아이고, 왜 승배가 병원을 안 갈까?
0: 이게 남녀 떠나서. 병원을 안 가는 사람은 죽어라고 안 가요.
1: 맞아요. 자기가 다 의사고.
0: 맞아.
1: 어, 자기가 에. 약사야.
0: 그리고 뭐 인명은 제천이야 이러면서.
1: 에이.
0: 어, 안 가는데 가야지.
1: 가야지. 어, 병원 가서 그

0: 주사 한 대 딱 맞고 어? 약 딱 먹으면 딱 낫는데 이러면은 한 2주가 2주.
1: 예, 맞아. 그 염증이 길어지면 안 되거든요.
0: 맞아요.
1: 링거 맞고 우리 의사 말대로 좀 치료를 받으면 그 한 절반으로 줄어요.
0: 줄죠.
1: 약 먹어야 돼.
0: 약 먹어야 돼. 승배야 병원 가라.
1: 그래. 승배 청년 한 60대 되셨나? 가야 돼.
0: 가야 돼요, 가. 네.
1: 내 나이면 안 가도 되지만 60대면 가야 돼.
0: 아이, 오빠도 가야 돼.
1: 아, 그런가? 네. 네. 익명은 제천이야.
0: 네. 네. 진짜.
1: 알아서 학교 내비두세요. 내 인생 내가 챙깁니다.
0: 아이고, 오빠. 네.
1: 자, 이순자 여사.
0: 네. 네. 경로당에서 회장 언니랑 부회장 언니가 싸웠는데.
1: 왜 싸웠어요?
0: 아, 자꾸 저를 통해서 대화를 해요. 부회장 언니가 회장 언니한테 이번에 떡 만들 거냐고 물어봐. 응? 회장 언니한테 이번에 떡 만들 거냐고 물어봐. 이러고 회장 언니는 떡 안 한다고 전해! 이러면서 중간에 딱 꼈는데 저 어찌 해야 하나요?
1: 야, 우리 이순자 여사가 힘들겠는데.
0: 아, 힘들어. 이거 어떡해.
1: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삼자 대면을 해야 되나?
0: 삼자 대면을 하는 게 나아. 왜냐면 그래도 이거를 서로 물어보는 게 화해할 의지가 있어.
1: 에이, 맞아. 이거 왜냐면 저쪽 얘기 듣고 일로 옮기고 이쪽 얘기 듣고 절로 옮기면 이순자 여사만 나쁜 사람 된다고.
0: 그러니까. 삼자 대면으로 화해를 시켜야 돼요.
1: 불편해도
0: 이거는.
1: 그렇게 해야 돼.
0: 아이고.
1: 그 경로당에서 또 떡을 하시는구나.
0: 그러니까.
1: 에이, 떡 맛있지.
0: 떡 먹으면서 화해를 하는 거요.
1: 그래야 돼요. 잘 중재하십시오. 5844님. 중3 딸아이가 딱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하고 평소에는 아예 책을 안 봅니다.
0: 아이고.
1: 내년에 고등학교 가는데 너무 걱정이에요. 아직까지 꿈도 없고요. 이 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0: 아,
1: 중3이 왜 꿈이 있어야 돼요?
0: 아이고, 저도 저희 고등학교 때 꿈이 생겼어요.
1: 나는 군대 가서 생겼어. 없어도 돼요.
0: 에이, 내가 너무 주세요.
1: 무책임하다가 생각하지 마시고 저도 애들 키웁니다만 개 인생이지 내 인생이 아니잖아.
0: 맞습니다. 기다려주세요.
1: 믿고 기다려주세요. 예. 아이의 우주가 커지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그 책 좀 안 보면 어때?
0: 아이고, 나도 책 안 봤어. 오빠는 어떻게 책 봤어?
1: 지금도 안 봐요.
0: 예, 저도 안 봐요.
1: 본 적이 없어. 나는 마지막 읽은 책이 군대에서 삼국지였나?
0: 삼국지?
1: 그 이후로 거의 책을 보지 않았습니다.
0: 아이고, 그 SNS에 올리는 거 그냥 그 표지만 올리는 허세.
1: 책을 읽어도 목차 읽고 끝나.
0: 아이고.
1: 자, 다음 사연 갈게요.
0: 유옥조님. 친한 동네 동생이 있는데 체력이 너무 좋아요.
1: 좋은 거지, 그래.
0: 그래서 요즘 날이 너무 좋다고 걷자고 연락이 오는데 나가면 너무 먼 데로 가고 뛰거나 빠르게 걷는데요. 전 체력이 딸리고 풍경 보면서 슬슬 걷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걷기 성향이 너무 달라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안 만나야지 뭘.
0: 그래요, 맞아.
1: 아니면 만나서 얘기를 해야 돼. 나는 안 뛴다. 옥주 씨가 말을 해요.
0: 에이.
1: 나는 안 뛴다.
0: 그렇지.
1: 나는 이 풍경을 천천히 즐기고 싶어. 너 뛸 거면 혼자 한강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0: 맞습니다. 이거를 같이 이거 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트러블 생겨요.
1: 맞아, 맞아. 아, 그럴 바에야 안 만나는 게 낫지.
0: 맞아요.
1: 네, 그게 나아요. 서로 속도가 맞아야 됩니다.
0: 이 거절할 줄 몰라서 그래요, 옥수님.
1: 아, 그런 거구나. 가면 또 같이 뛰어주느라 힘들구나.
0: 힘들죠.
1: 아유, 얘기를 하셔야 돼요. 나도 하세요. 거절을 10년 동안 연습을 했어요. 이젠 잘합니다.
0: 네, 맞습니다.
1: 그래요. 아이고. 아, 시간이 다 됐네.
0: 에이? 벌써?
1: 오미자 회사 끝났어.
0: 아, 끝났다고요?
1: 이게 이렇게 짧다니까.
0: 아유, 오빠 너무 아쉬워요.
1: 근데 나는 막걸리 먹으러 가야 돼.
0: 아유, 오빠 그러면은 나 술 안 먹는데도 앉아 있어도 돼?
1: 아유, 땡큐지.
0: 같이 가.
1: 오 여사, 또 만나자고.
0: 또 만나. 에이.

0: 몽잘 쉐이빙 젤 파성에 들었습니다. 아, 부드럽게 쭉쭉 밀어내는데요. 깔끔하게 끝내기 면도입니다.
1: 피부 자극 완화 70%, 피부 보습 개선 742%. 대단한 기록입니다. 몽잘 쉐이빙 젤.
2: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3: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4: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3: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4: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3: 준비된 콤비 준콤.

0: 일상 속의 작은 감동, 마음으로 쓰는 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1: 제목, 사랑하는 아버지께. 경상남도에서 오현주님이 주신 사연입니다. 10만 원 상당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0: 아버지를 산청 호국원에 안치하고 머릿속이 온통 아버지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랜 군인 생활로 전역을 하고도 군인처럼 하루를 계획하고 시간에 맞춰 생활을 하셨지요. 늘 공부하고 운동하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아버지를 우리는 흉내도 낼 수 없었습니다. 책 읽으라는 말 대신 우리 공부방 벽면을 모두 책꽂이로 만들어 책을 꽂아 두셨는데 나이가 드니 그때 익힌 책 읽는 습관이 얼마나 좋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날씨가 좋으나 구주나 늘 정해진 시간에 운동을 하시고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고 하셨던 아버지. 그때는 운동하기 싫어 변명하기에 급급했는데 이제 저는 오전 9시가 되면 꼭 헥슬장에 갑니다. 아버지, 제가 며느리를 본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웃으면서 하시던 말씀이 떠올라요.
2: 아이고야, 네가 벌써 며느리를 보나? 에? 이제 네 아들 아이다, 알제? 자식은 막 내 거 아니야.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삼아. 어? 얼굴 붉히는 일 없다, 알았제?
0: 아버지는 그 말씀을 당신의 삶 속에서도 고스란히 실천하는 분이셨지요. 안부 전화도 제대로 안 하고 뜸하게 아버지를 찾아뵈도 아버지는 화를 낸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죄송스러워하는 저를 위로해 주셨죠.
2: 니도 바쁘잖아. 내보다 네 생활이 먼저다.
0: 그렇게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면 제가 집에 도착할 시간쯤 아버지는 꼭 전화를 하셨습니다. 잘 들어갔냐고, 오늘 밥 맛있게 먹었다고. 그런데 이제는 아버지의 그 전화를 받을 수가 없네요. 아버지, 겨울밤에 우리 식구들이 모여서 명태 먹던 생각나세요? 겨울 찬바람에 마당 물통에 얼음이 얼면 엄마는 어시장 가서 동태를 한 상자 사오셨잖아요. 그걸 손질해서 아침에 옥상 빨랫줄에 널었다가 저녁 해지기 전에 걷어들이기를 반복하면 꾸덕하니 명태가 잘 말라 있었죠. 그러면 우리는 신문지를 들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빙 둘러앉았습니다. 엄마는 초장을 만들어 가져오셨고 아버지는 부엌 실험에 있던 명태를 두어 마리 가져오시고 우리는 침을 꿀떡 삼키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요. 아버지는 명태 껍질과 지느러미를 떼어내고 명태를 세워서 칼로 비스듬히 잘라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초장에 찍어 오빠부터 차례로 입에 넣어주셨죠.

0: 쫄깃한 명태맛과 아버지의 온화한 미소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네요. 그렇게 행복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우리의 행복한 시간도 멈추었습니다. 평소에는 내색을 안 하시다가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1: 그 너가 엄마는 무엇이 급해서 그리 빨리 갔는고?
0: 아버지의 그 눈빛을 보면 저는 가슴이 아렸지만 아버지 헛헛한 마음을 채울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참전하셨던 전우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보셨어요? 모두들 네 아버지는 말투가 공손하고 남의 허물이나 잘못은 눈을 감고 작은 일도 칭찬을 많이 했다고 그리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엄마 만나서 회포 풀고 웃으며 편히 지내세요. 아버지가 제 아버지라서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했습니다. 아버지 딸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둘째 딸 현주 울림.

0: 예, 마음으로 쓰는 편지에 들으신 노래 임영웅의 아버지 들으셨고요.
1: 네.
0: 남희 씨 그 마지막에 네. 후루룩 읽으신 이유가 눈물 날까 봐 그런 거죠?
1: 네. 갑자기. 네. 네.
0: 청취자분들 다 눈치챘어요.
1: 아, 진짜요? 네. 눈물이 갑자기 나가지고 왜냐면 평소에 그렇게 잘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또 아빠 생각도 나고.
0: 전화 드리세요.
1: 네. 아, 예. 네.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최원섭님. 3월에 하늘로 가신 아버지가 생각나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보고 싶네요. 하셨는데.
1: 그러니까.
0: 아이고 원섭님 힘내십시오.
1: 네, 네,
0: 아버지가
1: 그래도
0: 원섭님 잘 도와주실 겁니다.
1: 맞습니다.
0: 그죠? 네. 자 이제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인데.
1: 네.
0: 아 남희 씨도 올 것 같은데. 아무튼 신순 리포터 만날게요.
1: 네.

0: 사랑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네, 목요일에 직업천사 신수임 리포터 나오셨습니다.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0: 아, 남희 씨 이 코너 아시죠?
1: 네, 그럼요. 네,
0: 사연이 안타까운 분들을 소개하고 전국의 마음 따뜻한 분들의 네. 손길을 받아보는 시간이거든요.
1: 네, 맞습니다.
3: 네, 아, 또 중에... 오실 것 같아서 어떡해요.
1: 네, 그러니까요. 지금
0: 여러분, 남희 씨가 되게 따순 사람이야. 툭하면 울어.
3: 네, 그러니까 노래 나가는 내내 우시는 모습 보고 원래 선하신 분인 건 알고 있었는데
1: 아, 정말요?
3: 정말 찐이다라는 네. 생각을 했어요.
1: 지금도 눈물 날 것 같아요.
0: 아니, 이 자리에 앉으면 다 울게 되나? 뭐.
1: 아, 그래요?
0: 정선이도 울어, 오남이도 울어, 그냥 다 우는 거 아니,
1: 성향이 비슷해요. 정선희 선배님이랑.
0: 아, 그렇구나. 네. 수임 씨, 오늘 만날 주인공은 네. 누굴까요?
3: 오늘은 쌍둥이 형제 중에 동생인 18살 이윤하 군을 소개해드립니다.
1: 아. 네.
3: 윤하 군과 어머니를 제가 부산에 있는 한 병원에서 만나고 왔는데요.
0: 예.
3: 18살이라고 하기엔 무척 왜소한 체구였어요. 145cm의 키에 몸무게는 고작 30kg밖에 안 됐습니다.
0: 아이고, 네.
3: 이 정도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정도 네. 체구거든요. 쌍둥이로 태어나서 형은 건강하게 반면 동생 윤하는 몸이 점점 굳어가는 병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잠시 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터뷰 내내 윤하 곁에는 인공호흡기 돌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1: 네.
3: 그 기계 소리 사이로 힘겹게 건넨 윤하의 첫인사 그리고 어머니의 이야기까지 먼저 들어보시죠.
1: 네.
4: 윤하죠?
5: 네.
4: 인사해 줄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5: 네.
4: 윤하, 자기 소개해 줄 수 있어요?
5: 네. 네. 윤하, 윤하.
4: 몇 살이에요, 지금?
5: 다섯 살.
4: 19살.
5: 19살.
6: 처음에 이제 최초 발병한 것은 유치원에 들어가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하원할 때 운동장에 나오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병이 무슨 병인지 알지 못하고 각지를 돌아다녔는데 2018년도 되어서야 확진을 받았습니다. 손에 쪽에 이제 그 뭔가 그게 없어지고 있다고 손에 위축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4: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6: 아우 참 진짜... 아, 약도 없고 그 병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0: 아이고.
1: 네, 아니 근데 진짜 5년 가까이 병명조차 모르셨잖아요.
3: 네.
1: 근데 이제는 병을 알아도 약이 없다니
3: 없어요.
1: 진짜 얼마나 막막하셨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대체 손해 위축증이 어떤 병이에요?
3: 이게 정식 명칭은 척추 손해 운동 실조증이에요. 이 손해가 운동에 관여를 많이 하는 부분인데요.
1: 네.
3: 손해를 비롯한 신경계가 유전적인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서서히 퇴행하는 병입니다.
1: 아이고.
3: 그래서 뭐 걷는 것부터 손 움직이는 거, 말하는 거, 삼키는 거, 결국에는 호흡까지 운동 기능을 점차 이렇게 하나씩 잃어가는 희귀 질환입니다.
1: 아이고.
0: 완치할 수 있는 치료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3: 네.
0: 그럼 선생님 씨, 손쓸 수 있는 방법이

0: 전혀 없는 거예요?
1: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치료 방법은 없고요. 대신에 진행 속도를 좀 늦춰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진 약이 하나 있습니다.
2: 아, 네.
1: 이게 원래는 백혈병 치료제로 쓰이는 약인데
2: 네.
1: 이 약이 퇴행성 뇌질환의 진행 속도를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가지고요. 윤하도 9년 가까이 이 약을 복용하면서 병의 진행을 조금씩 늦춰왔습니다.
2: 네.
1: 그런데 이게 문제는 이런 약들이 참 그래요. 건강보험 적용이 전혀 안 돼서
0: 비싸죠.
1: 분기마다 약값을 고스란히 다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는 겁니다.
2: 네.
1: 빠듯한 형편 때문에 그동안은 그래도 무리를 해서라도 부모님께서 약을 대왔지만
2: 네.
1: 한두 해 전부터는 도저히 이게 약값이 감당이 안 돼서 복용약을 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규칙하게 먹을 수밖에 없었고요.
2: 네네.
1: 그러던 중에
2: 네.
1: 유나에게 응급 상황이 생기고 말았어요.
2: 에? 무슨 일이 생긴 거죠?
1: 이게 약을 걸으면서 위태롭게 버텨왔거든요.
0: 네.
1: 그러던 중에 지난해 12월 24일 유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0: 아이고.
1: 병의 진행으로 찾아온 호흡 부전 때문이었는데요.
2: 네네.
1: 결국 기관 절개술을 받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돈이 없어서 약을 제대로 먹이지 못했다며 죄책감에 많이 안타까워하셨는데요. 게다가 유나는 아까 앞서 들으셨죠. 몇 살인지 물었는데 5살이라고 대답을 했잖아요. 지적장애까지 함께 갖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디가 아파도 이게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표현을 정확히 하지 못합니다.
2: 아이고.
1: 그래서 가족들은 늘 넘겨짚거나 추측만 네.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자꾸만 한 발 늦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해요. 작년에 기관절개술을 받은 이후부터는
2: 네.
1: 부쩍 유나의 컨디션이 안 좋아졌는데요.
2: 네.
1: 지금 유나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내리는 것조차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요. 겨우 앉혀놓으면 목만 아주 가까스로 가눌 수 있는 정도예요. 대소변도 기저귀에 지금은 의존하고 있고요.
0: 그렇군요. 아, 부모님 참 힘드시겠네요. 그죠?
1: 네.
0: 그럼 병원 가는 게 뭐 유일한 외출일 것 같은데.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외출할 때마다 휠체어 주변을 가득 채우는 커다란 기계가 3개나 따라붙고 있습니다. 아까 소리로 들으셨지만 인공호흡기에다가 휴대용 산소 발생기, 또 가래를 뽑아내는 석션기까지 늘 지니고 다녀야 되는데요. 여기에다 어머니 목에는 항상 목걸이가 걸려 있습니다. 늘 산소 포화도 측정기를 걸고 다녀야 되거든요.
2: 네네.
1: 그래서 수시로 인터뷰 중에도 유나의 상태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0: 예.
1: 제가 병원에서 만났던 날도 유나의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서
2: 네.
1: 인터뷰를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좀 노력을 했어요. 중간중간 유나가 자꾸 어머니 쪽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지난 시절부터 쭉 얘기를 하시면서 아들의 아팠던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 또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시다 보니까 유나도 다 듣잖아요.
2: 그쵸.
1: 그래서 계속해서 마음이 안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3: 이제 집에 있으면서 이렇게 잘 웁니다. 누워있을 때 그냥 갑자기 울어요. 그럴 때 보면 이제 뭔가 이제 좀 복받치는 것 같아요. 뭐 형이 사진을 볼 때라든지 뭔가 이제 놀러 갔던 사진이라든지 그런 동영상 같은 거를 보면은 그때가 생각이 나고 이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좀 진단 받기 전에는 이제 아동센터도 다니고 했었는데 아동센터 다니는 생각도 좀 나는지 그 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 이름도 얘기한다든지 그 아이들 얘기, 이름 얘기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
4: 집에
3: 갈 거야?
4: 네.
3: 그래. 오늘 많이 있었지 병원에.
4: 네.
3: 어, 왜 울어 오지 마. 어? 유나야?
4: 네.
3: 울지 마. 그만 울어.
4: 네.
3: 울지 마. 괜찮아.
4: 네.
2: 아 근데 진짜 이게 말은 서툴어도 이게 마음으로 다 느끼고 있다라는
1: 맞아요.
2: 그런 마음이 드는데
1: 네.
2: 아니 쭉 듣다 보니까 유나가 정이 참 많은 친구 같다라는 그
1: 그렇죠.
2: 느낌이 들어요.
1: 네, 그렇죠. 네. 쌍둥이 형을 무척 좋아하고요. 또 아빠를 가장 잘 따르는 유나입니다. 지금 유나가 훌쩍 자라서 18살이 됐지만 부모님께는 유나가 아직 유치원 시절 그대로인 것 같아요.
2: 네.
1: 아마도 그 이유가 그 시절에는 유나가 걷고 뛰고 했잖아요.
2: 네.
1: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다시금 간절히 바라는 그 바람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2: 네.
1: 그리고 유나가 좋아하던 동물원, 그토록 좋아하던 노래

0: 우리 공원 퍼레이드 구경, 이 모든 걸 유치원 때 이후로는 해본 적이 없는데요. 가족들은 유나에게 딱한 번만이라도 더 기회가 찾아오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1: 네.
2: 소원은 우리 가족들이 오래오래 같이 사는 거죠. 같이 있는 거. 저는 그냥 유나가 오래오래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저랑 오래오래 같이 살고 유나가 좀 건강하고 하면 다 괜찮아질 것 같아요. 저는 다 보상받는 것 같아요.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왜 이렇게 울지? 유나야, 밥 많이 먹고 건강하고 그래서 동물원도 가고 엄마랑 놀러 다니고 오래오래 엄마랑 같이 있자. 엄마랑 계속 같이 있을 거지? 엄마랑 같이 있자.
1: 네,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다 보상받는 것 같다라는 그 말이 참 마음을 울리는데요. 우리 유나군이 다시 기력을 되찾아서 어머니와 함께 동물원에 놀러 갈수 있는 날이 빨리 올수 있도록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0: 아유,
1: 네.
0: 우리 유나가 네 대답하는 목소리가 너무나 순수하죠.
1: 네,
0: 어린
1: 너무,
0: 아이같이.
3: 천사
1: 네.
3: 같은데 엄마 아빠는 또 시림이 있으시네요, 그죠?
1: 네. 그렇죠.
3: 자, 지라시 앞으로 계좌번호 두 개가 있습니다. 모두 다 기업은행 거고요. 먼저 기억하기 쉬운 짧은 계좌는요, 숫자 2번 10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 이렇게 10번 찍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조금 긴 계좌는 숫자 2 9개 찍으시고 01037 하면 되겠습니다.
1: 네, 계좌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기업은행이고요. 이를 10번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또 계좌가 있어서 예금주가 MBC, 지금은 라디오 시대인지 확인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음 주 수요일까지 보내주신 사랑 잘 모아서 우리 이윤하군 의료비로 소중히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3: 맞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있는 그 보통 날이
1: 네.
3: 이 가족에게는 현재 없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3: 그날들이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유나가 정말 동물 보는 거, 퍼레이드 구경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고
3: 아이고,
0: 하거든요.
1: 네네.
0: 가족들끼리 조금의 마음의 여유를 얻어서 그래도 한번 방문해 볼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의 응원이 지금 다 닿고 있거든요.
1: 네,
3: 맞습니다.
1: 맞아요.
3: 네, 수임 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1: 네,
0: 네, 다음 주에
1: 감사합니다.
0: 뵙겠습니다.
3: 네,
0: 안녕히 계세요.
1: 감사합니다.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0: 루키.
1: 검색창에서 루키 파크 골프채 루키.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는 같이 더는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안전화 스타젠.
1: 어우하고 에우르구나.
2: 애주의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전라북도 옥구 지역의 벼 베는 소리입니다.
1: 에우르구
2: 그 넓은 옥구 평야를 하루 종일 누비다 보면 어느덧 해가 지고 달이 밝아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0: 쉬워진 이유 애주 협찬이었습니다.
1: 회장 밝았구나.
2: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0: 아마 전국에서 수많은 이모삼촌들이 네. 우리 오늘 사연자분 가족들에게 네. 놀이동산 입장료 네. 보내주고 계실 것 같아요.
3: 맞습니다.
0: 그렇죠? 예, 예. 끝곡 어떤 노래인가요?
3: 네, 장혜진의 4개로 들려드리면서요.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0: 내일 오후 4시 5분에 돌아올게요.
3: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청구 실손 24.
1: 병원 다녀오셨나요? 청구 서류 필요 없는 실손 24로 청구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해서 응급의료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가결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중증 응급 환자를 이송할 적정한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는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중증 응급 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이름을 상으로 썼던 경기도 성남의 중식당에 페인트 테러를 하고 달아난 중국인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수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남성 4명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어제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중국 당국과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이들이 국내에 입국할 경우 곧바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슈퍼마켓 업주를 살해하고 금반지와 70만 원을 훔쳐서 달아난 40대 강도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강도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의 남성에게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금반지를 빼앗았고 범행 후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는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 했다면서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100일 넘게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은 오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송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낮 서울 광화문 도심 하늘 위에 갑자기 한 남성이 등장했습니다. 지상 120m 아파트 40층 높이에서 외줄 타기에 나선 세계적인 슬랙라인 선수 얀 루스인데요. 외줄은 코리아나 호텔부터 동아 미디어 센터를 잇는 160m의 길이로 설치됐습니다. 외줄의 폭은 2cm에 불과했습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과 대구 10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22도 등 오늘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0.5도입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4: 어릴 때 읽은 이소부화는 오히려 어른이 돼서 실감하는 삶의 진리죠. 까마귀 한 마리가 고깃덩이를 물고 왔습니다. 삼키려는데 여우가 생글생글 웃으며 말하죠.
5: 와, 까마귀님은 능력으로 보나 풍채로 보나 새들의 왕이 될 만합니다. 여기다 목소리까지 멋지면 더할 나위 없죠.
4: 기분이 좋아진 까마귀는 목소리도 칭찬받고 싶어서 입을 벌려 소리를 내려는데 물고 있던 고기가 뚝 떨어져 여우가 냉큼 가로챕니다. 최고다, 멋지다 소리에 웃줄에서 오버하기.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0: 매일 밤 8시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든든한 내 편.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언제라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어디로든 같이 걸어갈게.
1: We're going to destroy. 트럼프 대통령이 카메네이 사망에 대해
2: 시 주석은 투끼리 데스의 함정을
3: 언급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스페이스X가
4: 미국 나스닥에 상장.
0: 세계는 연결돼 있다. 뉴스 그리고 음악으로. MBC 라디오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0: 조승훈의 뉴스 하이킥.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목요일 저녁 거침없는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입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이어나가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군의 날을 맞아 자주 국방 의지를 강조하면서 한 발언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고 출범을 하루 앞둔 중대범죄수사청 청사 앞에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놓치면 안 될 오늘 뉴스, 뉴스 신세계에서 곽우신 기자가 정리합니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청와대가 조만간 국회에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권 일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 절차가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신인규 장성철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재재청 업무 추진비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법사위 위원이죠. 김기표 민주당 의원 인터뷰하겠습니다. 북한 포로 송환 공개, DMZ 지뢰 폭발, 국방 현안에 대한 야당 입장은 국방위 위원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들어봅니다.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오늘도 조목조목 시원한 질문,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조성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3: 안전화.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저기요, 몇 층이에요?
6: 32층이요.
5: 난 280층이요.
7: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가치, 더 나은 선택,
8: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9: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하고 알찬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오늘의 뉴스, 뉴스의 신들이 신선하고 신랄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뉴스 신세계.
2: 뉴스 신세계 시작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오늘이 국군의 날이죠. 그래서 기념식이 계룡대에서 열렸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냈습니까?
3: 네,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었고요. 일단 12.3 비상계엄을 의식한 메시지가 꽤 분명했습니다. 앞으로 결단코 군에 의한 불법적 내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군이 본인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군 지휘부에도 국민 신뢰 또 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주국방을 강조를 하면서 전작권 환수 또 국방개혁 구상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전작권 환수로 마침표를 찍어 반세기 동안 이어져온 자주국방의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방위산업 육성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방개혁을 차례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게 특정 정부나 진영의 과제가 아니다 이 점을 강조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뜨거운 감자인 육해공군사관학교 체제를 넘어서 통합작전 역량을 가진 장교 양성을 위해 국군사관학교 창설 추진하겠다라고 강조를 했고 또 선택적 모병제 구상도 다시 제시를 했습니다. 또 눈에 띄었던 것은 핵추진 잠수함 언급이었는데요. 어제 울산에서 최신의 이지스함인 대호 김종서함 진수식을 한 것을 거론을 하면서 2030년대 중반에는 우리 기술로 만든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도 성공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2: 오늘 기념사에 관심이 쏠렸던 건 아무래도 최근에 이 DMZ 지뢰 사고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쵸.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3: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로 다친 장병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네네. 불의의 사고로 부상한 장병들을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다라면서 쾌유를 기원했는데요. 네. 다만 북한을 직접 언급하거나 혹은 지뢰 매설 책임을 따져 묻는 표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네. 기념사의 후반부는 오히려 좀 평화 또 남북 대화에 좀 많이 방점을 찍었는데요.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면서 네. 더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낮추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계속하겠다라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도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촉구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2: 알겠습니다. 북한을 직접 겨냥한 어떤 비판 이런 메시지는 없었나요?
3: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오늘 어떤 톤의 매너로 갈지 좀 관심이 네. 모였는데 굉장히 좀 로우키로 나왔습니다.
2: 알겠습니다. 자, 국군의 날을 맞은 여야 메시지 상당히 엇갈렸죠?
3: 네. 결국 이 북한 지뢰를 두고 책임을 어떻게 저렇게 묻겠느냐 이게 좀 관심이었는데요. 민주당은 북한의 사과와 시정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우리 군에 철저한 후속 조치를 주문을 했고요. 김민석 대표가 네. 북한의 지뢰 매설과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을 하고 사과와 필요한 조치도 요구를 했고 다만 군사적 긴장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방식에는 좀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금 연일 응징의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비롯해서 분명한 상황 조치에 나서야 된다. 또 기존 대북 유화 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 오늘 국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북한 지뢰 매설 책임 명확하게 물어야 한다라면서 아침부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2: 자, 국군의 날 기념식에는 안 가고 대신 장도혁 국민대표 중수청 앞에서 소속 의원들과 함께 장외 의원총회를 열었죠?
3: 네. 장도혁 대표 국군의 날 기념식 가지 않고 서울 중구에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청사 앞으로 갔습니다. 네. 형사사법체계 파괴 규탄 현장 의원총회가 오늘 행사의 공식 이름이었는데요. 검찰청이 오늘을 끝으로 폐지가 되고 내일부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결국 이거 충분한 준비 없이 강행되면서 수사 공백 또 형사사법체계에 혼란을 낳을 것이다 주장을 했습니다. 특히 두 기관 출범 하루 전인데 모두 정식 수장이 없는 상황이고 중수청 인력과 전산 시스템 같은 실무 준비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점 문제를 들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서 오늘 현장 의총에 이어 오는 3일 개천절에도 서울 도심에서 장외 집회도 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김지영 후보자 문제도 계속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정동진 원내대표가 이미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청문 요청서가 아직도 국회에 오지 않았다라면서 대통령이 거취를 결단해줘야 된다. 필요하다면 지명을 철회하고 새 후보자를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2: 자, 그 말씀하신 김지영 후보자를 놓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요.
3: 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SNS를 올렸는데요. 네. 상당히 좀 길게 공들여서 설명을 했습니다.
2: 그랬더라고요.
3: 핵심은 일단 김지영 후보자를 친윤 검사라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2: 네.
3: 대통령은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사장으로 승진을 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지시한 전력이 있다라며
2: 네.
3: 친윤이 아니라 굳이 말하면 반윤 행적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한 억지 주장은 국정 방해라는 표현과 있었는데요. 검사 출신이란 이유만으로 배제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검찰개혁의 목적이 검찰에 복수하거나
2: 네.
3: 검찰 출신을 모두 제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건데요. 검사 출신을 전부 쓰지 말라고 하면 중수청을 오히려 망치자는 것과 같다. 이런 반박이었습니다.
2: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했지만 여권 내부 반발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3: 네, 오늘 일단 추미애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도
2: 그러니까요.
3: 본인이 이제 SNS에 뭐에 비해 맛집에 좀 비유를 했습니다.
2: 갑자기 맛집이 나와가지고 저도 이걸 봤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거 뭔 소리를 하나 했어요.
3: 네.
2: 그러니까 뒤에 보니까 뒷문단에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더만요, 보니까.
3: 네. 네, 맞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식당에 맛집에 가봤는데
2: 네.
3: 직접 경험을 해보니 간판과 실제가 달랐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 식당을 권하지 않는 게 도리란 취지였습니다.
2: 네.
3: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김지영 후보자를 본인이 겪어봤더니 좀 달랐다. 그러니까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한번 강조를 한 거고요.
2: 네.
3: 김용민 의원도 좀 비유가 강했습니다. 광복 이후 반민특위를 만들었는데 친일파를 위원장으로 임명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면서 김지영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재차 요구했는데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위해 중수청을 출범을 시키는 건데 그 검찰의 수사권 축소에 반대했던 검사 출신을 초대 수장으로 앉히는 거 이거 자체가 모순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2: 그 얘기 지금 친일파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중수청장 후보자가 친일파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3: 그건 비유죠. 네. 네.
2: 그리고 추미애 지사 얘기로는 자기가 이미 다 겪어봤다.
3: 네.
2: 그 사람 내가 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3: 네. 간판을 속인 맛집 정도로 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간판 속인 맛집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한 거잖아요. 자, 반면 민주당 지도부 대통령 설명에 힘을 실는 분위기죠?
3: 네. 오늘 민주당 TV에 출연한 김민석 대표. 대통령이 김지영 후보자를 직접 옹호한 이것들을 많이 힘을 실어줬습니다. 인사에 대한 결정과 별도로 명료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해명이었는데요.
2: 네.
3: 지금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 가운데 정당한 문제 제기는 받아들여야 하지만 사실이 아닌 내용을 계속 주장하거나 대통령이 아니라고 설명을 했는데도 같은 프레임을 반복을 한다면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2: 네.
3: 또 대통령의 SNS 소통 방식도 꼭 세상을 옛날 문법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며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국민과 직접 소통하면 되고 그것이 과한지는 결국 국민이 판단할 문제다 라고 했는데 이거 대통령이 SNS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김지영 후보자 문제까지 너무 적극적으로 입장을 표현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에 아니다 라고 김민석 대표가 선을 그어준 셈입니다.
2: 곽 기자는 대통령 SNS 어떻게 봐요?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3: 아, 저도 좀 과하다고 봅니다.
2: 네. 아니, 그러니까 네. 빈도 내지는 네. 뭐 양이 많다?
3: 양도 많고 네. 하게 되면서 네. 자꾸 좀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부가적인 논란들이 따라 나온다는 점이
2: 네.
3: 저는 조금 마이너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 설명하고 싶은 부분도 충분히 알겠고 그 의지라든가 의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해는 되지만
2: 네.
3: 이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나선다고 정리되는 게 아니라 반발이 계속 나오고
2: 네.
3: 그래서 그 리트윗한 것도 그 사람이 예전에 무슨 표현 썼는지 뭐 이런 게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2: 네.
3: 글 전체 중에 일부 표현이 또 끌어올려지기도 하고 이게 네. 계속 다른 식으로 번지고 있잖아요. 요거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러고 보니까 이제 최근에 뭐 대외비 라고 된 그
3: 네.
2: 논란도 좀 있었고.
3: 그렇죠. 그러니까 괜히 좀 불필요하게 야권한테도 좀 공격할 비밀을 준다는 것도 그렇고
2: 네.
3: 조금 그러니까 뭐 이게 오히려 민감하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 가볍게 소통하는 방향으로 지지자들과 만나겠다라는 건 모르겠는데 네. 다 뜨거운 감자, 핵심적인 이슈를 네. 대통령이 직접 다 케어해서 설명하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고 명쾌하게 해명되는 점도 있지만 아 이게 또 자꾸 하나 두더지 잡으면 또 나오고 잡으면 또 나오고 이런 식이 되는 건 좀 부담이다라고 봅니다.
2: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딱 입장을 냈단 말이에요.
3: 그렇죠.
2: X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내고 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네, 이제 청와대 공식 입장이 또 나오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3: 네, 사실 이런 거는 사실 청와대에서 먼저 나오는 게 맞는 거라 보고요.

0: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 국회에 보낼 예정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검증 결과도 얘기를 했는데요.
1: 네.
0: 추가 검증 결과 당초 검증했던 결과와 달라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 가운데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주장도 있었고 현재 단계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한 소명기회 자체를 주지 않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검사 출신이라는 데 대한 반발에 대통령만이 아니라 그래서 청와대도 선을 한 번 더 그어줬습니다. 모든 검사를 국가 기능에서 배제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개혁을 명분으로 한 파괴에 가깝다 이런 취지였고
1: 네.
0: 김 후보자가 수사 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도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이런 평가였습니다.
1: 그 모든 검사가 나쁜 검사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0: 그렇죠.
1: 네, 네. 청와대 입장이. 그 곽 기자는 어떻게 봤어요? 이 김지용 후보자 이 논란을.
0: 그러니까 저는 김지용 후보자가 처음 지명됐을 때 네. 물음표긴 했습니다.
1: 네.
0: 과거 이력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해왔던 것들을 보았을 때 중수청장의 최적의 인사가 맞는 걸까? 이 사람 말고 없었던가 물음표가 있었는데 근데 이후에 후보자 본인이 해명한 것도 그렇고 행안부가 얘기한 것도 그렇고 종합해 보았을 때 인사청문회를 못 갈 정도인가?
1: 네.
0: 그러니까 일단 좀 검증은 필요하지만 네. 기회를 안 주는 정도가 왜냐하면 개인 비리라든가 부도덕한 것이 나온 게 아니었기 때문에
1: 네.
0: 그런데 이제 오히려 여권 일각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뭐 지명 처리라든가 이런 걸 사전에 좀 요구하다 보니까 논란이 조금 다른 쪽으로 번지지 않았나
1: 네.
0: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신영철 교수님이라고 유명한 교수님인데 슬픔을 공부한 슬픔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책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복잡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반면에 타인, 남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라고 치부할 때가 많대요. 제가 이 논란을 보면서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 나오는 용어들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김지용 후보자의 행적이 뭐 왔다 갔다 한 것들도 있겠죠. 그런데 밀정, 부역자, 친일파 이래버리면 이거는 진짜 한 사람을 갖다 너무 단순하게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 아닌가? 라는 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냥. 자, 추가 인사가 발표됐어요.
0: 네, 오늘 정책 라인 중심으로 추가 인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1: 네.
0: 김용범 전 실장의 후임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이 정책실장으로 가게 됐고요. 하수석이 이동하면서 비게 된 이 경제성장수석 자리는
1: 네.
0: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눈에 띈 거 평화외교특별보좌관의 송영길 의원,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은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앉았고 재정경제부 1차관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토부 2차관에는 정의경, 지방시대 위원장에는 박정현 전 부여군수가 각각 발탁이 됐고요.
1: 네.
0: 그리고 뜨거웠던 성평등 가족부는 지명 없이 현 원민경 장관이 계속 직을 수행하게 됐는데요. 원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조직을 잘 추슬러달라 이런 당부를 받았다고 직접 밝히면서 유임이 확인됐습니다.
1: 그럼 유임이네요?
0: 그렇죠.
1: 네. 이럴 거면 뭐하러.
0: 사실 원장관이 뭔가 크게 뭐 미스를 하거나.
1: 아니 그러니까. 이럴 거면 뭐하러 해서 이 난리를 네. 만들고. 아이고 참.
0: 네, 사실 원장관이 조용히 일 잘한다는 평가가 여성계에 좀 있고 여성계 네. 지지도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인적 쇄신 카드로 성평등 가족부를 굳이 했었던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을 해서 야 전두환 전 대통령 내란까지 부정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 말실수예요? 아니면은 뭐예요 도대체?
0: 뭐 클립 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1: 네.
0: 설명을 드리면 이게 네.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 지난 이틀 전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에서 시작이 됐는데
1: 네.
0: 김태규 의원이 그러니까 이 암살자들 영화를 비판하는 맥락에서 나온 거였습니다. 역사적 사실과 창작의 경계를 이야기하자 진행자가 정치인이나 공직자에게 역사적 사건을 질문하는 거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내란이냐 아니냐라고 묻자 김태규 의원 아니죠라고 답을 했습니다.
1: 네.
0: 이것도 좀 그런데 여기에 전두환은 내란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전두환은 내란 아닙니다라고 한 겁니다. 진행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기자도 있고 하니까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법원에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한 건데요.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안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진행자가 오죽하면 그럼 법판사 출신 법조인 출신으로서 좀 자격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묻긴 했는데요. 근데 본인은 판결이 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왜곡된 판단.

0: 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1: 아니 사법부 판단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이건 판단이 끝난 문제 아닙니까?
0: 저는 정말 처음 봤습니다. 아니,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1: 아니 이걸 갖다가 전두환이 이걸 갖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뭐 어쩌라는 건 얘기인지 참. 자 민주당 반응 어쨌든 굉장히 격앙돼 있죠 지금.
0: 네, 그러니까 어제 오후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오늘 아침부터 굉장히 강한 표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한병도 원내대표 같은 의정 활동하는 것 자체가 모욕, 수치스럽다. 진정 내란의 힘이 되기로 작정했느냐라고 이제 직격을 했고요.
1: 네.
0: 천준호 원내운영석 부대표는 국민의힘에 김태기 의원 즉각 제명하라 요구했고 김한규 의원도 이제 같은 원내정책수석 부대표다 보니까 국민의힘에 이거 공식 입장인 거냐 왜 그에 대한 추가 해명이 없느냐라면서 당 차원의 징계 절차를 밟으라 이렇게도 요구했습니다.
1: 자 민주당 김태규 의원 징계안 그리고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네요.
0: 네 오늘 오후 국회 의원과에 김태규 의원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이 함께 제출이 됐는데요. 천준호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 행위를 옹호하는 인물이 국회에 있다는 게 충격적이라면서 국회 절차에 앞서 국민의힘부터 먼저 김태규 의원을 징계 제명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1: 네.
0: 제명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가 열리면 표결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외에도 제명 촉구 결의안을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뭐 제명 촉구기 때문에
1: 그렇죠.
0: 이게 통과된다고 막 제명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좀 상당히 강하게 정치적인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본인 해명도 나왔어요?
0: 어제는 사실 좀 명확하게 나오진 않았고요. 네. 일부 언론에 좀 인용이 된 건 있습니다만 네. 오늘 본회의장에 네. 에서 신상 발언을 했는데
1: 아, 그래요?
0: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오늘 신상 발언 소개해 드리면 내 발언은 유경수 여사의 명예를 지키려는 데서 나왔다. 유경수 여사 시해 사건은 범인 스스로가 북한 쪽에 속았다고 인정한 건데 마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음모인 것처럼 둔갑시킨 폐륜 영화가 버젓이 극장에 걸려 있기 때문에 5.18이 존중받는 만큼 유경수 여사도 존중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판결되는 이야기도 했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판결이 역사라면 지금도 죄인이어야 한다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도 재심을 통해 다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1: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김태규 의원 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0: 이런 분이 판사 출신.
1: 그냥 무슨 세계관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
0: 딱
1: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뭐.
0: 장대호 대표하고는 결이 좀 잘 맞을 것 같긴 하고.
1: 예, 난해합니다. 정말. 예. 오마이뉴스 과구신 기자였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3: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4: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3: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4: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3: 준비된 콤비 준콩.

0: 선택한 MBC 인터넷 라디오 미니 검색창에 MBC 미니 광고. 여러분께서는 거침없고 유쾌한 퇴근길 진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정치의 모든 것 여기서 탈탈 털어드립니다. 거침없이 하이킥.
2: 거침없이 하이킥 신인규 변호사 장성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세요. 네,
4: 안녕하세요.
2: 오늘이 국군의 날이었고요. 그래서 국군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대통령 기념사에 관심이 쏠렸습니다. 왜냐? 비무장지대 지뢰폭발 사고가 최근에 터졌기 때문에 더 어떤 얘기를 할지 관심을 가졌는데 일단 보니까 지뢰사고 뭐 북한 책임을 뭐 비난한다든가 이런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어요. 이번 기념사 어떻게 보셨는지 한마디 지금 해 주시죠.
3: 뜻밖이에요.
2: 네.
3: 대통령께서 북한에 대해서는 좀 강력한 메시지나 경고성 메시지를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불의의 사고라는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2: 네.
3: 불의의 사고라는 건 뭐냐면 생각지도 못한 그리고 뜻밖의 사고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국방부가 국회 유영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은 최근 두 달 동안 우리 쪽 경계선, 우리 쪽 영토를 네. 북한이 대략 50차례 정도 침범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2: 네.
3: 그러면 도발 징후가 충분히 보인 건데 그걸 불의의 사고라고 말씀하신 것이 과연 맞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요.
2: 네.
3: 물론 대통령으로서 한반도의 위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북한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알겠으나 대통령 군 통수권자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책무가 있는데 우리 장병이 다쳤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은 발뺌을 하고 그런데도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신 거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쉬워요.
2: 아쉽다. 네. 자, 신인규 변호사.
4: 뭐 불의의 사고가 맞죠. 네, 맞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소행으로 지금 파악되는 그 과정에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뭐 확성기 설치하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좀 감정적인 네. 그런 분노에 기반한 대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흔들려서 또 대통령께서 또 그렇게 감정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는 오늘 차분한 대응으로 아마 임했다라고 좀 보는 것인데 결국 김여정 그 부부장도 지금 담화를 내가지고 네. 우리 국민들을 더 자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을 찾아야 될 것이고 저는 강력한 어떤 그 북한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는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게 꼭 오늘이어야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조금 더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에 따른 상응하는 저는 조치들을 원칙대로 전 해나갈 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 지금 야당에서는 자꾸 이제 북한 눈치 보기 그리고 뭐 이거 저 북미 정상회담 앞두고 지금 일부러 좀 이렇게 톤다운 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3: 보는 관점의 차이라고 보여집니다.
2: 네.
3: 북한의 눈치를 보는 것이냐 아니면은 북한 호전적인 집단 뭔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2: 네.
3: 김여정의 담화문 보면은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2: 원래 그랬죠.
3: 네. 네. 그런 집단을 자극해봤자 한반도 평화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대통령의 고뇌도 좀 이해가 돼요.
2: 네.
3: 그런데 이제 우리 장병이 다쳤는데 그냥 저런 식으로 아유 우리 안타깝다 우리 장병분들 이런 식의 위로 메시지만 나오는 것이 과연 맞았을까 아니, 그런 아쉬움은 계속 있어요.
4: 근데 지금 이제 남북 관계가 파탄 지경이잖아요.
2: 네.
4: 그러니까 한라인까지도 다 실종된 상황인데
2: 그렇죠. 대화 채널 자체가 없죠. 지금.
4: 이거는 뭐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권 지난 8년간 뭐 아무것도 진전된 게 없이 오히려 가장 남북 관계가 지금 퇴행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서 이번 사건이 터진 거기 때문에
2: 네.
4: 물론 저도 제 성질머리 같아가지고 뭐라고 다 쏘아대고 싶습니다만 그게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의 아. 리스크 관리라는 면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헌법에서는 북한의 존재 자체를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의 대상으로 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우리 헌법 정신에 기초한다면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2: 네.
4: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원칙적인 항의는 해야 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럼 남북의 한라인부터 다시 복원을 좀 시켜서 다시 이 얽히고 설킨 그 남북관계를 다시 기본부터 풀어나가는 그 도를 그 주춧돌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쌓아 나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정부가 고심은 많겠습니다만 저는 하나하나 좀 풀어나가는 지혜를 좀 모아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야당이 총공세를 지금 안보 이슈를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이걸 이제 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번 사고가 난 것도 이게 뭐 다 100% 현 정부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게 그 국경 요새화 작업 이거 시작된 것도 2024년도부터고 그때는 뭐 우리가 전혀 아무런 대체도 못하고 있다가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그래 그나마 그래도 현장 조사라도 좀 해보려고 이렇게 들어갔다가 지금 사고가 난 거잖아요. 어떻게
4: 아니
2: 보세요?
4: 근데 이제 뭐 모든 무한 책임을 지는 거니까 네. 뭐 현 정부 탓을 전 할 수 있다고는 보는데
2: 그렇죠.
4: 네. 문제는 한동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의 네. 반응이 너무 무리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재명 정부를 더 절벽 끝으로 밀겠다라는 의지 아니고서야 아니 지금 지뢰가 터져가지고 수색로도 없어서 그걸 확보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 건 마땅한 일인데 그걸 무시하고 왜 과거처럼 들어가지 않느냐 이런 식의 비판을 한다든지 뭐 북한의 눈치를 본다고 하는데 지금 남북관계가 파탄 지경이라서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지금 뭐 이행되고 있는 게 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네. 사실 뭐 눈치 볼 이유도 없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아마 그 그림자를 더 씌워서 그때도 아무 말 못했으니까 지금도 아무 말 못할 거지 라고 이렇게 더 쉬운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 전 이재명 정부가 실용적 관점에 입각해서 남북관계도 새로운 그 국면을 저는 만들어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한번 기다려 보시면 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고 또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2: 야당이 북한 눈치 보기 얘기 자꾸 꺼내는 게 장동혁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거 뭐 자꾸 대북 송금 얘기하잖아요. 그거 드러날까 봐 이런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 맥락이죠. 북한 눈치 보기라는 거는.
3: 곤혹스러우실 것 같아요. 네. 그냥 강경 메시지 내기도 그렇고 아니면 북한과 대화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트럼프와 김정은의 뭐 하반기 때 네. 회담과 관련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상종을 안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인내하고 참고 메시지를 자제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거 결국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어. 우리가 정말 북미회담 성사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했고 남북 간의 한라인도 하고 우리 김정은도 한번 만나기로 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참아왔던 거야. 나중에 이렇게 좀 얘기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은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에서 계속 당신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눈치 보는 거지 계속 강하게 못 얘기하는 거지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다.
2: 제가 최근에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지금 청와대 내부에서도 와, 이 시국에 지금 이 사건까지 터져가지고 정말 머리 아프대요.
3: 그러겠네요.
2: 지지율 조사 보는 게 겁이 난다라는 그런 워딩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자, 이 대통령 지지율 오늘 나온 것들 보니까 뭐 하나는 뭐 그냥 얘기할게요. 그냥 이거 제가 읽을게요. 이거 나중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이거 제가 읽어야 돼 가지고 제가 지금 잠깐 망설였어요. 이거 숫자 읽으면 저 밖에 지금 스튜디오 밖에 지금 표정들이 안 좋아지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냥 읽을게요. MBS는 43%. 근데 부정 평가는 2% 포인트가 올랐고요. 또 다른 걸 보니까 이거는 한길 리서치, 뭐 에이스 리서치 여기는 35.8% 떨어졌어요. 오히려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런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4: 뭐 이게 조사 방식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MBS 기준으로는 43% 이렇게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더 이상의 지지율 하락은 멈췄다라고 일단은 보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뭐 지뢰
2: 월요일 날 나온 거 봤을 때
4: 예, 뭐 지뢰 폭발 네. 사고도 있고 여러 변수는 계속 나오곤 있습니다만 네. 그래도 대통령께서 그 기자회견을 상당히 낮은 자세로 하셨고 그 이후에는 나름의 어떤 그 하방의 압력은 좀 멈춘 거 아니냐라는 네. 생각은 드는데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 지지율을 계속 끌어 올려서 국정 동력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저는 너무 어렵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까지 왜 왔는지를 저는 좀 냉철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노선에 관한 저는 착시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집권 여당과의 어떤 불협화음 거기에 더해서 선거 패배 이후에 뭐 정청래 대표가 그 경선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뭐 우리는 이겼고 잘해왔다라는 이 노선에 대한 어떤 반성과 성찰이 없는 모습들이 저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형성시켰다고 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라도 저는 오히려 대통령께서 초심을 회복해서 정말 모두의 대통령의 그 목표를 계속 이루겠다라고 하면서 저는 초반에 마음대로 임한다면은 전 지지율도 일주일에 1%씩 아직 올라갈 수 있는 전 저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 지금이 가장 밑바닥이라는 생각으로 전 다시 한번 신발끈을 좀 조여 매면 전 회생의 저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봅니다.
2: 장 수장님은요?
3: 좋을 때 있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2: 네.
3: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유시민 씨나 김호준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 안 들으면은 앞에 지율 2자 그릴 거야 막 이랬잖아요. 그런 저주성 비판에 증명이 안 된 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요 정도만 계속 유지하더라도 다행이다.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보더라도 대통령과 여권에 좋은 이슈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그렇죠. 이렇게 2자로 안 떨어지고 요 정도 버티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하나하나 어려움 잘 극복하길 바랍니다.
2: 민주당이 이게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국감 이후로 미루기로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제 대통령 지지율 때문인 거죠 맞습니다. 지금.
4: 아무래도 지지율을 좀 신경을 쓰고 있는 생각이고 아무래도 뭐 조작기소 특검법은 반드시 필요는 한데 네. 이제 지금 상황이라는 그 시점 자체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근데 이제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정말 이 대단히 혼란스럽고 어려운 부분 지지율 떨어지는 것 남 탓에서는 답이 안 나와요. 야당 때문에 뭐 김어준 씨가 괴롭혀가지고 유시민 씨가 막 해코지해가지고 이렇게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면은 이건 답이 없어요. 근데 눈앞에 지금 대통령과 김민석 대표 여권이 결정해야 될 부분들
2: 네.
3: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스러워하는 부분들 지금 질질 끌고 있잖아요. 중수청장 지금 한 달째 지금 계속 임명할까 말까 임명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잖아요.
2: 일단 넘기겠다 했죠.
3: 네. 이제 오늘에서야 이제 그런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게 과연 지지율에 도움이 됐겠느냐. 그리고 뭐 경제유전 원칙을 가지고 농지조사하겠다라는 거 이거 지금 민주당 얘기랑 지금 청와대 얘기가 달라요. 이런 혼란스러운 것들 고위당 정청회의 왜 해요? 이런 것들 잘 조율하고 외부의 불협화음 안 나가기 위해서 서로 타협하고 조율하는 거잖아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려운 악재들 생각하지도 못하는 것들은 터질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처리해야 될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자칫 잘못하면 능력이 없는 거 아니야?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런 비판 받으면은 김어준 씨가 얘기한 것처럼 2자로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 장 소장님 얘기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3: 네.
2: 그러면 제일 지금 시급한 거는 지금 인사 문제들 공백 지금 상태 많으니까
3: 그렇죠. 오늘 좀
2: 인사 공백부터 하시지만. 지금 빨리 메워야 된다.
3: 네, 임명을 하시지만 솔직히 정책실장이 그만둔 지 한 달이 넘었잖아요.
2: 네.
3: 근데 이제 와서 하고 법무부 장관 사퇴한 지 또 한 2주 가까이 되는데 아직도 후보자 없고 비서실장도 지금 사의 표명한 지 열흘째인데 지금 계속 어떻게 할지 아직 방침에 안 서 있고 뭔가 지금 준비되지 않는 듯한 그러니까 뭔가 결정을 하지 못하는 거 제일 나쁜 게 그거잖아요. 행정 중에서 제일 그 나쁜 결정이 아무것도 결정 안 하는 거.
4: 미루는 결정.
3: 그렇지. 계속 이렇게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어떡하지? 막 고민만 하는 거. 그런 능력이 없거나 판단을 못하거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자꾸 국민들에게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아요.
2: 듣고 보니까 장 소장님 말씀이 좀 맞는 것 같아요.
4: 많이 맞죠.
2: 아니 근데 딱 동의가 돼요. 아니 왜냐하면 네. 인사 문제는 이거는 네. 빨리 지금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4: 네. 아니 근데 일리 있는 말씀인데 네. 참 대통령께서 답답하신 부분을 제가 볼 때는
2: 네.
4: 정부의 성과도 많이 있는데 사실 뭐 통계 지표 얘기해봐야 이제 국민들께서는 아니 내 삶이 안 바뀌었으니까 별거 아니지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 대외적으로 대한민국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뭐 경제 성장률, 뭐 OECD 지표라든지 여러 지표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게 나타나는 건 맞거든요.
2: 그렇죠.
4: 그리고 정부의 성과도 있는데 네. 문제는 이게 내부에서 너무 흔들다 보니까 뉴스 지면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잘한 것들은 뉴스에 올라오기가 힘들고 네. 오히려 이런 갈등, 말꼬리 잡기, 뭐 내부에서 흔들기 이런 것들이 뉴스 지면을 도배하다 보니까 전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골치가 아픈 상황인 거는 맞죠.
2: 네.
4: 그래서 저도 뭐 장 소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부분은 인사 문제를 지금 결정해야 될 게 굉장히 많잖아요.
2: 그렇죠.
4: 그리고 인사가 안 되다 보면 어차피 공직사회가 뛰어야 되는데 뛰기 위해서는 빨리 인사를 안정화시키고 또 정부 의 노선에 맞는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분들로 전면 배치를 해서 뛰어도 모자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내부의 흔들기가 좀 복잡하게 이 전국을 꼬은 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는 거기에 대한 대응은 어느 정도 저도 일단락을 해야 된다고 보고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생각하는 국정 운영의 방향 저는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2: 본인의 길을 가야 된다.
4: 과감하게
2: 이제
4: 가야
2: 더 이상 막 눈치 보고 이러지 말고 인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신이 생각한 구도대로 가야 된다 이 얘기죠.
4: 저는 충분히 배려할 만큼 저는 배려했고 소통했다고 저는 봅니다.
3: 사례를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여지는데 대통령께서 어제 페이스북에다가

0: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해서 친윤검사 아니라니까 사실을 알고 비판을 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아니에요. 네. 그 맛있는 음식점이었는데 내가 가보니까 맛없고 네. 더럽고 지저분하고 불친절하고 아니 내가 다 경험해봤다니까 대통령
1: 네. 간판만 그럴싸한 맛집에 비유를 했죠.
0: 대통령 당신 말 틀렸어요. 이렇게 대들잖아요. 인사에 대한 의견은 제시할 수 있지만 이제 어제 대통령의 메시지는 나 이거 임명할 거야라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경기도지사가 그렇게 나오죠. 김용민 의원은 또 오늘 페북에다 뭐라고 그래요. 아 김구 선생님 반민특위가 해방 이후에 이렇게 출범했는데
1: 친일파.
0: 친일파를 거기다가 논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하려고 하는 그 김지용 중수청장은 친일파로 비유한 거잖아요.
1: 그렇죠.
0: 내부에서 이렇게 비판 나오는 거를 방치하는 게 맞아요? 이걸?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적어도 김민석 대표가 집권여당 당대표고 대통령 국정운영 잘해야 된다. 지금 인사 문제 때문에 중수청장 문제 때문에 여권이 분란이 커진다. 대통령 고심하는 것 같다. 대통령께서 어제 그런 메시지 냈으면은 야 제일 먼저 반발하고 메시지 낼 사람 누굴까? 범인 두 명이잖아요. 추미애 김용민 찾아가서 설득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자 이제 대통령 그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좀 그만합시다.
2: 말린다고 말려질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0: 그걸 해야죠. 그걸 당대표가 해야지. 그걸 안 하고 그냥 김용민 의원 저렇게 내부적으로 떠들도록 놔둔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집권여당 당대표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2: 아니 근데 청와대 정무수석도 경기도지사를 찾아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다는
1: 그러네.
2: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찾아갔는데.
2: 그 말을 안 듣잖아요.
0: 안 들어도 그러니까 해야지.
2: 그러니까 안 들어도 노력해야 된다는 거는 맞지만 네. 현실적으로 추미애 지사가 가만히 있을 사람은 아니라는 게 저는 중론으로 보거든요. 이 권력투쟁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이미 권력투쟁에 깊이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이 논란을 해소하는 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가서 뭐 입을 틀어 막거나 뭐 하지 말라고 한다고 안 할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전 빠르게 인사로 정리해버리는 게 낫겠다.
0: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노력이라도
2: 네, 눈치 보지 말고 빠르게 전 인사해야 된다.
0: 저는 당대표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김용민 의원 막 옛날에 얼마 전에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안 된다라고 친윤검사라고. 그럼 적어도 김용민 의원이라도 불러서 아니면 찾아가서 아 이제 좀 그만하자. 이제 대통령 저렇게 말씀하셨지 않냐 이래야 되는데 그런 노력을 과연 했을까. 당대표 역할이 좀 아쉽다, 안타깝다.
2: 아니, 그리고 저는 이 문제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이게 뭐 정책을 가지고 이견을 내거나 뭐 흔들기를 하는 경우도 덜어 있는데요. 이거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잖아요. 인사권이고 국민이 위임한 주권을 대신 행사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진영 내부, 그것도 같은 당에서 흔든다? 이건 정말 집권 야당이라는 말이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해도 너무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독특한 현상인 건 맞습니다만 저도 좀 빠르게 인사 문제는 정리를 좀 하는 것이 정부에도 도움이 되겠다.
1: 김지용 후보자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쭉 좀 이 얘기 해보죠. 저는 청문회 풍경이 궁금해요. 일단.
0: 아.
1: 안 궁금하세요? 법사의 풍경?
0: 그러겠네요.
1: 어떤 풍경이 벌어질까? 네. 아니, 보통은 이제 야당은 공격을 하고 그리고 여당은 엄호를 하는데 여기는 전선이 애매해. 법사위 지금 몇 면을 보아하니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조혁신당 같은 경우도 어제 신장식 대표가 이거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검찰 출신은 절대로 안 된다. 그 사람 안 된다 이렇게 낙인과 규정을 찍어버렸어요. 그런 의원들이 좀 얘기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김어준 씨가 그 본인 방송에서 그걸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권의 분란이 그런 것 때문에라도 상당히 좀 두드러져 보여요.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2: 아니 뭐 저도 희한한 광경이 예상은 되는데 전 그래도 이거 덮는다고 없는 문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네. 있는 그대로 저는 다 국민들 앞에 다 노출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뭐 이분들이 내부에서 조용히 흔드는 게 아니라 이미 다 마이크 붙잡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 지금 정부에 대한 인사권 특히나 대통령의 인사권을 공개적으로 흔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차피 이분들의 의도나 그동안에 이재명 정부를 내부에서 흔들어왔던 저는 그 의도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요. 어차피 이거는 뭐 중수청장 국회 의결해야 되거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인사청문회 하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차피 다가올 일이라면 그냥 빠르게 하고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인사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그러고 그게 이제 가장 제일 지금 우선 과제고 그러고 나면 대통령이 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0: 정책 부분이겠죠. 네.
1: 그 정책 구체적으로
0: 부동산 문제겠죠. 그러게 세제 개편 어떻게 할 것이냐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특히 수도권에 농지를 많이 갖고 있는 농업 지역을 지역구로 갖고 있는 의원들은 그 난리예요 지금. 이게

0: 장난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지역 가면은 계속 이 부분 어떻게 할 거냐. 왜냐면은 행정적인 조치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뭐 빨리 팔거나 아니면은 어떠한 벌칙을 받거나 갑자기 이제 문제가 크게 생긴 거잖아요. 재산상의 손해받을 수도 있고 어떤 법적 조치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경제유전 원칙을 얘기하시면서 강하게 밀어붙인다면은 아마 당내에서부터 더 반발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 좀 잘 처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근데 저는 이제 가장 큰 화두는 이제 메가 프로젝트의 어떤 구체화된 그 네. 이행 계획들도 이제 나와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금 국민들이 호소하는 어려움은 지금 민생 경제가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이게 지표와 다르게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려운 문제를 네. 어떻게 또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이제 국감도 곧 예정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감을 통해서 이재명 정부가 본격적인 시험대 위에 또 올라가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거든요. 네. 아마 이런 문제들을 현안을 어떻게 정무적으로 잘 파헤쳐 나갈 수 돌파해 나갈 수 있겠느냐. 아마 그런 부분들이 과제로 남지 않을까
0: 근데
1: 싶습니다.
0: 제가 어제 대통령의 그 국무회의 주재 발언 하나를 보고 좀 큰일 났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요.
2: 뭔데요?
0: 그러니까 역대 정권에서 네. 지지율이 낮아지면은 항상 이제 핑계거리를 찾거든요. 홍보? 어제 대통령이 그 얘기 하셨어요.
3: 홍보?
0: 네. 저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에 걸렸어요.
3: 저 뭔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0: 홍보가 부족하다. 네. 우리가 이렇게 성과가 좋고 수치가 좋은 것이 많은데 왜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안 알리냐. 홍보 부족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 떨어진 거 아니에요. 역대에 상당히 지지율이 낮아진 정권에서 계속 그걸 문제점 삼았거든요. 홍보를 잘한다고 해가지고요. 지지율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열 없애시고 정책을 좀 제대로 좀 현실감 있게 바꾸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3: 홍보도 잘해야 돼요.
1: 아니 근데 그거는 예, 뭐 뭐가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건데 아니, 내부에서 노이즈를 계속 만드니까 오히려 홍보가 또 안 되는 면.
0: 그걸 정리하는 게 당 대표라고요?
1: 그러니까요. 빨리 정리하고 그리고 홍보도 필요하죠.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그 DMZ 사고를 가지고도 얼마나 사실관계 안 맞는 내용들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제 이슈 파이팅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전 그런 노력도 중요하다. 홍보도
3: 그러니까
1: 중요하긴 하다.
3: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농지조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농지조사 장 소장님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이름이 농지 전수조사였잖아요.
0: 네.
3: 네이밍부터 좀 잘못된 거.
0: 그러네. 조사. 뭐.
3: 아니 지금 청와대가 얘기하는 대로 할 거였으면 그냥 농지 투기 그렇지. 조사로 갔었으면
0: 그렇지, 그렇지.
3: 국민들한테 박수 받았을 거예요. 투기를 잡겠다 우리는. 이거 가지고 당란질 치는 사람들을 우리는 핀셋으로. 뿌리 뽑겠다라고 네. 갔어야 되는데 전수조사라고 하니까 이거는 다 들여봐서 야 그럼 나도 피해보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것들이 진짜 잘못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지금 제작진이 지금 급해요. 지금 자 아까 MBS 여론조사는 엠퍼블릭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트 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고요. 한길 리서치가 폴리뉴스와 KNA25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조사한 결과랍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하프타임까지 연장전 이어가겠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4: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5: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5: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5: 제조원
6: 현대.

0: 검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7: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

0: 사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취미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5: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1: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2: 3부와 4부에는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과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만 볼 수 있는 하프타임, 신인규 변호사, 공론센터 장성철 소장과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4: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플랜트 롤팬.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하이 올리디아.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지극히 나답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8: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9: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0: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대학.
1: 농식품 품질안전관리는 농관원.
2: 농업경영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안전성관리도 농관원. 농식품원산지QC도 농관원.
1: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0: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저녁엔 뉴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 달간 공석이던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승진 임명했습니다. 성장 중심의 경제 성과를 민생의 변화로 연결하는 데 힘을 싣겠다는 건데요. 사의를 밝힌 강훈식 비서실장의 후임 인선도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임명했습니다. 김용범 전 정책실장의 사표가 수리된 지 한 달 만입니다. 하 신임 실장은 한국은행과 금융연구원을 거쳐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낸 경제학자로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공정성장 구상을 설계한 핵심 경제참모 가운데 한 명입니다. 청와대는 특히 성장과 양극화 해소를 결합해온 하 실장의 정책 방향을 강조했습니다. 집권 첫해 경제 정상화와 거시지표 개선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성장의 성과를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변화로 연결하는데 정책의 무게를 싣겠다는 겁니다. 후임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됐습니다. 산업부에서 원전과 에너지를 비롯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관료로 반도체와 AI 등 첨단 산업 육성과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인선으로 풀이됩니다. 외교 안보 라인도 보강했습니다. 평화외교특별보좌관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육선의 송영길 의원을, 국방정책특별보좌관에는 육군 대장 출신 김병주 의원을 위촉했습니다. 또 재정경제부 1차관에는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국토교통부 2차관에는 정의경 국토도시실장을 임명했고, 지방시대위원장에는 박정현 전 부여군수를 위촉했습니다. 남은 건 비서실장 인선입니다. 사의를 밝힌 강훈식 비서실장의 후임으로는 재선의 한준호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청와대 관계자는 비서실장 인선도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2: 우리나라가 알래스카의 액화천연가스 LNG 개발 사업에 투자하고 미국 전역에 8기의 대형 원전도 건설한다고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월 3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함께 백악관 집무실에서 집행한 발표에서 우리나라가 대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가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것의 첫 프로젝트라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알래스카 투자를 마치 기정사실처럼 발표한 트럼프 주장에 우리 정부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양국의 입장차를 분명히 한 건데요. 송재원 기자입니다.
4: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정부는 즉각 알래스카 LNG 사업 투자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미국이 자기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본다며 바로 미국 측에 항의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5: 합의한 내용보다 더 나간 것에 대해서 러트닉 장관에게 저희가 유감을 표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4: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SNS를 통해 상업성이 확인되고 우리 법 절차에 부합하는 것을 전제로 워킹, 즉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며 미국 측 설익은 발표를 서둘러 진화했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은 미국 최북단 천연가스를 1,300km 가스관으로 옮겨 수출하는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문제는 이미 사업성이 없다는 우려 때문에 엑손모빌 등 미국 주요 에너지 기업들조차 10년 전 손을 떼버렸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당초 670억 달러 투자를 요청했지만 이번 발표에선 금액이 500억 달러로 170억 달러, 무려 23조 원이 오락가락했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사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알래스카 LNG 사업의 상업성을 높이도록 조치하기로 약속했다며 자료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입장차를 보인 건 알래스카만이 아닙니다. 미국 측은 대형 원전 건설 부지로 오하이오와 테네시, 사우스 캐롤라이나, 켄터키 네 곳 지명까지 언급했습니다. 알래스카와 함께 모두 11월 중간

0: 선거에서 경합지역으로 분류되는 곳들입니다. 우리 정부는 큰 틀에서만 합의했을 뿐 내용과 일정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투자 계획을 선거와 맞물려 국내 치적 선전용으로 이용하고 나선 트럼프 정부, 국익을 해칠 수 없다는 우리 정부, 추가 협상 과정 또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1: 유도의 허미미가 자신이 나고 자란 일본에서 생애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사격 이건혁은 개인전과 단체전에 휩쓸었고 양궁과 태권도에서도 금메달이 이어졌는데요. 10월 첫날 금빛 소식 장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16강전부터 시원한 한판승을 거두면서 결승까지 오른 허미미는 결승에서 시작 12초 만에 몽골 선수를 상대로 업어치기로 유효를 따냈습니다. 그리고 이 점수를 끝까지 지켜 여자 57kg급 정상에 올라 이번 대회 한국 유도 첫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독립운동가 허석 선생의 후손으로 할머니의 뜻에 따라 귀화를 선택해 태극마크를 단 허미미는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로 파리 올림픽 은메달의 아쉬움도 털어냈습니다. 사격 25m 속사 권총에선 이건혁이 두 차례 연장 승부 끝에 중국 선수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건혁은 송종호, 윤서영과 함께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면서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양궁 컴파운드 종목에선 김종호가 새 역사를 썼습니다. 결승에서 150점 만점에 149점을 쏴 대만 선수를 물리치고 우리 남자 선수로는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개인전에서 정상에 올랐습니다. 태권도 품새 종목에선 정하은과 윤규성이 값진 금메달을 추가했습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1: 청와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서도 기존 판단과 달라진 점이 없다며 금년간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친윤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며 이후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초대 차장에 전종민 변호사, 서울지방청장에 최재민 변호사를 발탁하는 등 1급 수사관 인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초대 차장에 임명된 전종민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한양대와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또 초대 서울청장에 발탁된 최재민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서울고검 감찰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이 밖에도 수원청장과 대전청장에는 각각 김형근, 문홍주 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보가 임명됐습니다. 술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소 한 달 만에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어제 지 부장판사를 내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사법연구법관으로 발령냈습니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인데 법관이 기소돼 재판 진행이 곤란한 경우 사법연구 발령을 받기도 합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좀 더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과 대구 10도, 전국이 5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광주 22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 떨어지겠고 일교차도 큰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영환이었습니다. MBC 저녁의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3: 중화역 가까이
4: 새집이 라온
3: 기다려온 서울 새집
4: 드디어 라온
3: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4: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3: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5: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6: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원 프루지오잖아
5: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원 프루지오 바로 옆이라며
6: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5: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6: 10월 오픈 때 가보자
5: 청라 아쿠온 프로지오 대우건설
7: 장기 연체 채무에서 벗어나 다시 시작할 기회 당신에게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대부금융협회로 문의하세요 경제적 재기를 돕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저희들이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8: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초등학교 스탠바이.
9: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8: 고덕신도 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9: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4: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10: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11: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승원의 뉴스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이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재청 문제, 그리고 업무 추진비 부풀리기 의혹도 있죠. 이것에 대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3부에 법사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인터뷰하겠습니다. 북한 포로 송환 공개, 그리고 DMZ 지뢰 폭발 사고, 국방 현안에 대한 야당 입장은 어떨까요? 4부에는 국방위 위원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환자경험 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1: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2: 자, 오늘 3분은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시 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2: 아, 예. 네. 부천시 을입니까?
3: 네네.
2: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김주영 후보자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뭐 이재명 대통령도 장문에 글을 올렸고요. 그리고 네. 오늘 청와대에서도 바로 입장이 또 나왔어요.
3: 네.
2: 그러니까 같은 얘기입니다. 굳이 따지면 이분은 반윤이다, 친윤이 아니다 이런 네. 주장인데 검찰에 계셨잖아요.
3: 네.
2: 아니 그러면 진짜 친윤이에요, 반윤이에요, 아니면 애매해요? 어떻게 보세요?
3: 이제 저는 검찰에 있어서 친윤이 누군지 이런 네. 걸 좀 잘 아는 편인데요.
2: 네.
3: 원래 친윤이라고 하면 특수부 검사들 중에서
2: 네.
3: 윤석열 당시 뭐 예를 들어서 대검 과장, 뭐 부장 뭐 이렇게 네. 봤을 때 그 루트에 굉장히 친하게 있는 어떤 그룹이 있어요.
2: 그렇죠.
3: 그러니까 특수 내에서도 약간 이너서클처럼 그렇게 돼 있던 네. 그룹이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이 이제 총장이 되고 또 대통령이 되면서 거기에 또 편들었던 네. 약간 그 다음에 넓혀진 친윤이 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2: 친윤 안에도 여러 가지가
3: 그렇죠.
2: 있고, 원래 네. 옛날에 얘기했던 그 친윤이 있고.
3: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권력을 얻어감에 따라서 그 이제 계속 붙어나가는 사람이 있고, 네. 그다음에 아예 관계 없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는 김주영 후보자는 그런 코어나 친윤 이런 식에 속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물론 검찰을 이렇게 검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루트를 거치는 동안 김주영 후보자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죠.
2: 그렇죠.
3: 그거는 오늘 청와대에서도 그건 아니다라고 구체적으로 해명을 한 것으로 네. 알고 있는데, 적어도 김주영을 친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검찰 사정을 좀 모르는 사람 얘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주영 후보자가 사실은 이 사람도 특수 어떤 특기예요.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첫 임지에서도 벌써 1년을 특수를 했고
2: 네.
3: 그 2년차 두 번째 임지에서도 강릉 가서 아예 특수를 했고
2: 네.
3: 그다음에 세 번째 임지는 중앙지검에 와서 금조부 검사를 했고
2: 네.
3: 그다음에 4학년, 5학년 때는 이제 동부에서 특수부 검사를 했는데 이제 그 해에 가장 우수한 수사 사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특수부에서 네. 잔뼈가 굵었는데, 윤석열 사단이나 이런 쪽하고 좀 거리가 멀게 지금 있었던 사람이에요.
2: 아.
3: 그래서 특수부에서 진짜 윤석열 사단처럼 잘 나갔던 사람들은 약간 루트가 다시 대검을 가더라도 뭐 중수부나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분은 감찰로 이렇게 특기가 갔어요. 그러니까 약간 특수에서 약간 배제돼 있는 분들이 감찰로 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아니면 조직폭력이나 이런 네. 쪽으로 하든지. 그래서 뭐 무슨 행위를 했다 뭐 이런 걸로 판단을 하는 분도 있지만 제가 아는 그냥 친윤 검사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실제로 제가 김주영 후보자를 잘 알거든요. 친윤 검사가 아닙니다.
2: 아니, 검찰 출신이시니까.
3: 네. 그리고 그 친윤 검사로 한 사람들 제가 다 꿰고 있죠. 그런데 네. 절대 아니고, 그 사람을 친윤 검사로 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얘기고, 그다음에 어떠한 한 행위 자체에 대해서 그거를 이렇게 문제 삼아서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얘기하거나 그다음에 좀 과장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하나하나 다 얘기해 드릴 수도 있지만
2: 네.
3: 원하면 잘 해드리겠습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이때 뭐 수사 라인에 있으면서 기소하지 않았느냐 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친윤이다. 그러니까 어떤 조그만 흠이 있다고 그냥 친윤이라고 해버리고 단정해버리고, 그래서 이 중수청장으로 후보자로 지명하는 것은 마치 반검찰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것은 전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답답하죠.
2: 네.
3: 그래서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가서 얘기하면 또 우리 민주당을 걱정하는 분들은 이거 큰일 났네 막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막 대통령한테 안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게 저는 그런 어떤 충정은 제가 지지자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2: 네.
3: 그래도 적어도 좀 정확한 제가 정보는 좀 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2: 네.
3: 있죠.
2: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3: 네.
2: 같은 법사위원으로 계시니까
3: 네.
2: 그 다른 또 동료 의원들한테 이런 얘기를 좀 하시면 어때요 그러면?
3: 이것이
2: 김용민 의원이나 아니면 네. 박은정 의원이나
3: 뭐 사적으로 이렇게 막 얘기할 기회가 막 많지는 않습니다.
2: 네.
3: 그래서 이제 다른 사전 회의하고는 그러면 다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하기 바쁘기 때문에
2: 네.
3: 이제. 그런 것을 또 각자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 것을 막 정면으로 대놓고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약간 환경도 있고
2: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네.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는 네. 친일파라고 해버리니까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이거 대화하기가 힘들잖아요. 이걸 뭐 어떻게 설득하기도 힘든 거 아닙니까?
3: 그렇죠. 이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네. 저는 적어도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사실과 전혀 다른 전제를 가지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정말 친윤 검사들은 몰라서 하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예를 드는 거 있잖아요. 뭐 누구를 기소했느냐 하는 것들도 네.
2: 채널A 사건도 네, 있고 그렇습니다.
3: 채널A 사건은 아예 예. 그 관여한 바가 없는데 채널A 사건에 문제가 있는 듯이
2: 김학의 출금 사건도 있고
3: 김학의 출금 사건도 고검 차장으로서 고검장 고검 차장 네. 그다음에 수사라인이 있는데 그때 반대 의견을 펼친 것은 맞고요. 그런데 네. 그때 고검장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한 가운데 실제로 수사검사까지 교체해가면서 밀어붙인 사건이고 네. 그런데 거기에 왜 결재 도장을 찍었느냐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그동안 그러면 모든 검사들이 평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결재를 다 받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가 의견이 자기가 처음에 주장했던 것이 맞지 않다고 도장을 안 찍는 검사는 없어요.
2: 네.
3: 그러면 내가 의견이 다를 때마다 네. 부장하고 차장 의견이 다를 때 난 도장 못 찍겠다.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네. 그리고 검찰이 특히 그렇죠.
3: 그렇죠. 그리고 네. 검찰 출신들한테 물어보면 정말 네. 내가 내 의견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장 차장이 야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나 도장 못 찍어 한 사람이 과연 있는지 네. 그런 것부터 좀 살펴봐서 그런데 그때 도장 못 찍었다고 얘기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저는 생각하죠. 정당한 비판이 아니라고
2: 생각합니다. 성명서에 이름 올린 거는요?
3: 성명서에 이름 올린 것은 네. 그때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그 할 때 절차적인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다 연명을 했는데

0: 이게 나중에 다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분에 있어서 문제 제기한 것을 가지고 뭐라 그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1: 알겠습니다. 네. 청문회 아까 제가 그 패널들한테도 네. 물어봤는데 그럼 이게 청문회로 이제 갈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청와대에서 넘긴다고 했으니까 네. 청문회 풍경이 궁금합니다. 이 법사위원들.
0: 아 청문회 근데 법사위에서 하진 않고요.
1: 아 어디서요?
0: 행안위에서 합니다.
1: 아 행안위. 네. 아 그렇네. 네.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네. 아 맞네. 이게 중수청은 저기 해. 행안위가 한 관할이구나.
0: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검찰개혁의 일환이었기 때문에 이제
1: 제가 검찰, 잘못 생각했어요.
0: 그렇죠. 쪼개져 나가 있어서 법사위원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청문회는 이제 행안위에서 하게 되죠.
1: 그렇네요. 진짜 이게 78년 만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네. 이제는 중수청이 행안 그렇죠.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넘어갔으니까 네. 아 그렇네요. 그러면 행안위에서는 뭐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러면?
0: 지금 행안위 위원들 제가 누군지 몇 명인지 지금 네.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반대견을
1: 보고서 채택이나 이런 데 문제는 네,
0: 그런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아, 물론 이제 이거 이런 이슈는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다른 어떤 이슈들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네. 그러니까 검찰 출신이다 그리고 검찰 출신 중에서도 김지영이다 네. 이걸 가지고 저는 문제 삼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예 그리고 대통령의 어떤 인사권이라는 것은 네. 그런 친윤이나 반윤이나 이런 걸 넘어서 네 명의 후보자가 오면 정말 이 사람들은 공직 그 검증 있잖아요.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다른 어떤 문제는 없는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어떤 결과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단지 누가 친윤 반윤이나 그걸 잘라서 임명을 하겠습니까? 지정을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생활은 또 어떤지 네. 그런 과정을 인사라 말은 못하지만 그 넷 중에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사실 김정은 후보자를 지명했고 다시 여론이 네. 아, 다시 한번 검증해 봐라라고 하니까 청와대에서 다시 한번 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한 3주간
0: 그렇죠. 3주간 면밀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검증 과정은 조금 이렇게 신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1: 물론 이 정도까지 그렇죠. 청와대에서 다시 검증을 했는데 그렇죠. 이제는 좀 받아줘야 된다.
0: 이럴 수 있습니다. 그걸 반대하는 거죠? 분들이 야 이런데 모르고 했을 수 있으니까 막 반대를 한번 해봐. 네네, 라는 네네. 취지의 차원의 어떤 반대는 가능한데 네. 30 정도 그래 그럼 우리가 그 의견을 받아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다시 문제 없습니다라고 한 거를 그래도 친윤이야라고 반박하는 것은 조금 인사권을 네.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 하긴 뭐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그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이 업무 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 이제 사과는 했어요. 그런데 네. 요게 사실은 그 청취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한데 네. 요게 바로 이 김기표 의원님이 확보한 자료에서 나온 네. 기사죠.
0: 네. 네. 저희가 대법원에서 자료를 안 낼 것 같아 가지고 네. 저희가 그냥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예년 같으면 안 내든 띄게들 있어요.
1: 네.
0: 뭐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안 합니다. 뭐 때문에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봐 네. 그런 걸 싹 걷어내고 네. 그다음에 뭐 쓴 뭐 내역 어디 뭐 액수 대충 이런 것만 좀 처음에 받아보려고 했는데 네. 인원까지 해서 온 거예요.
1: 오.
0: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장이 법사위에서 인원을 왜 그렇게 적어냈느냐 허위로 그러니까 저희들은 원래 인원을 허위로 작성하지 않는데 국회에서 요구해서 냈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이죠.
1: 네. 네.
0: 왜냐하면 우리는 인원수를 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다섯 가지 정도 항목으로 뭐 이렇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1: 네.
0: 그러면 피감기관에서는 그것만 줍니다.
1: 네.
0: 왜냐하면 다른 걸 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1: 그렇죠. 국회의원이 요구한 게 딱 이거니까.
0: 그것만 하죠. 네. 왜냐하면 오히려 요구하는 것을 더 줄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로든 인원수가 들어왔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소에 인원까지 관리를 했을 것이다.
1: 네.
0: 그러니까 그게 그냥 자료가 다섯 개만 요구한 건지 모르고 이렇게 던졌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가사 백벌 양보해서 인원수를 그때 우리가 요구해서 썼다 하더라도
1: 네.
0: 왜 허위로
1: 그러니까요.
0: 합니까? 그게 자기들이 떳떳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반증이거든요.
1: 야, 이 얘기 재밌네. 완전히 대법원 입장에서는 재발등 찍은 거네요.
0: 그렇죠.
1: 오, 저 이 얘기 처음 들었습니다.
0: 그래서 아니 한 15만 원짜리 가서 오마카세 같은 데서 가서 먹는데 네. 그거를 3만 원, 5만 원으로 이렇게 낮춰서 그 홀에 가면은 19명밖에
1: 아니 그러니까요.
0: 갈 수 없는데 38명이라고 네. 했고 그 음식점 전체 다 들어가도 뭐 33명밖에 못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1: 기자가 현장을 다 돌아다니면서 확인을 해본
0: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1: 거잖아요.
0: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기자회에서도 명백히 드러나고 하니까 이제 부인은 못하고 행정처장이 뭐 숫자를 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합니다. 그런데 그 사과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1: 네.
0: 아니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숫자가

0: 본질적인 게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왜 자기도 월급 받는 사람이 자기 비싼 거 먹고 싶으면 자기 돈으로 가서 사 먹지. 국민 세금으로 네. 인원수 조작해 가며 네. 이렇게 먹느냐 이걸 문제 삼고 있는데 네. 그걸 사과를 해야죠. 네. 그래서 법원행정처장의 사과 자체도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제가 보면서 좀 그랬던 게 이 오늘 또 기사 나온 거 있죠. 이 취임 이후에 업추비가 30배 늘었는데 2023년에 459만 원이었는데 딱 취임하면서부터 급증을 네.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좀 재밌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네, 네, 네. 이 자료를 좀 제가 저도 살펴봤거든요. 보니까 굉장히 그 전까지 대법원에서 대법원장 업추비가 별로 안 썼어요. 전임 네. 대법원장. 네. 그러다가 조희대 대법원에 취임하면서 확 쓰기 시작했는데 또 보니까 윤석열 때는 굉장히 많이 쓰고 네. 그러다가 그렇죠. 이재명 정부 들어오서니까 갑자기 네. 딱 낮춰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도 아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법원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라는 식으로 몰아가거든요. 네네. 그런데 대법원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 음식점이 이 음식점이 어느 정도 비싼지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점이 다 고급 음식점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그게 자기가 먹으면서도 이거는 잘못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실무자들이 적절히 조작해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자기를 어떻게 할 일이 없으니까 마음껏 쓰다가 혹시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파기환송도 하고 이렇게 뭔가 좀 무섭잖아요. 그래서 좀 줄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야 이게 참 신기하다. 네. 어떻게 정권 딱 바뀌니까 액수를 딱 낮추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기하다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거 아니 대법관들한테 매달 200만 원씩 경력금 이거 말인 경력금인데 이거 거의 쌈짓돈 아닙니까 이거?
0: 그렇죠. 이게 지금 월급처럼 준 거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경력 일단 감사원이 정확히 지적했잖아요. 경력을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경력금이라는 항목을 예산으로 잡아가지고 완전 전용한 거죠. 월급으로 전용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경력금 명목으로 나갔지만 네. 월급으로 준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법원 행정처장의 그 답변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니 왜 이걸 주냐 누가 다른 의원이 물으니까 아니 대법관이 고생하면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대법관이 고생하니까 월급 줍니다. 그리고 뭐 특경비인가요? 매달 512만 원씩 줘요.
1: 그렇더라고요.
0: 그러면
1: 매달 512만 원을 쓸 수가 있다면요.
0: 네, 쓸 수 있도록 줘요. 그러니까 네. 그 직책에 맞게 그 직책에 수고하는 정도를 책정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너무 고생하니까 그럼 뭐 예를 들어 대통령은 다른 데로 이렇게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게 문제가 없는 듯이 얘기하는 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 정도는 받아도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것은 이미 월급과 특경비에 책정돼 있는 겁니다.
1: 그렇죠.
0: 그거를 왜 따로 남들은 안 받는 경력금을 가지고 월급처럼 씁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1: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네. 진짜 이거 다 국민 세금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이거 다 우리 돈이에요 사실 이게.
0: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터치 안 받고 쓰는 걸 생각하는지 아무튼 참.
1: 알겠습니다. 네. 이거는
0: 참담합니다.
1: 청취자 여러분들이 그냥 판단하실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이 조희대 대법원장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0: 네네.
1: 일반 증인이죠, 일반 증인.
0: 일반 증인입니다.
1: 예, 기관 증인이 아니고 이제 네. 일반 증인으로 채택이 됐어요. 그러면 자, 그 어떤 걸 국회의원들이 좀 따져 물어야 될 거라고 보세요?
0: 원래 국정감사에서는 네. 기관 증인으로 되면 대법원장은 인사하고 나가는 게 관례입니다.
1: 그렇죠. 이석을 하죠.
0: 그렇죠. 바로. 그거는 네. 이제 저희가 존중하지만 이번에는 좀 사안이 다르다. 왜냐하면 네. 이미 재재청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해서 물론 행정처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경로를 했다는 설도 있고
1: 그렇죠.
0: 그거는 저희들이 또 따로 아마 네. 그렇게 확보한 자료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근데 아니라고는 했지만 그걸 물을 사람은 대법원장입니다.
1: 네.
0: 왜 그렇게 하고 있는지
1: 네.
0: 행정처장이 자꾸 나와서 답변하는 게 저희가 대법원장 도대체 어떤 의도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거든요. 그럼 행정처장한테 계속 물을 수가 없죠.
1: 이거는 본인한테 그렇죠. 묻는 방법밖에 없다.
0: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와야 거잖아요.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네. 네. 대법원 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자들 사퇴 종용했다고 자백했어요. 근데 대법원 행정처장이 도저히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법관 재청권은 대법원장의 고위 권한인데 감히 행정처장이 네. 야, 너 사퇴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네. 그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1: 그렇네요.
0: 그러니까 그런 걸 당연히 물어봐야죠. 그래서

0: 이건 행정처장이 대신 답변해 줄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요구하는 게 무리한 게 아닌 겁니다. 그 사람 아니면 답변을 못 해주는데 그럼 당연히 나와야 그렇죠.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1: 말씀하신 그 전화 돌린 것도 행정처장이 그렇죠. 독단으로 혼자 있다?
0: 할 수 없죠.
1: 그건 누가 봐도 이건 상식적으로
0: 말이 안 돼요. 속아웃을 일입니다. 네. 행정처장이 지시받지 않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1: 그거는 그렇습니다. 물어볼 수밖에 없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 아마 또 나오면 이제 사법부 독립 얘기 또 할 텐데 참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행보 지금.
0: 대법원은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이 비판하고 정치권에서 바로잡으려고 하는 것을 항상 쓰는 방패가 사법권의 독립이거든요. 네, 네. 사법권의 독립이라는 것은 재판의 독립, 재판을 할 때 있어서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기들 돈을 마음대로 쓴다든지 그다음에 대법관 후보자 재청된 사람을 함부로 사퇴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독립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재판의 독립을 더 해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법권 독립, 사법권 독립 전가의 보도처럼 그렇게 방패처럼 쓰는 것은 맞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명확하게 메시지를 드리실 건 드려야 된다. 그게 국민주권주의에 맞다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1: 자, 이 갈등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 혹시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거 대법관 공석 계속되면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짧게 좀.
0: 그렇죠. 예. 네. 결국은 이제 재청권은 임명권에 귀속되는 겁니다. 전체 큰 구조를 보면 임명권과 국회 동의권이 큰 줄기예요.
1: 네.
0: 임명권은 재청권과 임명권으로 구성돼 있고 재청권은 임명권을 거들기 위한 절차입니다.
1: 네.
0: 다만 재청이 없이 임명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재청권도 어느 정도 중요하죠. 그러면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보면 재청권은 임명권에 속하게 돼 있는 겁니다. 네. 결국은 대법원장이 재재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 방법밖에 없다. 오기로 버틸 일이 아니다. 대법원장이.
1: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0: 몸잘 쉐이빙 젤 타석에 들어섭니다.
1: 아, 부드럽게 쭉쭉 밀어내는데요. 깔끔하게 끝내기 면도입니다.
2: 피부 자극 완화 70%, 피부 보습 개선 742%. 대단한 기록입니다. 몽잘 쉐이빙 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 맛 아닙니까?
1: 세종 기프트.
3: 청취율 1위 뉴스 하이킥, 양희은의 여성시대, 배철수의 음악캠프.
4: 출근부터 퇴근까지 휴대폰과 인터넷으로 라디오를 듣는 시대.
3: 준콩과 함께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에서 최소비용으로 광고를 시작해보세요.
4: 인터넷 라디오 광고를 하고 싶다면
3: 준비된 콤비 준콩.

0: 광고주가 선택한 MBC 인터넷
1: 라디오
0: 검색창에 MBC 미니 광고.
2: 뉴스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이제는 반팔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0: 10월의 시작과 함께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요. 한낮 기온이 오늘도 어제보다 6도가량 내려갔습니다. 얇은 긴팔 한 장만으로도 서늘하게 느껴져서요. 아침 저녁으로는 외투 꼭 필요하겠고요. 서울의 기온이 내일도 12도, 대전은 10도, 전주 10도로 시작을 해서 낮 기온도 서울 21도, 대전 22도, 전주 23도에 머물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또 경북 북동 산간에는 서리가 내리겠고 강원 높은 산간에는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신월나들목 쪽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고 뒤로 신월 여의 지하차도 여의대로 시작부부터 전 구간이 정체입니다. 신채입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자, 오늘 4부 국회 국방위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2: 그 현안이 정말 많습니다.
3: 네.
2: 다 이 유 의원님 전문 사항, 네. 전공 사항입니다. 지금 먼저 우크라이나 얘기부터 해볼게요. 이 북한 포로 송환, 정말 유 의원님이 큰 역할을 하셨어요, 사실은. 두 번이나 가셨고, 네. 그 북한군 포로 있을 때 만났잖아요.
3: 네, 한번 네. 만났습니다.
2: 그러니까요. 그때 네. 만나서 제가 사진도 봤거든요.
3: 네, 예.
2: 그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송환 딱 됐을 때 네. 아,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3: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가 뭐 큰 역할을 했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근데 하여튼 상당히 관심을 갖고 노력을 했던 거는 뭐 사실이고.
2: 여론을 환기시키셨잖아요.
3: 그래서 송환 된다는 것을 제가 사실은 굉장히 좀 빨리 알았습니다.
2: 그렇죠.
3: 예, 거의 뭐 리얼타임으로 알았다 표현하면 뭐하지만.
2: 네.
3: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빨리 들어올지는 몰랐어요.
2: 아.
3: 사실은 지난 7월에
2: 네.
3: 그 나토 정상회담 때 이재명 대통령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났잖아요.
2: 그렇죠.
3: 그때 이제 전 한 달 전에 했던 외교부 장관, 양국 외교부 장관 네. 회담 때 북한 포로를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송환하겠다 이 원칙을
2: 네.
3: 정상회담 때 재확인하면서 사실은 그때 이제 합의하기 우리 쪽으로 보내기로
2: 네.
3: 이제 결정은 됐던 겁니다. 다만 시기 문제만 남아 있었던 건데 여러 가지 뭐 아시다시피 그 뭐 남북 관계라든지 뭐 여러 변수들이 있어서 조금 좀 늦춰지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2: 네.
3: 생각보다 좀 빨리 들어왔습니다.
2: 그러니까 7월에 네. 양 정상이 만나서 일단 합의가 된 거고
3: 네.
2: 한 두 달 만에 그럼 이루어진 거네요.
3: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전에 실질적으로 합의가 된 거는 이제 6월입니다.
2: 네.
3: 6월 초에 우크라이나의 특사가
2: 네.
3: 이제 비밀리에 우리나라에 와서 외교부 고위 당국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2: 네.
3: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포로를 보내면 한국 정부가 받겠느냐.
2: 네.
3: 그런데 이제 우리 쪽에서 우리 인도주의 원칙에 따라 받겠다. 이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그걸 확인하고 그러니까 6월 말에
2: 그게 네.
3: 6월 말에 그래서 양국 외교부 장관 회담을 통해서 고위급 합의가 된 거고
2: 네.
3: 최종적으로 이제 다음 달 양국 대통령 회담을 통해서 이제 확정이 된 거죠.
2: 아,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죠.
3: 네, 진행이 이제 그렇게
2: 진행이 그렇게 됐군요.
3: 예, 예. 저도 이제 그 과정 쭉 보면서
2: 예.
3: 얘기는 못 하고 그냥 계속 모니터는 하고 있었습니다. 예.
2: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셨을 예. 거 아니에요.
3: 다는 모르고 저도 이제
2: 네.
3: 어떻게 보면 부분만 이제 알고 있을 수 있는데 근데 하여튼 이번 송환에는 저뿐 아니고 사실은
2: 네.
3: 장세율 대표님도 탈북자 단체
2: 네,
3: 직접
2: 네, 네.
3: 뭐 키우까지 가셔서 이렇게
2: 네.
3: 포로를 만나지 못했지만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하셨고 또 여기 우리 이제 MBC에서
2: 그렇죠.
3: 올해 초에
2: 네.
3: 그 다큐멘터리 네. 두 편을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2: 네, 네.
3: 그 분쟁 지역 전문
2: 네.
3: 프리랜서 유명한 김영미 PD가
2: 네, 네.
3: 들어가셔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그 몇백만 명이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2: 그렇죠.
3: 저도 아주 감동 깊게 봤는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2: 네.
3: 이 여론의 압박도 사실은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포로를 보내는데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사실은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한 거예요.
2: 네.
3: 그 북한군 포로는 이제 두 명인데 러시아가 잡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포로는 수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가 어떻게 압박을 가했냐면 북한군 포로 한 명 보내면 우리가 잡고 있는 우크라이나군 포로 수십 명 이상을 보내겠다.
2: 교환.
3: 이렇게
2: 네, 네.
3: 이제 압박을 하고 심지어는 포로 교환이 전쟁 중에도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2: 네, 네.
3: 한동안은 제가 알기로 북한군 포로 안 보내면 우리 더 포로 교환 없다고 한때 중단했 좀 했던 적도 있는 걸로 알고
2: 네네.
3: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2: 네.
3: 북한군 북한 사람보다 우크라이나 국민이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럼 북한군 포로 보내라.
2: 네.
3: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 몇십 명 데려와라. 이런 여론이 사실은 좀 있었어요.
2: 네.
3: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도 뭐 나름 계산했겠지만
2: 네.
3: 이제 그런 점에 쉽지 않은 예, 결정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2: 이렇게 포로가 이제 네. 한국으로 온 건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고 좋은
3: 네.
2: 일인데
3: 네.
2: 좀 그 과정이
3: 네.
2: 완전히 이렇게 매끄럽지는 또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 갑자기 이제 유엔에서 젤렌스키 예. 대통령이 이걸 예. 세계 만방에 거의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3: 예.
2: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3: 그러니까 그 공개하기 좀 부담스러운 면.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원래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 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2: 네.
3: 제가 듣기로는 제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2: 네.
3: 우선 포로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저도 이제 그렇게 좀 의심을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아쉬운 게 많잖아요.
2: 네.
3: 계속 러시아 이제 공격 드론 미사일 공격 받는데 패트리어트 제공이 안 되니까
2: 그렇죠.
3: 그래서 한국에서 젤렌스키가 방공 미사일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무기뿐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지원이라든지
2: 네.
3: 사실 아쉬운 게 많아요.
2: 네.
3: 그래서 이제 조건을 걸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가 알기로 포로 보내기까지는 일단 넌 컨디션
2: 네.
3: 조건 없이 보내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2: 네.
3: 그리고 이번에 보낸 거면 실제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2: 네.
3: 이제 그 뒤에 우크라이나도 이제 반대급부를 바란 게 있겠죠.
2: 네.
3: 그래서 먼저 보내놓고 유엔 총회에서 이제 우리 대통령도 참석을 하시니까 이재명 대통령 만나서 야 우리 포로 먼저 보냈으니까 성의 표시했으니까 한국도 좀 우리를 도와달라
2: 네.
3: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2: 예를 들면 미사일 좀 달라.
3: 뭐 예를 들면 뭐, 네. 뭐 그것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네. 천궁투 같은
2: 네.
3: 미사일.
2: 천궁투 네. 달라.
3: 예, 네. 네. 네. 지원 뭐 판매든 뭐든 지원해 달라 그럴 네.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양국 대통령 만남이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좀 뭐 아쉬움 또 압박 뭐 이런 차원에서 그렇게 이제 공개를 했다 했을 가능성도 좀 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2: 그러니까 뭔가 무기라든가 반대급부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3: 예.
2: 만남 자체가 성사 안 되니까
3: 예.
2: 에이 그냥 한번 까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냥 그냥
3: 여러 가지
2: 우리가 보냈어라고
3: 여러 가지 포석이 있겠죠. 이제 그런 거 플러스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북한군 참전을 문제를 부각시켜서 좀 지원을 받기 위한 뭐 그런 것도
2: 아니 그러니까요. 있겠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3: 예.
2: 뭐 DMZ 폭발 사고 얘기까지 언급을 하면서
3: 네.
2: 했더라고요. 그래서
3: 네.
2: 아 이게 네. 뭐지라고 싶더라고요. 저는. 네.
3: 그러니까 거기도 이제 우크라이나 네. 나름대로 이제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셨잖아요.
2: 네.
3: 유감을 표명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한 또 우크라이나 나름대로의 뭐 서운함이라고 그럴까 불만이라고 그럴까 뭐 그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표출이 좀 된 것 같습니다.
2: 하여튼 이렇게. 포로가 네. 송환되고 우리 품으로 돌아온 것 자체는 너무 네. 좋은데 이 과정 자체가
3: 네.
2: 뭐 대사 대리 초치하고 서로 양국 간의 네. 약간 갈등 양상으로 이렇게 비화된 게
3: 저는 그래 너무 아쉬운 게
2: 네.
3: 뭐 아까도 젤렌스키가 쉽지 않은 결정했을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2: 네.
3: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결정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2: 네.
3: 여러 가지 뭐 북한 문제나 이런 거 고려한다.
2: 그렇죠.
3: 그러니까 사실은. 잘했다는 얘기를 들어야 될 사안인데 들으셔야
2: 네.
3: 될 사안인데 이게 우크라이나 이게 불거지면서 그게 많이 희석이 되는
2: 네. 네, 성과가 묻혔다.
3: 그래서 저는 이 포르간 계기로 해서 야, 사실은 양국이 서로 아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2: 네.
3: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2: 네.
3: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 끝나면 재건 시장이
2: 그렇죠.
3: 엄청나잖아요.
2: 네.
3: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그야말로 뭐 대통령께서 실리를 강조하시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진출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실은 뭐 유럽 그리고 심지어 일본조차도 우선순위가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이 해준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거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고 우리는 또 우크라이나에서 뭐 북한군 참전에 대한 실전 데이터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거고
2: 네.
3: 그래서 서로 인연할 수 있는 저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사안이 지금 이상하게 꼬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2: 알겠습니다. DMZ 지뢰 폭발 사고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3: 네.
2: 일단 지금 이번 사고 뭐 유엔 군 사령부는 정전협정 위반이다라고
3: 네.
2: 이제 못을 박았어요.
3: 네.
2: 그래서 그 국방위에서 영상 다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3: 저 이제 비공개 영상,
2: 네,
3: 바디캠
2: 영상,
3: 영상. 예, 예, 봤습니다.
2: 그 두 대인데 뭐 한 대는
3: 예, 고장 작동하는데 나고. 그래서 이제 폭발 장면을 못 찍었다고
2: 그러니까
3: 그러니까
2: 예. 못 찍었지만 다 보신 거죠.
3: 예, 예.
2: 일단 그 어떠셨어요?
3: 그러니까 뭐 이제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2: 네.
3: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제 부상자 후송하는

0: 후송되는 이런 장면들이
1: 저는 기사만 봐도 약간 좀 네, 눈시울이 좀 붉어지더라고요.
0: 김병조 의원께서도 뭐 저희 야당 의원들도 눈시울 붉힌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1: 네. 네.
0: 거기 이제 기사도 나왔지만 그 부상당한 분이 뭐 대대장이 워낙 큰 부상을 입으셨으니까 먼저 후송하라고 그분 케어하는데 신경 쓰라고
1: 나는 본인, 기어서 갈 테니
0: 본인은 기어가겠다 네. 해가지고 아유. 그분이 또 부상당하셨는데 이렇게 그 기어가시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그 대목에서 야. 다들 좀 예, 그렇습니다.
1: 나는 기어갈 예, 테니 예. 대대장을 모셔라.
0: 네.
1: 그래가지고 간이로 이렇게 옷 찢어가지고 들것을 만들었다면서요.
0: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모습들 야. 보면서 아 그래도 우리 장병들이 정말 불이 그런 그 돌발 상황을 맞았지만 의연하고 예, 정말 전우애를 참 잘 발휘하셨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1: 자 지금 김여정은 네. 어제 뭐, 네. 뭐 살벌하게 또 메시지를 냈더라고요.
0: 네.
1: 뭐 자작극 뭐, 네. 뭐 원래 이제 말본세가 좀 그렇긴
0: 네.
1: 한데
0: 네.
1: 이렇게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 딱 우리는 넘어간 적 없다 이렇게 딱
0: 네.
1: 어, 거의 결론을 낸 듯이 얘기를 하는데
0: 네.
1: 지금 오늘 보도 이제 보니까 지금 와우 이 이번에 이제 지뢰 터진 거는 서부전선이고
0: 네.
1: 동부전선은 최근 두 달 동안 군사분계선 MDL을 50차례 침범을 했어요.
0: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제가 그때 이제 문제 제기해서 이번에 이제 사고가 났던 게 25사단 지역입니다.
1: 그렇죠.
0: 네. 그리고 최근에 25사단 지역은 사실은 국경선 요새화가 거의 마무리 단계.
1: 끝났네. 예,
0: 파주죠. 마무리 단계. 네. 그러니까 제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건 연천 지역입니다. 참고로.
1: 네, 네. 연천. 네.
0: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한이 국경선 요새에 따라서 지뢰 매설, 철책선 건설 이런 것들이 활발히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21사단.
1: 양구 쪽이죠.
0: 그러니까 동부전선이죠.
1: 네.
0: 그런데 그 아주 주목해야 될 게 김여정이 담화 발표하면서 21사단만 콕 집어서 얘기했어요. 네. 25사단이 아니고.
1: 거기다가 예. 전력 증강하겠다고
0: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우리가 도발한다. 우리 경고사격 하는 거를 얘기한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화력을 더 증강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21사단 지역이 아직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그 긴장 상태가 진행이 조성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사실은 이제 그런 점에서 좀 우려가 되는 지역입니다.
1: 네. 예. 지금 예. 갖고 나오신 게 이게 이번에 예. 그 지뢰 모형 가지고 나오신 모형, 거죠 지금?
0: 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이제 이거는 목함 지뢰 모형입니다.
1: 네.
0: 목함 지뢰 모형인데 이게 딱
1: 그러니까 목함이란 건
0: 나무.
1: 근데 이번 거는 이제 플라스틱이죠.
0: 이번 거는 이제 플라스틱인데 형태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크기도 이렇게 이 정도 크기고요.
1: 그래서 예. 수지 반보병 지뢰라고 예. 얘기하는 거죠.
0: 그러니까 수지가 플라스틱인 거고
1: 네.
0: 반보병은 우리말로 대인 지뢰.
1: 그렇죠.
0: 예. 대인지뢰. 사람을 겨냥한 대인지뢰라는 네. 거고요. 그래서 이게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부에
1: 네.
0: 여기 이제 폭약이고 이게 한 200에서 220g 정도 됩니다.
1: 네네.
0: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놓여 있으면 이제 사람이 밟으면 압력이 가해질 거 아닙니까?
1: 네.
0: 그 압력이 가해지면 이게 밀리면서 뇌관을 건드려서 이 폭약이 폭발하는
1: 네.
0: 이제 그런 방식으로 예, 작동이 됩니다.
1: 야, 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에서
0: 네.
1: 화면으로 또 보실 수 있는데
0: 네.
1: 저게 그러니까 처음에 1차 폭발이 한번 있고 그리고
0: 네.
1: 나서 이제 대대장이 구하러 가는 와중에 2차 폭발 58초 뒤에
0: 네.
1: 두 번째 폭발이 있고 그렇게
0: 네.
1: 해서 지금 이번에 이런 네.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0: 네. 그런, 그러니까 그 두 번의 폭발 그 했던 한 간격이 2m밖에 안 됩니다.
1: 그러니까요.
0: 그리고 예, 우리 장병들이 이제 사고 폭발 직후에 목함 지뢰를 봤다. 그런
1: 네.
0: 표현했어요. 생긴 게 이제 목함 비슷하니까 이제 그렇게 표현했던 거죠. 근데 그 목함 지뢰 또는 목함 지뢰를 봤다는 증언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찾으러 확인하러 이제 이번에 조사단이 들어갔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목함형 지뢰를 발견했어요. 땅에 이렇게 파묻혀 있는
1: 네.
0: 완전히 덮여 있는 건 아니고 표면은 이게 표면만 드러나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거는 예, 장병들이 봤다고 증언했던 거와 다른 위치였습니다.
1: 네.
0: 그래서 총 그러면 몇 개입니까? 4개가 되는 거죠.
1: 최소 4개.
0: 근데 그게 넓은 지역이 아니고 불과 직경 한 4, 5m.
1: 거의 지뢰 마치였다는 얘기네요.
0: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발견된 지뢰는 유실 지뢰면 이제 표면에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거는 유실 지뢰가 아니고 매설된 거라고 우리 이제 강시철 장관도 인정했고 유엔사도 인정을 했습니다.
1: 그러면 지금 보면 서부 네. 전선 쪽은 이미 네. 끝났다고 그러셨으니까 이런 네.

0: 미래밭이 이미 다 형성이 됐던 거고.
1: 네.
0: 그 다음에 동부전선도 지금 심고 있는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죠.
1: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서부전선이나 중서부전선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일부는 네.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말에 이제 25사단 지역을 가서
0: 네.
1: 제가 이제 그 군사분계선 남쪽에 지뢰지대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이제 처음 파악을 하고 지난달 10일 대정부질문 때 이제 그걸 이제 총리께 처음 이제 질의를 했던
0: 그러셨죠.
1: 건데.
0: 그렇죠.
1: 근데 그때 이제 25사단 지역은 거의 끝나간 그런 상태로 보여졌고요. 근데 그때도 동부전선 쪽은 계속 활발하게 네.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좀 위험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0: 아니, 근데 이번에 이제 나오는 네. 기사들을 보니까
1: 네.
0: 이 MDL, 군사 분계선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분계선하고
1: 네.
0: 북이 생각하는 분계선이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1: 네.
0: 그 뭐 우리는 또 뭐 GPS 쓰고 네. 러시아 항법 장치 네. 쓰고 이렇게 다르다고 하고 이미 네. 70년 전에 꼽아놓은 그 네. 한말 뭐 1200몇
1: 개. 1292개.
0: 거의 네. 안 남았다면서요.
1: 네. 그러니까 뭐 많은 부분들이 망실이 됐죠.
0: 그러니까 네.
1: 53년에 이제 그 정전협정 체결되면서 200m 간격으로 말뚝을 꼽은 겁니다.
0: 그렇죠.
1: 우리가 이제 휴전선 248km인데요.
0: 네.
1: 200m 간격으로 1292개의 말뚝을 심어놨는데 70년 넘게 지나다 보니까 없어진 것도 있고.
0: 풍화되고.
1: 예. 뭐. 그런데 이제 그래서 북한은 이제 이번에 이 줄에도
0: 네네.
1: 저 자기들 땅이다. 이제 주장을 하는데 물론 이제 헷갈린 부분이 있습니다.
0: 네.
1: 유엔사가 또 보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0: 네.
1: 중요한 거는 이번에 MDA 군사분계 남쪽의 지뢰는 유엔사조차도 이거는 확실히 MDL 남쪽이다고 확 인정을 했습니다.
0: 그래서 이제 도발로 봐야 된다는
1: 그렇죠.
0: 거죠.
1: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사실은 계속 이슈가 되니까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도
0: 네.
1: 몇 차례 이거를 아예 그러면 우리가 남북에 만나서 남북 유엔사 만나서 좀 협의를 해보자.
0: 명확한 네. 군사 분계선부터 네. 설정을 네. 하자.
1: 해보자. 네. 이렇게 네.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이제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
0: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거는? 지금 이미 지뢰가 다 심어져 있는데 어떻게 네. 해야 돼요?
1: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0: 네.
1: 그 북한 주장을 수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0: 네.
1: 그리고 북한이 억지 주장을 편 것도 실제로 많고요. 더 알아놓고도.
0: 네.
1: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해 이제 NLL 아시죠?
0: 네네네. 네.
1: 이제 그거 지키겠다고 사실은 남북한 간의 교전도 벌어지고.
0: 그랬죠.
1: 장병들이 아깝게 희생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네. 사실은 땅 위에 NLL이 MDL이에요.
0: 네.
1: 그리고 이거는 단순히 사람이 왔다 갔다 한 게 아니고 지뢰지대라는 구조물이 있는 겁니다.
0: 네.
1: 그 영토가 침범된 거예요.
0: 네.
1: 그거를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게 제가 여섯 개 지역이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사각지대라고 그러죠. 우리
0: 네.
1: 감시 장비를 안 보이는. 그런데 여섯 개가 다 사각지대가 아니고 일부 지역은 우리 감시 장비로 보이는 데였어요. 그게 이제 작년 중에 집중적으로 지뢰 매설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0: 그럼 TOD 같은 걸로 이렇게
1: 여러 가지 카메라,
0: 예,
1: 원격 이제 GP 같은 데서 이제 카메라 줌으로 당겨서 이렇게 확인한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그 북한 군들이 우리 MDL 남쪽으로 내려와서 땅을 파지 않겠습니까?
0: 지뢰
1: 그다음 매설하고 이런 거를 사실은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경고 사격했다는 거죠. 근데 경고 사격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움찔하면서 북으로 올라갔다가 좀 지나니까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추가적인 조치 안 한다는 거 알고 계속 작업해서 결국 이제 지뢰지대가 완성됐다는 건데 저는 그래서 원래 이제 MDL 남쪽으로 내려오면 우리 경고 사격 해도 내려오면 조준 사격까지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저는 조준 사격을 꼭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했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국방부는 합참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서 경고 메시지를 냈어야죠.
0: 네.
1: 야, 너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이러면 우리가 자시하지 않겠다든지.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북한이 쉽게 얘기해서 우리를 우습게 보고 살라미 전술로 점점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냐. 그리고 21사단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0: 네.
1: 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0: 알겠습니다. 자, 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네. 한번 더 나와 주십시오.
1: 네, 시간이 굉장히 오늘 빨리 가네요.
0: 그러니까요. 네. 저도 네. 좀 물어볼 게 더 많았는데 지금 못 물어봤어요.
1: 네.
0: 알겠습니다. 자, 네.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이었습니다.
1: 네.
0: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5: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0: 넘겨줘야죠.
1: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복은 못 봤거든요.
2: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4: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5: 내일은 시사인 김동인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이상민 크리에이터, 노영희 변호사, 다큐, 영화 서울의 밤 연출진 MBC 김종우, 김신환, 조철영, 조윤미 PD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6: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7: 재작년 겨울 기온이 섭씨 0도에 불과했던 추운 밤에 한 노래방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술에 취한 손님이 지하에 있는 노래방에 가려다 계단에서 넘어진 거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본 노래방 사장이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취객을 상대하기가 귀찮았는지 밤새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데요. 그렇게 12시간이 흐르고 다음날 오전이 돼서야 경찰에 신고했지만 취객은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생명 존중과 안전의식이 부족해서 생긴 비극인데요. 나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6: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4: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9: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10: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9: 국민 인쇄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실손 24.
1: 병원 다녀오셨나요? 청구 서류 필요 없는 실손 24로 청구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8시 뉴스입니다. 자동 주문 프로그램 이른바 API로 가상 자산 시세를

0: 조종해 7억여 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검 가산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어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남성을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남성은 API를 이용해 이상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11개 가상자산의 시세를 조종하고 약 7억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대에서 열린 제78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공무기를 선보이기 위해 날린 표적 드론 두 대가 시연도 하지 못한 채 추락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군 당국은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고출력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을 시연하기 위해서 기념식장 상공으로 소형 표적 드론 4대를 날렸습니다. 표적 드론 두 대는 천광에 정상적으로 요격돼 공중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떨어졌지만 한 대는 이륙 도중에 돌연 추락했고 다른 한 대는 요격되지 않은 채 소동 조작에 의해 추락했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설립을 추진해온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전북 남원에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갖고 적합성 검토 결과를 심의 의결하고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립준비위사나 기반시설전문위원회는 전북도가 확보한 부지가 남원의료원과 인접해 지역사회 기반 교육실습에 유리하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전남 광주 천원 백반집에 150만 원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알리지 않았고 언론과 정치권에서 유력 후보자로 거론됐다는 사정만으로 국무총리 또는 대행으로 기부 지원 일체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58곳의 명칭과 주소, 대표자 성명 등을 오늘부터 6개월 동안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 대구 10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1도, 광주 22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 떨어지겠고 일교차도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넉넉한 한가위 연휴 보내셨습니까? 늘 변함없이 정겨운 고향이지만 귀향길엔 항상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되는데요. 내 고향을 후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나요? 2023년 시작된 이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부 방법이 한층 편리해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 기부가 확대되면서 돌봄이라든지 의료, 환경, 청년 지원 등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아끼는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그 기부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고향이 활기를 띠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중화역 가까이
3: 새집이 라온
2: 기다려온 서울 새집
3: 드디어 라온
2: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3: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2: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4: 있잖아 어차피 라디오 듣는 거면 신나게 손틀어 듣는 거야 청취율 불러들어
5: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평일 낮 2시 20분 주말 2시 10분 다 같이 손틀어 듣는 거야
6: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 매달 1일은 뭔가를 결심하기 좋은 날, 새롭게 시작하기 좋은 날이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혹시 자격증에 도전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참고해주세요. 엊그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2026 국가기술자격 수험자 기초 현황을 발표했는데요. 전 세대에서 가장 많이 응시한 자격증 등급은 기능사였고요. 기능사 중에서도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이 가장 인기가 좋았는데 정말 놀랍게도 20대, 30대, 40대, 50대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도 선호도 1위가 이 지게차 운전 기능사 자격증이었다고 합니다. 실제 취업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어서 응시자가 정말 많다고 하네요. 지게차 운전 기능사 다음으로 선호도가 높은 자격증. 20대와 30대는 전기 기능사 자격증이었고요. 40대와 50대는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이었다고 하는데요. 10대들 사이에서는 미용사 자격증이 가장 인기라고 합니다. 자격증 종류도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도 욕심나는 자격증 있으신가요? 자격증이 됐든 또 어제 3983님처럼 금연이 됐든 새로운 일 한 가지씩 도전해보는 10월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10월 1일 목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윤신의 박주원의 10월 아침 전해드렸어요. 아, 노래가 진짜 너무 쓸쓸하면서 굉장히 좋아서 막 들으면서 저 가사 계속 띄워놓고 보고 있었거든요. 오늘 10월의 첫날 듣기에 너무 잘 어울렸던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임상준님, 젠디 출석합니다. 부산에서 버스 운행하면서 오당재 틀어놓을게요. 크크크. 엄세연님도 10월 첫날 출석합니다. 2시간 잘 들을게요. 이번 달잘 부탁드려요. 하고 글 남겨주셨어요. 와, 10월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벌써 10월이라니. 아까 그 10월 아침이란 노래 첫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나 눈을 뜨니 창밖에 서늘한 바람이. 저기 손 내밀면 잡힐 듯 가까운 하늘. 오늘 진짜 그런 하루였잖아요. 창밖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하늘에 구름도 너무 예쁘게 진짜 손 내밀면 잡힐 듯이 가까운 하늘이었는데 다들 오늘 하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4646님, 오, 지게차. 저도 필기 시험을 한 번에 붙었는데 세번 시도해서 세 번이나 떨어졌어요. 길치도 아닌데 막 헤맸어요. 사실 실기 시험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내년엔 다시 도전해 봐야겠어요. 우리 4646님은 이미 경험이 있으시군요. 아까 오프닝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자격증 등급이 이제 기능사, 그 중에서도 지게차 운전 기능사라고 하는데 우리 4646님은 필기 시험은 한 번에 붙었지만 실기에서 아마 세번 떨어지신 것 같아요. 실기가 쉽지 않군요. 그럴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 딱 보기만 해도 그래 보여요. 어쨌든 우리 4646님 다시 도전해서 내년에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 9701님, 저예요, 저. 지게차 운전 기능사 외 자동차 검사 산업기사, 자동차 정비 산업기사, 사무 자동화 산업기사, 화물 종사 자격증까지 있는 40대 아줌마예요. 와, 대단하신데? 요즘은 굴삭기 운전 기능사 따려고 기웃기웃 거리고 있어요. 지금 배우는 게 너무 많아서 두개 끝나면 시도하려고요. 히힛. 오당재 자랑해봐요 하면서 증거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사진으로. 진짜네요. 국가기술 자격증 해가지고. 우와, 어떻게 이거를 다 따셨지? 너무 멋지십니다. 9701님, 대단하세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더 도전하고 계신 거잖아요. 굴삭기 운전 기능사까지 따보시려고 한다. 대단하신데,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는 게 너무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정예원님, 저는 전산세무 2급 자격증에 도전하고 있어요. 어렵지만 자격증 공부하시는 분들 파이팅이에요. 자격증이 진짜 결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공부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또 합격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 오당재 가족분들 진짜 대단하시네요. 이춘희님, 저는 요즘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고 싶어요. 하고, 그러면은 한번 도전해 보세요. 춘희님도 10월의 첫날이니까 뭔가 또 결심하기 좋은 날, 새롭게 도전하고 시작하기 좋은 날이잖아요.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0235님, 저는요 택시 자격증이 있어요. 전 여자 택시 기사입니다. 오, 우리 여자 택시 기사님. 안경옥님, 오늘은 국군의 날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 존경스럽습니다. 하면서 또글 남겨주셨네요. 자, 오늘 맞아요. 국군의 날이기도 하고 10월 1일, 10월의 첫날이었습니다. 오당재 오늘도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하루를 되돌아보는 사연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현재 진행형인 사연도 환영합니다.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3, 4부 2주 만에 돌아온 젠디 이 노래 선곡 되나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실시간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인데요. 듣고 싶은 노래, 또 듣고 싶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문자 미니에 남겨주시면 이따가 3, 4부에 열심히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10월의 첫날이고 또 가을이다 보니까 여러분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 노래들 문자 미니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많이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본 컴퍼니, 해통령 육수 한알, 하나은행, 인공지능 입찰 전문 한국 비드랩, 올데이 프레쉬,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올품, 현대 오피스, 국민연료, 선연료, 하나증권, 주택도시보증공사, 환인제약,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코인 뉴스 해통령 해통령 뉴스 하나의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의 해통령
2: 코인 뉴스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의 해통령 육수 하나의
1: 코인 뉴스 해통령 육수 하나의 해통령
3: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2: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어제 공원이나 산에서 밤과 도토리를 함부로 주워가면 안 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요즘 가을 산에서 버섯을 채취하다가 길을 잃고 추락하거나 정체불명의 독버섯을 먹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강원도 인제군에 있는 한 야산에서 버섯과 약초를 채취하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요. 지난 2023년부터 3년 동안 강원 지역에서 버섯이나 임산물을 채취하다가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220여 건인데 이 중 절반 이상이 바로 이맘때 가을철에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또 식용버섯과 비슷한 모양의 독버섯을 먹고

자야 테르비시 선수를 유효성으로 꺾고 우승했습니다.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유도 첫 금메달인데요. 허미미 선수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못 부른 애국가를 마침내 나고야 시상대에서 원없이 불렀다고 합니다. 오늘 태권도 품세 남녀 개인전에서는 윤규성, 정하은 선수가 나란히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25m 속사권총 단체전에서는 한국 남자 속사권총 대표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또 25m 속사권총 개인전에서도 이건혁 선수가 정상에 올라서 단체전에 이어서 개인전까지 2관왕에 등극했습니다. 양궁에서는 김종호 선수가 컴파운드 남자 개인 결승전에서 대만의 장정웨이 선수를 제압하고 정상에 올랐는데요. 여자 개인전에서는 중학생 강서연 선수가 동메달을 목에 걸어서 한국 양궁 아시안게임 최연소 메달리스트로 이름을 남겼습니다. 가을은 데이트하기 좋은 계절이죠. 오늘 나온 한 결혼정보회사 조사 결과에서도 미혼 남녀의 93%가 가을을 데이트하기 좋은 계절로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이 가을 데이트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선선하고 쾌적한 날씨가 뽑혔고요. 데이트 활동으로는 단풍 명소 걷기와 캠핑, 글램핑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상대방에게 설렘을 느끼는 행동은 남녀간의 차이가 있었는데요. 남성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행동에 대한 설렘 선호도가 여성보다 높았던 반면 여성은 데이트 장소 미리 알아봐주기, 쌀쌀할 때 겉옷 벗어주기를 남성보다 더 많이 선택했다고 합니다. 결혼정보회사 관계자는 소중한 사람과 이번 가을에는 한층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0892님이 신청해 주신 이석훈의 굿데이 듣고 왔습니다. 김영자님이 32년 전 데이트할 때가 생각나네요. 지금의 옆지기를 안 만났으면 크크 하고 글 남겨주셨고요. 아마 오늘 가을이 데이트하기 좋은 계절이다 이런 조사 결과 전해드렸더니 명자님이 이렇게 글 남겨주신 것 같고요. 박성남님은 버섯이 깨끗하다면 독버섯입니다. 왜냐하면 동물들도 안 먹기 때문에 깨끗한 겁니다. 오, 그렇군요. 독버섯과 식용버섯 같은 경우에 그 구분을 전문가도 구별하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리고 막 예전에 먹어봤으니까 뭐 인터넷이나 AI 이런 걸로 확인했으니까 괜찮겠지 이런 경우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니까 버섯 특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성문님, 고사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고사리 채취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아, 맞아요. 고사리 같은 경우에도 채취하러 다니다가 길을 잃게 되 는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죠. 항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1938님이 안녕하세요 젠디. 진짜 가을만 되면 왜 그리들 도토리나 밥을 주워가는지. 오늘 퇴근하면서도 할머니들이 봉지 가득 도토리를 줍고 있는 걸 봤어요. 저희 동네 뒤편에 작은 공원 겸 산이 있는데 거기엔 아직 다람쥐가 사는데 말이죠. 우리는 도토리 말고도 먹을 거 많잖아요. 금요일에 젊은 산신령님께서 따끔하게 얘기해 주세요. 하고 다들 우리 윤성준 기자님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내일 또 오시니까 이 이야기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제도 이야기한 것처럼 산에서 밤이나 도토리, 오늘 이야기한 버섯까지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엄연하게 이게 불법으로 금지돼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요. 범진호님이 허미미 선수 금메달 축하한다 또 축하 문자까지 남겨주셨어요. 저희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2: 판촉물은 세종 기프트 바로 이맛 아닙니까? 세종.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10월의 첫날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

0: 소소한 이야기도 모두 환영하니까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신지, 오늘 뭐 하셨는지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저랑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미니에 사연 남겨주세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920님, 이재은 아나운서님, 오늘 아들이 3개월 기간제로 국세청 근로자, 국세외 수입 체납 관리단으로 첫 출근했는데 뿌듯하네요. 비록 3개월이긴 하지만 잘하라고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오, 아드님이 오늘 또첫 출근하셨나 봐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3개월 동안 좋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218님, 용인에서 10시에 출발해서 논산, 익산, 군산, 전주 총 9군데 12시간의 배송 마치고 퇴근합니다. 와, 10시에 출근하셔가지고 12시간 동안 근무 배송하시고 퇴근하시는 거예요. 논산에서 익산, 군산, 전주까지. 사실 뭐 가까이 있는 곳들이긴 하지만 거리가 그래도 상당히 있거든요. 거기 다 가시려면 고생 많으셨네요. 4218님. 안전하게 퇴근하시길 바랄게요. 9875님, 젠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당신 편 진짜 오랜만에 출석합니다. 그동안 남편은 건강 많이 회복하고 저는 잠시 다른 일터로 알바 다니고 있답니다. 일 마치는 시간과 오당제 시간이 겹쳐서 젠디 목소리 들으면서 퇴근한답니다. 일이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퇴근 시간에 젠디 목소리가 차분하고 맑아서 힐링되고 위로도 되고 고마워요. 늘 언제가 위로가 되는 오늘도 당신 편 감사합니다. 하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예전에 문경에서 식당 하신다던 우리 청취자님이죠. 배숙양님인데 전화 연결도 했었죠. 아, 남편분이 건강 많이 회복하셨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이병선님은 바빴던 회사 일과 복잡한 집안일을 뒤로하고 몽산포 해수욕장으로 혼자 캠핑 왔어요. 전 솔로 캠핑으로 힐링합니다. 소나무 가지 사이로 보이는 별 밑에서 모닥불 피우면서 오당제 듣고 있어요. 와, 멋진데요? 낭만 있네요. 병선님, 혼자 솔로 캠핑을 즐기시나 봐요. 가서 뭐 이런저런, 생각도 정리하고, 혼자 하고 싶었던 뭐 일도 하고, 하늘도 바라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렇게 좀 시간을 보내시는 거겠죠? 즐겁게 또 10월의 첫날 잘 보내고 오시길 바랍니다. 9537님, 젠디, 저도 전화데이트하고 싶어요. 저는 1년 365일 봉사활동 다니는 자원봉사자입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는데, 1년 365일 봉사활동을 다니시는 우리 9537님, 오늘은 이분이랑 전화데이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젠트님.
0: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1: 네.
0: 누구신지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여기는 경기도 안성이고요.
0: 네.
1: 저는 이춘희라고 합니다.
0: 경기도 안성에 사시는 춘희님
1: 네네.
0: 반갑습니다.
1: 아, 반갑습니다.
0: 저녁 식사 하셨어요?
1: 아, 네, 조금 전에 했고요.
0: 오.
1: 오늘 또 역시 마찬가지로
0: 네.
1: 봉사활동하고 들어와가지고,
0: 와.
1: 저녁 먹고 이제 지금 미리 틀어놓고 듣고 있습니다.
0: 와, 1년 365일 안 그래도 봉사활동 하신다는 문자를
1: 네.
0: 받거든요. 오늘도 하고 오신 거예요?
1: 네, 오늘 또 오전 오후로 해서요.
0: 와.
1: 두 파트를 하고 왔습니다.
0: 오늘은 무슨 봉사 하셨어요?
1: 오전에는 제가 저희 아파트 분야에 자체에서
0: 네.
1: 폐물병 있지 않습니까? 폐물병을
0: 네.
1: 두고 해가 가져와서 분리 배출해가지고 자원순환 가게에 갖다 주는 봉사활동을 했고요.
0: 와, 페트병 말씀하시는 거죠?
1: 네네네네.
0: 오,
1: 그리고
0: 분리배출.
1: 오후에는 정신지체 시설에 가서 이제 반찬 봉사해주고
0: 와, 하루에
1: 그렇게 하고
0: 그럼 두
1: 돌아오십니다.
0: 번, 두 탕을 뛰신 거네요?
1: 그럼요. 뭐 두탕 아니라 세
0: 와.
1: 탕, 네탕또 뛰고 있습니다.
0: 아, 진짜요?
1: 네네.
0: 오후에는 이렇게 반찬 봉사까지 하시고. 오,
1: 네.
0: 너무 멋지시고 대단하신데, 이렇게 봉사활동을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1: 저는 한지는 한 4, 5년 됐는데요. 그때는 이제 큰딸이 초등학교 다닐 때 녹색 어머니 회에서 이제 교통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0: 네.
1: 잠깐 했고, 최근에
0: 오.
1: 제가 직장을 한 30년 다니다가
0: 네.
1: 그만두면서 최근에 이제 봉사 시작, 전문적으로 한 거는 한 8, 9년밖에 안 됐습니다.
0: 아, 그래도 이제 30여 년 전부터 봉사에 대한 마음을 쭉
1: 아,
0: 이어오시다가
1: 네네, 네.
0: 8, 9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봉사활동을 하고
1: 네네,
0: 계신
1: 예.
0: 거네요. 우와, 진짜 너무 대단하신데 혹시 이렇게 꾸준히 봉사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일단 하면요, 제 스스로가 힐링이 돼요. 네.
0: 오.
1: 그분들이 또뭐 도움 받으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0: 네.
1: 그분들을 또 도와드리고 나면 그분들도 뿌듯하지만 저희들도 굉장히 흐뭇하거든요.

0: 그러면 앞에서 오늘 하셨던 반찬 봉사랑 이제
1: 예.
0: 페트병 수거하는 봉사 말고 주로 또 어떤 활동들 하고 계세요?
1: 네. 저는 이제 안성이다 보니까 좀 안성시 자체에서 이제 하는 문화 행사라든가
0: 네.
1: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역에서 그냥 장애인 복지관 같은데 또 어르신들 계시는 노인 복지관 이런 데서 뭐 배식 봉사 아니면 무슨 행사 계속 와서 이렇게 교통 정리 좀 해주십시오 하고 봉사 요청이 굉장히 많이 와요. 네네. 그러면은 그냥 뭐두발 벗고
0: 와,
1: 달려 갑니다.
0: 할수 있는 봉사를 거의 다 하고
1: 네.
0: 계신 거네요.
1: 네네네네.
0: 그러면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같이 하는 단체가 있으신 거예요?
1: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가 으뜸 봉사단이라는 봉사단을 만들었고요.
0: 으뜸 봉사단?
1: 예.
0: 네네.
1: 제가 으뜸 봉사단 예, 회장입니다.
0: 아, 직접 만드셨어요?
1: 네네.
0: 우와. 어떻게 이렇게 봉사단을 만들게 되셨어요?
1: 처음에는 이제 저희 제가 또 아파트 분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0: 네.
1: 분회 회장을 하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우물안 개구리처럼 한계가 있더라고요.
0: 오.
1: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내가 전적으로 봉사를 하려면은 봉사단체를 좀 크게 만들어서 해봐야 되겠다 해서 지금은 인원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0: 와, 그 회장님이신 거네요, 우리
1: 네네.
0: 춘희님이. 아니, 이렇게 매일 봉사활동도 하시고, 부녀회장도 하시고,
1: 네.
0: 언제 쉬세요, 도대체?
1: 저는 쉬면 아파요.
0: 아, 그런
1: 네네.
0: 스타일이시구나. 아,
1: 네네.
0: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셔야 또 에너지도 얻으시고.
1: 네네, 맞습니다.
0: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매일 봉사활동을 다니는 게 쉽지 않은데, 혹시 뭐
1: 네.
0: 힘들진 않으세요?
1: 아니요, 막, 요즘 가끔 멋지다 힘들 때도 있겠죠. 저도
0: 그쵸,
1: 사람인데. 그렇지만,
0: 피곤하거나,
1: 예, 제가,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봉사를 하고 오면은, 해야 될
0: 네.
1: 곳에 하고 오면은, 오히려 제가 더 힐링 받고, 제가 더, 예,
0: 와.
1: 기운을 받습니다.
0: 너무 멋지십니다. 그러면 우리 춘희님 봉사하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예요?
1: 보람을 느낄 때 많죠. 근데 지금 최근에 저희 안성에서
0: 네.
1: 조금 이제 봉사활동 하시던 분이 차량 돌진 사고로 해서 돌아가신 분들이 있는데
0: 아.
1: 그분들한테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또 부상 입으신 분들도 있어요.
0: 네.
1: 예, 그분들한테 이제 빠른 쾌유를 비는데
0: 네.
1: 이 어떤 봉사단이 저 혼자만의 봉사단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저희 봉사단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와 노력을 우리 지금 해주신 우리 모든 회원님들한테,
0: 네.
1: 예, 이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1: 네네.
0: 오늘 마침 전화 연결도 됐으니까,
1: 네.
0: 음성 편지 한번 남겨보시겠어요? 으뜸 봉사단 분들께?
1: 봉사자분들한테요?
0: 네.
1: 고맙죠. 우리 어떤 봉사단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항시 회장을 믿고 따랐는데, 뭐, 회장이 하자는 봉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달려왔던 우리 봉사자 모두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요. 뒤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와, 감사합니다,
1: 네네.
0: 춘희님. 이경혜님이, 와, 진짜 멋지네요. 신지연님, 응원합니다. 하셨고,
1: 감사합니다. 네.
0: 김경준님, 고마운 자원봉사자님이 계셔서 아름다운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아유,
0: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네.
0: 춘희님,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1: 예. 제가 늦둥이가 있는데, 늦둥이하고 같이 이렇게 음악을 듣다 보니까,
0: 네.
1: 예전에 비스트의 쇽! 있습니다.
0: 아,
1: 쇽!
0: 비스트. 아,
1: 예.
0: 하이라이트, 샥.
1: 네네.
0: 늦둥이가 혹시 좋아해요, 이 노래?
1: 좋아하죠.
0: 몇 살이요?
1: 지금 이제 스물여덟이에요. 제가
0: 아.
1: 38에 그 늦둥이를 낳았는데,
0: 아, 그
1: 지금
0: 당시에는 이제 늦둥이일
1: 그렇죠.
0: 때네요.
1: 예. 큰 딸은 42살이니까.
0: 아, 그러세요.
1: 네네.
0: 와, 그럼 우리 따님이 좋아하는 비스트의 샥! 이 노래 전해드릴게요. 항상
1: 네.
0: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즐겁게 봉사 많이 하셨으면
1: 아유,
0: 좋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젠티도 항상
0: 네,
1: 건강하세요.
0: 고맙습니다,
1: 네.
0: 춘희님.
1: 네.

경기도 안성에서 35년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계시는 이춘희님의 신청곡 비스트의 샥 듣고 왔습니다. 범진호님이 목소리부터 힘차시고 에너지를 주시는 재능 기부왕 봉사장님 멋지십니다. 응원합니다 하셨고 김지훈님 베푸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통화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님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저도 더 베푸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8915님도 춘희님의 건강함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 어지럼증이 있어서 거의 집콕만 하고 있어요. 돈벌이도 하고 싶고 또 취미생활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고 싶은데 하루하루 아깝게 보내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하고 오늘 많이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네요. 오늘 이렇게 즐겁게 봉사하고 계시는 춘희님과 대화 나눠봤는데 저도 그 긍정의 에너지가 너무 느껴지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즐겁게 봉사하시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9566님이 젠디 오랜만이에요. 요즘 추석 배 판매하느라 못 들어왔어요. 내일도 수출 배 따기 위해서 지금 반찬 준비하고 있어요. 나주에서 배 농사 지으시는 우리 최명수님 이분도 전화 연결했었는데 요즘 바쁘셨나 봐요. 아무래도 추석 기간이 겹쳐가지고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하시길 바라겠고요. 최혜선님 아들 저번 주에 입대하고 저녁 시간이 좀 허전하네요. 저녁도 혼자 먹게 되고 아들이 그립네요. 덕분에 이 시간 라디오 듣게 됐어요. 아들 건강한 군생활 하라고 응원해주세요. 아 지난주에 아드님이 입대를 하셨구나. 그러면은 진짜 뭔가 헛헛하고 쓸쓸하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래도 저녁마다 이렇게 오당제 함께 하시면서 놀러 오시면 저희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드님도 군대에서 오당제를 들으면은 뭔가 이렇게 연결된 느낌도 들고 할 텐데 한번 혜선님 오당제를 전파해 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박동철님 안녕하세요. 일이 바빠서 잔업을 하게 되니까 처음으로 듣게 되네요. 아침 9시부터 일하는 중입니다. 혹시 신청곡 가능한가요?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나 부탁드립니다. 동철님이 신청곡 보내주셔서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나 듣고 굿뉴스 퀴즈로 돌아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5: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6: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0: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지금 2026 아이츠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굿뉴스는 인도 사격선수 네이루 단다의 이야기입니다. 단다 선수는 지난 29일 여자 트랩 개인전에서 30발 가운데 28발을 명중해서 금메달을 따냈는데요. 인도 여자 선수가 아시안게임 트랩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딴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단다 선수 가족은 방 한 칸짜리 집에서 물소 우유를 팔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머니는 정부에서 주는 식량을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딸의 금메달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단다 선수는 처음에는 제대로 된 훈련 환경이 없어서 농장에서 통조림 깡통을 쏘면서 연습했다고 해요. 게다가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감염 증세로 병원에 입원하면서 출전 여부도 불투명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상황에서도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건 단다 선수. 정말 대단하죠. 이런 단다 선수를 두고 인도 대표팀 트랩 코치는 매우 재능이 있지만 엄청난 이것을 하는 선수라고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코치는 단다 선수를 어떤 선수라고 평가했을까요? 1번 노력하는 선수, 2번 운이 좋은 선수, 3번 대충하는 선수. 자, 힌트를 드리면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해온 이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단다 선수가 뭘 했을까요? 1번 노력하는 선수, 2번 운이 좋은 선수, 3번 대충하는 선수.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김연수님이 신청해주신 노래입니다. 구화 숫자들의 높은 마음.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하이 올리디아. 나다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자연스러움을 바라는 당신을 위해 코 입술 주름 개선을 위한 PLLA 성분 필러 올리디아. 나답게 자연스럽게 올리디아.
5: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6: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7: 폴리텍 대학 두두는 언제든 국가대표 기술 교육을 통해 푸른 미래를 여는 한국 폴리텍.
8: 기술을 배우는 곳, 미래를 바꾸는 곳. 국가대표 기술 교육 한국 폴리텍 대학. 전국 캠퍼스 신입생 모집 중. 폴리텍
9: 대학. 농식품 품질안전관리는 농관원.
10: 농업경영재등록도 농관원. 농산물안전성관리도 농관원. 농식품원산지QC도 농관원.
11: 농장에서 식탁까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함께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생명 존중을 실천하는 위더스 제약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MBC 9시 뉴스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영국 페어퍼드 공군기지 테러 모의 사건에 이란이 연루됐다는 앤디 버넌 영국 총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이 현지 시간 1일 X에 이란이 페어퍼드 공군기지 사건에 역할을 했다고 확신한다고 말한 버넌 총리의 발언을 언급하면서 헛다리를 짚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버넘 총리는 하루 전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군이 공동 사용하는 잉글랜드 남서부 페어퍼드 공군기지 주변에서 발생한 사건에 이란이 개입했다는 강력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허미미가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이번 대회 한국 유도

0: 첫 금메달을 안겼습니다. 허미미는 여자 57kg급 결승에서 몽골의 아리운자야 테르비시를 유효승으로 꺾고 생애 첫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사격 이건혁은 남자 25m 속사권총 단체전에 이어 두 차례 연장 승부 끝에 개인전까지 제패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습니다. 양궁 김종호는 컴파운드 남자 개인전 결승에서 대만 장정웨이를 149대 145로 꺾고 한국 선수 최초로 이 종목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태권도에서는 여자 정하은에 이어 남자 윤규성도 품새 개인전 금메달을 따내며 남녀 동반 우승을 일궈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병원 소아응급센터에 입원 중이던 생후 5개월 아기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광역범죄 수사대는 어제 해당 병원 소아응급센터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해당 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는 지난 7월 15일 피부나 점막 등이 파랗게 변하는 청색증으로 치료받던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숨졌습니다. 법원 선고에 항의하며 법원 문을 파손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오늘 낮 3시쯤 서울 서부지법 1층에서 재판 중이던 법정 문을 부순 혐의를 받습니다. 남성은 자신과 관련된 성폭력 처벌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항소 기각 판결을 받자 이에 항의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한은행에서 대출 상품 이용 고객 2만 5천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가 대출 모집인이 쓰는 간편조회 서비스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한은행은 휴대폰 본인 인증 등 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심사 절차 등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대출 모집인 전용 조회 서비스에 해커가 무단 접근해 고객 정보를 빼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은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 대구 10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겠고 일교차도 큰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만약 경치 좋은 산림 지역에 땅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펜션을 지어서 관광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가축을 길러서 수익을 낼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강원도 평창의 한 산지 소유주는 뜻밖의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유림을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해달라고 국가에 요청한 건데요. 생태계가 지켜져야 미래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땅을 돈으로 연결짓는 것이 너무 당연한 세상. 개발 대신 보존을 택하는 모습이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상황 보고 평택고덕 문미림 프레스티지 완판 단점 초등학교 스탠바이.
4: 오케이, 학교 걱정은 없겠군.
3: 고덕신도시내 시청, 박물관, 도서관, 창업까지 스탠바이. 좋아, 집중해. 우미림이 곧 온다.
4: 고덕의 중심, 중심의 정점 역시 우미림.
5: 평택고덕 우미림 더 프리미어 10월 오픈 예정. 031-666-1003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안녕하십니까, 30년 차 MBC 기자 조승원입니다. 태안 기름 유출부터 숭례문 화재, 버닝썬 게이트까지 수많은 현장을 취재했고 끝까지 질문했습니다. 이제 그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7: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8: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인도 대표팀 트랩 코치는 단다 선수를 어떤 선수라고 평가했을까요? 4561님 정답 1번 노력이요. 노력하는 선수라고 평가했죠. 오늘 중학교 2학년 아들 중간고사 마지막 날이었는데 마지막 시험을 못 봐서 속상해하네요. 그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잘했다고 응원하고 싶어요 하면서 오늘의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45612 끝곡 선곡권 당첨되셔서 이따가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끝곡으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다 선수는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고 나서 이 메달을 어머니와 코치님의 목에 걸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단다 선수는 2022년에 처음 출전한 국제사격연맹 월드컵에서 13위에 올랐고요. 지난해에는 아시아 사격선수권대회 여자 트랩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오늘 문제에서처럼 재능도 있지만 노력도 열심히 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의 굿뉴스 퀴즈 살펴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분은요. 하나 은행,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현대오피스, 히온스 글로벌,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9: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0: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9: 어디?
10: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9: 하나은행?
11: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2: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13: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6: 네.
1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5: 맥스 안 터져요.
1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5: 맥스 안 터져요.
8: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8: 그대 살아가는 게 힘들어도 사랑이란 말.
8: 목요일 밤 우리만의 음악 여행.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오늘도 추억이 바글바글 떠오르는 노래 또는 요즘 꽂혀있는 노래 많이 많이 신청해주세요.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곡은요, 이명환님이 신청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일 끝나고 복식 마치면 항상 이 시간이 돼서 집 가는 길에 자주 듣고 있습니다. 처음 이렇게 하루를 공유하니 신기하네요. 하루하루 더 건강해지자는 마음으로 다니다 보니 몸도 건강해지고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네요.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신청곡 리쌍의 챔피언입니다. 오, 복싱을 하고 계신가 봐요, 명아님. 이게 건강에도 좋고 진짜 스트레스도 많이 풀리는 운동이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즐겁게 운동하시길 바라면서 신청곡 리쌍 정인의 챔피언 전해드릴게요.

조영훈님, 깊어가는 가을만큼 끈적이는 노래가 듣고 싶네요. 갑자기 마마무의 데칼코마니 신청합니다. 아, 가을에 끈적이는 노래가 듣고 싶으시구나, 영훈님. 그렇군요. 여러분, 가을에 듣고 싶은 노래 많이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마마무의 데칼코마니 전해드릴게요.

1649님, 군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모를 수 없는 그 노래 신청합니다. 박효신의 나를 넘는다. 오늘만 지나면 금요일이고 곧바로 주말권 3일에 연휴입니다. 행복하세요 하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박효신 씨가 군복무 시절에 불렀던 군가라고 하네요. 당시에 새롭게 만들어낸 신개념 군가였다고 해요. 오, 그래요. 또 새로운 정보 감사드리고요. 진짜 우리 3649님 말씀처럼 오늘만 지나면 내일 금요일이고 또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일이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면서 박효신의 나를 넘는다 듣고 올게요.

임상준님이 군필자로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저도 듣고 싶었는데 감사합니다. 박효신의 나를 넘는다 들으시면서 글 남겨주셨고요. 박성남님이 연차가 8개 남았다고 해서 언제 쓸까 행복한 고민하고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갈지 아니면 한국 시리즈에 맞춰서 낼지 아니면 FC 서울 우승 확정하는 경기를 보러 갈지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네요. 태연의 해피 신청합니다. 오,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우리 성나님 8개 남았으니까 가족분들하고도 여행 가시고 한국 시리즈 경기도 보시고 또 FC 서울 경기도 보시면 되겠네요. 태연의 해피 듣고 올게요.

이현주님, 젠디 가을 하면 듣고 싶은 노래는 소울스타의 가을에. 부제 10월 1일이에요. 오늘이 10월 1일이니까 매년 10월 1일만 되면 이 노래가 생각나요. 오, 그 오늘 꼭 들어야 되는 노래를 또 신청해 주셨네요. 현주님의 신청곡 소울스타의 가을에 10월 1일 이 노래 들어볼게요.

5279님, 오늘 간만에 야근하고 지금 퇴근합니다. 나이 들면서 야근이 힘들어지네요.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신청합니다. 아마 야근은 나이가 들든 안 들든 똑같이 힘들지 않으실까요? 지금 야근하고 계신 분들 모두 힘내시길 바라면서 장미여관에 퇴근하겠습니다. 듣고 올게요.

0: 몽잘 쉐이빙 젤 타석에 들었습니다.
1: 아, 부드럽게 쭉쭉 밀어내는데요. 깔끔하게 끝내기 면도입니다.
2: 피부 자극 완화 70%, 피부 보습 개선 742%. 대단한 기록입니다. 몽잘 쉐이빙 젤
3: 근거중심 라이프케어 몽잘.

조기영님. 젠디 안녕하세요. 처음 채팅 참여해보아요. 젠디 목소리가 너무 다정해서 퇴근길에 지친 심신을 위안받고 있어요. 신청곡 받아주시면 더 기쁠 것 같아요.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부탁해요. 산책 중에 들을게요 하면서 글 남겨주셨어요. 4부에서도 젠디 이 노래 선곡되나요? 계속됩니다. 지금도 문자 미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기영님처럼 이렇게 신청곡 살포시 남겨주시면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동률의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듣고 올게요.

조기영님, 와우, 전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젠디 너무 고마워요. 이세희님이, 제 이름은요, 크크크, 아마 처음 보실 듯 노래 너무 좋아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진짜 세희님 미니에서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너무 반갑고 자주자주 놀러와주세요. 6316님, 젠디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요즘이네요. 늘 포기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제가 되길 원해요. 일기예보에 떠나려는 그대를 신청합니다. 우리 6316님의 새로운 도전 응원하면서 이 노래 같이 들어볼게요.

2343님, 제가 느끼기에 지금 날씨에 잘 어울리는 느낌이 들어서요. 테이의 같은 베개 신청합니다. 오, 우리 2344님의 추천곡 한번 들어볼게요. 테이의 같은 베개.

김한결님, 젠디 오늘 편의점 물류 들어온 거 정리하다가 라면 하나를 떨어뜨려서 팔 수 없게 돼서 저 자신한테 팔고 어쩌다 저녁을 먹네요. 오늘따라 하는 일이 안 풀리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폴킴의 한강에서 들으면서 한강 라면 분위기라도 내고 싶은데 폴킴의 한강에서 선곡 되나요? 아, 오늘따라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고 속상한 마음 드셨을 것 같아요, 한결님. 오늘 있었던 일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좀 털어내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오늘보다 좀 더 수월하고 행복한 하루 되길 바랍니다. 폴킴의 한강에서 전해드릴게요.

2689님, 싸이 기댈 곳 신청해요. 1년 이상 이어지는 혼자만의 야근. 인정받지 못하지만 노력한 시간은 결코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참고 견뎌봅니다. 우리 2680님 힘내시라고 신청해주신 싸이의 기댈 곳 같이 들을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종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박현진님이 날이 급 추워져서 오늘 스웨터 가디건 입고 나갔다 왔어요. 날씨 변화 무슨 일이죠? 하고 글 남겨주셨고, 김정우님도 산책 중인데 많이 쌀쌀해졌네요. 이러다 곧 손 시려워지겠어요. 신지연님, 젠디 오늘 저녁에 들어오다 보니까 갑자기 쌀쌀해졌어요. 목 감기 조심하세요. 하고 글을 남겨주셨는데, 내일, 그러니까 10월 2일, 내일이 오늘보다 더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고 모두 모두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보니까 최대 10도가량 뚝 기온이 떨어지는 곳들이 많다고 합니다. 본격적인 가을 추위가 시작될 거라고 하니까 오늘보다 내일 출근길 더욱더 잘 따뜻하게 챙겨 입고 나가시고요. 모두 모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근식님이 너무 피곤해서 휴가를 너무 내고 싶어요. 근데 싸이의 노래가 위로가 되네요. 내일 갑자기 미팅이 잡혀서 쉴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음악이 힘이 되네요. 유유. 아, 일이 너무 많으신가 봐요. 근식님 휴가를 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 그렇죠.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아까 또 문자 보내주신 것처럼 이제 내일 금요일 하루만 더 힘내시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휴일이 있잖아요. 물론 출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참고로 저희도 생방송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미리 예고 드립니다. 놀러와 주시고요.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4561님이 골라주신 끝곡은 잔나비의 가을밤에 든 생각 듣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하면서 신청곡 보내주셨는데, 오, 저도 오늘 잔나비 노래 듣고 싶었는데 마침 딱 우리 4561님이랑 마음이 통했네요. 오늘 이 노래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모두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바이탈 프렌트 롤팬.
2: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3: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청구 실손 24.
1: 병원 다녀오셨나요? 청구 서류 필요 없는 실손 24로 청구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와 함께합니다.
2: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팬.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팬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팬.

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10시 뉴스입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 여파로 이란이 지난달 유조선의 원유를 전혀 선적하지 못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 1일 블룸버그가 집계한 예비 유조선 추적 데이터에 따르면 이란의 지난달 원유 선적량은 전무했습니다. 이는 이란이 페르시아만 항구에 대한 미국의 봉쇄를 돌파할 의지나 능력이 약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평가했습니다. 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오늘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통일단체 통일로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단체 관계자들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통일로는 지난 2019년 발족한 단체로 일부 회원들은 지난 2023년에도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가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검증에서도 기존 판단과 달라진 점이 없다며 금년간 국회 인사청문 요청안을 보내 인사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오늘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사실과 다르거나 막연한 추정 수준의 내용도 있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박탈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친윤 검사라는 주장에 대해서 김 후보자가 문재인 정부 당시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관련 사건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면서 이후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지방으로 좌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술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 북부지법 부장판사가 기소 한 달 만에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어제 지 부장판사를 내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 사법연구법관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사법연구는 재판 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 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인데 법관이 기소돼 재판 진행이 곤란한 경우 사법연구 발령을 받기도 합니다.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앞두고 전남 광주 천원 백반집에 150만 원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한 전 총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과 대구 10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1도, 광주 22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 떨어지겠고 일교차도 큰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3: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희준입니다. 넉넉한 한가위 연휴 보내셨습니까? 늘 변함없이 정겨운 고향이지만 귀향길엔 항상 아쉬운 마음이 남게 되는데요. 내 고향을 후원하는 고향사랑 기부제 아시나요? 2023년 시작된 이후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기부 방법이 한층 편리해지고 기부자가 원하는 사업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지정 기부가 확대되면서 돌봄이라든지 의료, 환경, 청년 지원 등 지역의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향을 아끼는 마음이 기부로 이어지고 그 기부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낸다면 고향이 활기를 띠는 것도 시간 문제 아닐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4: 기술력이 있기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디스플레이 부품에서 광정밀 부품까지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끊임없는 도전이 있었기에 LMS에 대한 믿음은 가능했습니다.
5: Nano Replication Technology LMSglobal.com
4: 주식회사 LMS.
5: We're going to destroy. 트럼프 대통령이 토메네이 사망에 대해
6: 시 주석은 투키리 데스의 함정을
7: 언급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가
8: 미국 나스닥에 상장.
9: 세계는 연결돼 있다. 뉴스 그리고 음악으로 MBC 라디오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10: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는 신입 직원들의 일 배울 기회가 줄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입 직원이 했을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앞으로 이런 문제는 신입 직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닐 겁니다. 지금까지는 주어진 일을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이 인정받았다면 앞으로는 잘해야 할 일 자체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AI가 많은 일을 대신하는 시대, 대체되지 않을 수 있는 생존법은 무엇일지 잠시 후 송기령 작가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일 목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경제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7: 오늘의 플러스, 앞으로 어떤 능력이 개인의 경쟁력을 좌우할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읽고 나아갈 방향을 짚어주시는 분이시죠. 송기령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8: 안녕하십니까. 송기령입니다.
7: 작가님 모신 거 보니까 벌써 연말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8: 그렇죠. 한 해가 또 지난 거죠.
7: 이번 시대 예보 그 부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뭔지 뚝 살펴봤더니 야 이번에는 이 키워드 어떻게 읽어야 될지 감도 없습니다. 수고라는 단어를 키워드로 딱 주목해 주셨어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8: 보통 우리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하면 그가 했던 어려운 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인사죠.
7: 네.
8: 재밌는 건 그 용례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7: 네.
8: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이 과장님에게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 안 된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네.
8: 그래서 왜 안 되냐고 했더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본인보다 연배가 높은 분한테 쓰면 안 돼요. 이유가 수고라는 말 자체가 받을 수의 괴로울 고예요. 그래서 괴로움을 받으시란 얘기니까 안 된다라는 게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수고하셨습니다는 되는데
7: 예.
8: 수고하세요가 안 된대요.
7: 아 그렇네요.
8: 이유가 고생해 이런 얘기도 안 된다는 거죠.
7: 예.
8: 근데 그 속내를 봤더니 그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가?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7: 네.
8: 그래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데 먼저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7: 그렇죠.
8: 근데 이제 문제는 새로 들어온 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일 다 했는데요. 이거였고요.
7: 예.
8: 과장님 맘속은 뭐였냐면 내일이 네 일이지. 같이 하는데.
7: 그렇죠.
8: 뭐 이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겹겹이 복잡했단 말이죠.
7: 아.
8: 근데 지금 저희가 그 각종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사회 변화를 추적해 보니까 이제 괴롭고 어려운 일들은 상당히 기계가 해줄 것 같아요. 이미 좀 조짐이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뭘 원할까에 대한 부분이죠.
7: 예.
8: 요즘 쓰는 말 중에서 좀 예전엔 잘 안 쓰던 말인데 딸깍 그런 말이 있어요.
7: 네.
8: 누르면 나온다. 근데 문제는 딸깍으로 다 되면 내가 사라집니다.
7: 그렇죠.
8: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려움이 제거되면 다시 우리에게는 다른 형태의 어려움을 묻게 될 것 같다는 걸 보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수고라는 게 지금까지는 어려운 일이었다면 이제는 기꺼이 흘리는 땀방울 같은 걸로 승화될 것 같다 해서 수고 인류의 시간이라는 책을 쓰게 된 겁니다.
7: 아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추측하는 방향성이 맞는지 한번 살펴봐 주세요. AI가 웬만하면 딸깍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대체하니 이제 인간이 각종 노고를 직접 투여해서 피땀 흘린 결과만을 인정받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8: 그게 감동을 주는 경우에는 인정받고
7: 네.
8: 그렇지 않고 이 불필요한 걸 왜 열심히 했지라고 그러면 그건 수고가 되는 거예요.
7: 아.
8: 그래서 먼저 잘 보셔야 될 게 상대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축적된 나의 서사가 포함된 일인지
7: 예.
8: 그렇지 않고 기술이 있는데 굳이 내가 그걸 수용하지 않고 어렵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먼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7: 하긴 기술로 대체될 수 있는 것 자체를 굳이 제가 했다라는 것만으로 뭔가 각광받거나 인정받기가 쉽지 않을 분야가 많을 것 같아요.
8: 그럼요. 끝도 없이 많죠.
7: 네.
8: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있었는데 제 친구 중에서 주산이 4단이 친구가 있었어요.
7: 예.
8: 그 친구는 그 시험 끝난 다음에 담임선생님이 따로 부르셨어요.
7: 예.
8: 합산 좀 내라고. 요즘에 성적 처리가 다 되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다 수기를 했었으니까
7: 예.
8: 그걸 또 점수 내가지고 성적표 매기는 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7: 네.
8: 그 친구가 제일 불만이 뭐였냐 하면 다른 친구들은 시험 끝나면 집에 갔는데
7: 네.
8: 마지막 날 못 가는 거예요.
7: 네.
8: 이것 좀 하라고 해가지고 물론 선생님께서 따로 맛있는 걸 사주셨지만 일단 힘들었거든요.
7: 네.
8: 근데 그때는 주산이 굉장히 유용한 기술이었죠.
7: 그렇네요.
8: 근데 이제는 네. 그런 거 안 쓰잖아요.
7: 그렇죠.
8: 그런 식으로 끝도 없이 꼭 필요했던 것 중에서 이제는 의미 없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7: 그러면 지금 말씀을 정리해 보면 앞으로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중에서는 굉장히 덜 중요해질 일들도 점점 많아질 것 같은데요.
8: 너무 많고요. 이미 좀 들어보고 있는 게 제가 들었던 최근 좀 슬픈 소식은 통번역 쪽의 단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7: 아.
8: 네, 교수님이 아시는 것처럼 통번역 대학원 들어가기 정말 힘들잖아요.
7: 그럼요.
8: 그리고 졸업은 더 힘들거든요. 예.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 오셨는데 아무래도 그 수고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는 분야가 더 세분화되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문화작품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해지고 있긴 한데 일반적인 상거래용 통번역은 상당히 자동화되고 있거든요.
7: 네.
8: 혹은 자동화된 거를 검수하는 일만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처우가 예전 같지가 않은 거죠. 이거는 벌써 우리 사회에서 그 수고에 대한 평가가 좀 박해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게 지금 늘고 있어요.
7: 네. 제 주변에서도 디자인 전문 회사들 운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예전에는 고객사 찾아가서 저희가 이런 견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면 대본 얘기하는 게 아니 AI 쓰면 이거 금방 이게 나오는데 무슨 인건비 이렇게 많이 책정했냐 이렇게 하면서 단가 조율이 너무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8: 그러니까 창작에 대한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높은 수준의 질적인 보상이 되는 경우에는 높아지고 있고요.
7: 예.
8: 그렇지가 않고 인력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그게 줄어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게 멤버스를 누는 형식으로 산출내역서를 내지 말고
7: 예.
8: 우리의 크리에이티비티가 소중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상해 주세요로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7: 그렇죠. 예. 예. 자, 이런 변화들 지금 가장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이 피지컬 AI니 휴머노이드 로봇이니 연일 유튜브에서 더 개선됐다라는 소식 듣고 있는 현장 기술직들 뭐 사무직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분들도 걱정 많이 할 텐데 그러면 앞으로 사무직과 현장 기술직 비교하면 이런 추세 속에서 어떤 차이점이 생길까요?
8: 둘 다 같을 거예요. 다만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거죠.
7: 예.
8: 예를 들어서 이제는 말이야 블루컬러가 더 소중한 거 아닌가에 대한 것들이 미디어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거든요.
7: 예.
8: 그래서 요즘 다큐멘터리를 보면 공중파에서 목수도 정말 멋진 직업이에요. 이미 멋진 직업이었는데 더 주목하는 거예요.
7: 예.
8: 그래서 명문대를 나오신 분이 목수를 합니다라는 거를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좀 여류에 있거나 우리가 그만큼의 산정이 좀 바뀌었던 직업들이 주목받을 텐데 이게 아이러니컬한 게 주목받으면 또 자동화가 됩니다. 이유가 그러면 시장에서 그만큼의 보상이 크다는 건 시장이 크게 커진 거거든요.
7: 네.
8: 혹은 주목받을 만큼의 사이즈로 이렇게 성장한 거죠.
7: 네.
8: 그럼 거기에 또 들어와요. 그래서 어저께 그저께는 또 용접하는 기술이 막 나왔다고 하는 것처럼
7: 예.
8: 시장이 좀 크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토픽은 들어오는 거라서 어느 누구라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7: 예. 그러면 좀 약간 가이드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제 후학들이라든가 후배님들도 잔뜩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일의 가치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어떤 일의 가치는 점점 우리가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니 요 관점에서 좀 구분해서 살펴보세요. 이렇게 가이드 좀 주세요.
8: 이번에 제가 드렸던 키워드 중에서 예. 어떤 게 있냐면 수고 인류가 되기 위한 준비가 있는데요. 먼저 원본성을 획득하는 게 좀 필요해요.
7: 원본성.
8: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예전에 지역에도 사무소가 필요했죠.
7: 예.
8: 조직이 커지면.
7: 네.
8: 그러면 거기 지역에도 출납 담당하시고 회계 담당하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7: 네.
8: 지금도 글로벌 기업에서 뭐 여러 지역에 새로운 지사를 만들 때 CFO가 꼭 들어갔어요.
7: 예.
8: 이유가 재무가 너무 중요한 게 사업하면 그 정산을 받아야 되니까.
7: 그렇죠.
8: 근데 지금 뭐가 나오냐면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가 나오는 거예요. 이유가 이미 거기에 대한 산정은 뭐 크레딧 카드나 와이어로 움직이는 게 보이고
7: 네.
8: 그다음에 거의 정산도 일정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7: 예.
8: 그러다 보니까 뭐 재무에 대한 것들은 자동화시키고 오히려 대관이라든지
7: 네.
8: 고객 지원에 대한 부분만 가는 게 어떻겠어요가 나오거든요.
7: 네.
8: 그러면 이제 예전에 지사에 계시던 분들의 숫자가 줄고
7: 그렇네요.
8: 특히 그 직능에 대한 부분들은 사라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람한테는. 하지만 중앙에서 그 시스템을 설계한 분은 너무 소중하죠.
7: 그렇네요.
8: 이런 경우에는 이제 중앙에 있는 분은 원본이 된 거고요. 원본인간. 그렇지 않고 예전에 그만큼의 일을 맡아서 하시던 지역에 있는 분들은 사본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본 인간은 사본 에이전트로 대체되기 때문에
7: 예.
8: 어느 순간인가 인간에게는 원본성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한 원본 인간이라는 부분만 남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7: 예. 근데 요즘은요, 저도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봤습니다만 세계적인 수학의 난제 같은 것도 막 AI가 푼다고 하니까 그 원본성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8: 그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7: 예.
8: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느냐.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거냐에 대한 것들이 치열하게 지금 새롭게 도전받고 있거든요.
7: 예.
8: 그래서 해야 될 건 어떤 거냐 하면 그 원본성의 중심에 내가 있으려면 그 업에 좀 해박하고
7: 예.
8: 아무래도 해박하려면 그 업을 열심히 해야겠죠. 또 한 가지는 그만큼의 축적된 자산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만큼의 숙련을 가져야 돼요.
7: 네.
8: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사랑하고 노력하고 사고하고 시도하고의 총합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7: 예.
8: 결국 올해 그 화두를 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남들이 하지 않았던 시도를 내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걸로 더 많이 나의 업이 좀 더 진지해지게 될 것 같습니다.
7: 네. 아마 개인들이 각자 자신의 원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서 많은 성찰과 경험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고민들이 우리가 가치 있는 걸로 투영될 수 있는 형태까지 발현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앞으로 일을 배우고 경력을 쌓는 방식에서 우리가 뭘 주안점을 둬야 될까요?
8: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책들이 어떤 게 나오고 있냐면
7: 예.
8: 기존의 도대 시스템이 위험해라는 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7: 예.
8: 뭐 최근에 나온 책 중에 스킬 코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 하면 아 우리가 시대를 넘어서 우리의 쌓아온 어떤 지식과 지혜를 전달하기 위해서 비용을 같이 쓰고 있어. 그런 일들이 나와요.
7: 네.
8: 예를 들어서 뭐 외과 의사가 수술을 할 때 그다음에 수련 일을 함께 참여시킨대요.
7: 네.
8: 이유는 배워야 되니까. 근데 그게 거의 도제식으로 배운다는 거죠. 문제가 수련의가 집도를 하면 환자가 좀 더 위험해진대요. 이유는 그만큼 아직은 수련이 안 된 분이기 때문에 일단 마취 시간이 늘어난대요.
7: 네.
8: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의료진이 들어오시는 거니까 전체 비용이 상승한대요.
7: 예.
8: 그래서 그 책에서는 한 9,000불 정도 늘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그 비용을 우리 사회가 같이 지불하고 있는 거예요.
7: 예.
8: 이유는 이 환자를 위해서라면 이미 수련받은 훌륭한 의사만 있으면 되는데 그 다음에 환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해 가지고 아 수련이라는 걸 같이 하자. 큰 병원에서. 그다음에 그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허락하자.
7: 허락하자.
8: 그리고 그다음에 비용에 대해서라면 같이 지불하자. 이게 나왔다는 얘기죠.
7: 네.
8: 근데 이렇게 도제 시스템이 이제 AI에 의해서 잠식당하기 시작하면
7: 네.
8: 그러면 그다음 세대로의 전수가 어려워진다.
7: 그렇죠.
8: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를 이제 제시한 거예요.
7: 예.
8: 근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아직은 없어요.
7: 네.
8: 그래서 새롭게 어떻게 기존의 도제 시스템을 내가 정비하고 그 비용에 대해서 분담할 거냐에 대한 것들을 앞으로 우리가 정말 많이 고민하고 배려한 작업들을 해야 될 겁니다.
7: 네. 저는 사회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요. 한 20몇 년 전에 컨설팅 펌에서 먼저 시작을 네. 했었는데 그 제일 먼저 이런 AI 흐름을 보고 나서 예전에 그 RA라고 하죠.
8: 네.
7: 리서치 어시스턴트.
8: 네.
7: 이런 사람들 이제 할 일은 없어지는구나 싶었는데 실제 요즘 뭐 컨설팅 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RA 잘 안 뽑는다는 거예요.
8: 맞아요. 네.
7: 그럼 제가 물어봤던 게 아니 그러면 시니어 컨설턴트는 어떻게 양성하냐.
8: 그렇죠.
7: 밑에 그 주니어가 성장해서 그중에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게 시니어인데 하고 물었더니 요 근래 최근에 만났던 뭐 해외 컨설팅 펌의 그 관계자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많이 뽑지 않고 딱 봐도 얘는 우리 파트너급으로 성장을 했다. 그 극소수만 뽑아서
8: 네.
7: 처음에 야 너희 직급에는 이런 거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야. 복사 좀 해와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네가 내 지위에 오면 내 직위를 갖게 되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될 텐데 하면서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는 걸로 좀 바꿔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8: 네.
7: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조직들도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8: 그러니까 소수 정예로 가는 거죠.
7: 예.
8: 그중에 어벤져스처럼 각자의 기량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드림팀을 만드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본다면 효율적인데요. 어려움 뭐냐 하면 그러면 그렇지 않은 역할을 할 사람들은 어디서 새로 경력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 다 재주가 다르니까.
7: 예.
8: 또 한 가지는 아까 얘기하셨던 그 새로 뽑힌 분이 나중에 여기 다닐까요?
7: 아, 예, 예.
8: 그렇게 훌륭한 분이라면 우리가 대우를 잘 해주겠지만 또 예. 새로운 가능성이 있잖아요.
7: 그렇죠.
8: 그렇기 때문에 조직 입장에서 유지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7: 예.
8: 근데 지금 이 문제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이게 효율적인데 나중에는 비효율적이

0: 어떻게 보면 도제 시스템에 대한 변화, 거기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변형을 줘야겠구나 이해하고 시도하는지는 이해가 됐는데,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개인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기 스스로를 아 나는 그 소수 정예화되는 데 살아남을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나머지 야 이제 나는 뭐 하지? 나는 여기서 곧 낙오되는 거 아니야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일반인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1: 일단 적응적 태도와 적극적 태도를 제가 예. 좀 더 권해드리는데요.
0: 예.
1: 적응적 태도는 뭐냐 하면 예전 방식의 조직이 나의 커리어를 만들어주는 양성의 시스템은 이제 전문 누구나라는 걸 인식하시는 거예요.
0: 네.
1: 옛날에는 이런 식이었죠. 아, 학교를 나왔으면 그러면 지원을 해보죠.
0: 예.
1: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망받은 직업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직장에서 그분의 커리어를 만들어줬어요.
0: 예.
1: 저도 기억나는 게 신입사원 연수 교육 같은 거 저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직급자로 올라갈 때마다 교육도 있었거든요.
0: 네.
1: 저 그거 많이 했어요. 강연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때마다 이제 뭘 알려드리냐 하면 조직에 들어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이런 일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는 아 이제 직책이 새롭게 부여됐으니까 여기에 맞는 역량을 만드세요.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0: 네.
1: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뭐 온보딩 정도 있어요. 컬처에 대한 부분들. 전문성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안 가르치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예전처럼 조직이 나를 키워주던 식은 끝났으니까 내가 어떻게 양성을 넘어선 새로의 역량을 만들지에 대한 각오를 다져야 돼요.
0: 네.
1: 그게 적응적 태도입니다.
0: 네.
1: 적극적 태도는 뭐냐 하면 나 내일 해볼까? 예전엔 조직을 전제로 생산을 했는데 이제 나 혼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떤 일을 돕는 것보다 주도할 수 있는데 그럼 주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확립하고 나만의 일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기존에 있었던 경쟁 체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0: 네.
1: 좀 더 오래 가지 않을까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네. 부분들을 알게 된 거죠.
0: 네. 이 책에서 원본 인간이라는 그 단어로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시고 해설해 주시려고 노력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를 돕는 업무는 자꾸 사라진다라는 관점인데 그것도 방금 말씀 주셨던 자기 주도성, 적극성과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1: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할 때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0: 예.
1: 그래서 얼마 전에 그거 올라왔었거든요. 아, 부장님이 자기가 만든 리포트를 표지를 갈아서 보냈다는 거예요.
0: 아, 요즘 큰일 난데.
1: 난리 난 겁니다.
0: 예.
1: 그래가지고 안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하도 이게 안 통하니까 부장님과 나눴던 대화를 전부 다 이메일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0: 이야.
1: 그래서 제가 했어요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0: 예.
1: 예전에 어땠었냐면 우리가 한 거잖아. 그거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세대로 바뀐 거죠.
0: 네.
1: 그럼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했다면 나는 어떤 형태의 산출물을 내고 있고 그 산출물이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전체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선명하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옛날에 뭐였냐 하면 시키신 일을 난 한 거고 그다음에 그분에게 칭찬받으면 너무 기쁜 거죠.
0: 네.
1: 이젠 그렇지가 않고 내가 한 일은 전체의 우리의 전체 생태 인류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바라볼 만큼 전체의 구조가 간결해진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각자의 고객을 직시하게 된 겁니다.
0: 예. 야, 각자의 고객. 어찌 보면 이제 개인 모두가 CEO 마인드 가지고 살아야 되네요.
1: 맞아요.
0: 예. 네.
1: 확실한 건 뭐냐면 부장님은 나의 고객이 아니에요.
0: 그렇네요.
1: 지금까지는 아, 그분이 칭찬해 주시면 너무 기뻤단 말이에요.
0: 그렇죠.
1: 이제는 그렇지가 않고 부장님이 좋아하셨는데 우리의 정말 고객이 이걸 안 좋아하시면 사실은 올바른 일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0: 아, 저는 진짜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공공기관에서만 15년 근무를 했었는데 저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무조건 대통령이거든요. 이거 대통령이 좋아할까? 그게 제일 중요했지.
1: 아.
0: 실제 이거 다 건립되고 나서 일반 국민이 좋아할지는 그 뒷문제예요.
1: 정책 소비자라고 하죠. 시민이라고
0: 네.
1: 하는.
0: 예. 정책 소비자를 원래 고민해야 되는데
1: 네.
0: 이 개막식 때 대통령이 봐서 좋아할까가 제일 먼저 고민이니.
1: 이게 250년 만에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0: 아.
1: 그러니까 250년 전에 아담 스미스 선생님께서 함께 일을 하면 굉장히 빨리 많이 할 수 있잖아 라는
0: 예.
1: 걸 발견하시고 그걸 이제 책에 쓰셨죠. 덕분에 그다음에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 조직이 커진 거예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은 지금 구성원이 막 150만 명. 삼성전자도 지금 26만 명, 8만 명 그렇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제는 거대해지니까 조직 안이 하나의 유니버스처럼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그 구성 속에서 역학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연결성도 있으니까 함께 일하는 동료가 고객처럼 보인 거예요.
0: 예.
1: 사실은 아닙니다. 고객은 밖에 계신 우리의 인류이자 생태가 되니까 그런 정말 고객을 인진 직시하게 됐다면 고객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선명하게 인식하고

0: 준비한 작업들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1: 이제 진짜 조직이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네. 바뀔까요?
0: 조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을 향하게 될 거예요.
1: 예.
0: 그리고 고객을 향하지 못하는 조직의 중첩된 구도는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생기는 역학의 대등함, 균등함에 대한 부분들에 적응하기 위해서 수평적 조직으로 변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1: 네. 그럼 수평적 조직으로 바뀌어갈 때 주니어가 유리한 건가요? 시니어가 유리한 건가요?
0: 업무를 잘하는 사람이 유리해요.
1: 아.
0: 시니어인데 업무를 해박하게 알고 있다면 무조건 유리하겠죠.
1: 예.
0: 이유가 모든 예외적인 조건이라든지 관계성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주니어가 그 업무를 파악하는데 능하겠지만 그만큼의 투여했던 시간의 절대량이 부족하다면 좀 불리할 수 있긴 해요.
1: 네.
0: 근데 거꾸로 시니어가 오랫동안 일을 하셨지만 본인이 고객에 대한 생각이 좀 적고 조직 안의 역학을 보셨으면 오히려 더 불리할 수도 있어요.
1: 아, 진짜 저는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요. 요즘 제 주변 선배님들 중에서 일단 원래 있었던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다른 데로 이직, 전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이 크게 그 이직, 전직을 해서도 각광받냐면 관리자가 아니라 플레잉 코치.
0: 맞아요. 네. 네, 정확합니다.
1: 네.
0: 일단 관리자라는 직업은 사라지고 있어요.
1: 네. 정말 본인이 야 내가 하는 거 봐봐 하면서 보여주는 사람들은 계속 승승장구하시는데
0: 그렇죠.
1: 자 내가 누구 만나서 다 얘기 끝냈으니까 해봐 하는 사람들은 또 그 직장에서도 얼마 못 있으시더라고요.
0: 그렇죠.
1: 아 이게 너무 슬프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평생 그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텐데.
0: 그러니까 250년이 되감기기 시작한 거예요.
1: 예.
0: 지금까지는 구조를 키우고 그 안에서의 역학을 잘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소중했던 일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근데 재밌는 거는 한국 사회는 그게 40년밖에 안 됐어요.
1: 그렇네요.
0: 예. 네. 항상 우리는 고객을 봐야만 했었습니다.
1: 자, 또 한 번의 커다란 변화가 앞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오늘은 송기령 작가 모시고 100세 시대에 우리가 한 번 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AI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죠. AI 얘기도 여쭤보겠습니다. AI 쓰면 일이 줄어들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데 저의 결핍, 저의 부족함 아니면 뭘 더 알아봐야겠다는 생각만 차고 넘치게 돼버렸습니다. 이거 뭐 제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까?
2: 절대 아니고요. 일을 굉장히 잘하고 싶으면 일이 늘어요. 어쩔 수 없이. 네네. 그러니까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해요. 네. 이거는 그냥 타협하다 싶었던 것들이 잠깐 이제 여유가 생겼으니까 그것도 봐야지 않아? 예.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재밌는 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중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대요. 왜냐 그랬더니 월간 마감하느라고. 유명한 얘기잖아요. 예, 예. 도끼로 나무를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끼가 녹슬어가지고 그거 좀 갈구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대요. 시간이 없다고. 늘 반복된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모 기업에 AX에 관련된 세미나를 좀 도와드리고 왔거든요. 네. 재밌는 건 일단 그 기업에 C레벨들이 받으세요. 가장 탑 레벨에. 네. 예전에는 이런 기능에 대한 세미나들은 대부분 현업에 맡았는데 네. 지금은 먼저 탑이에요. 그 CEO, 최어맨, 대표이사, 그다음에 C레벨, 뭐 CEO, COO 이런 분들이 받으세요. 네. 첫 번째는 그거였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AI로 바꿔보세요 그랬더니 혁신안을 엄청 들고 오신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를 AI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원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간 바빠서 못했다고. 그래서 매일 뭘 할 일이 있다 보니까 알면서도 못 건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AI로 딱 봤더니 자동화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것도 해볼래요. 그래서 잔뜩 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일이 늘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 AI에게 자율성을 좀 주려고 해요. 에이전트를 통해서. 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사람이랑 일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김 대리님한테는 김 대리 이거 좀 해줘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일단 해봐. 그래 가져오면 내가 빨간 펜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도 지능이 있고 그만큼의 자아가 있으니까 좀 부탁하고 그가 못하는 건 봐주고 이랬단 말이죠. 네. 근데 AI는 상당히 좀 조정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유가 이 산업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내가 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터러시하고 트라이얼 앤 에라에서 생기는 좀 불일치가 아직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일이 많아지는 것도 역시 있습니다.
1: 사실 진짜 AI 저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 AI 쓰는 것도 나름대로 노하우와 방법론을 알아야지만 효율적으로 쓰더라고요.
2: 그럼요.
1: 네. 네. 마치 예전에 우리가 내일 잘하는 사람 직급 높여서 팀장 시켰더니 일을 잘 못 시켜서 문제 생기는 것처럼 이게 내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AI를 잘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이건 그냥 어디 학원 가서 배우는 게 아니라 계속 해봐야 되는 거죠.
2: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원리를 이해하면 좀 수월하긴 한데요. 예. 문제가 AI가 발전해요.
1: 그렇죠.
2: 그러다 보니까 그 모델이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예전에는 여기까지 신경 썼어야 되라는 게 좀 사라지는 게 보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가능해? 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 AI들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까지도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적응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배워야 되니까 확실한 건 멈춰있진 않은 것 같아요. 예. 계속해서 배워야 됩니다.
1: 아, 또 중요한 말씀 하나 해주셨어요. AI와의 상호작용까지 고려해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 청취자들, 시청자분들이 어느 회사에 재직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테니까 네. 누군가에게 일을 지시하거나 업무 협조를 부탁할 때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저 친구 결국 AI 써서 어느 것까지 어떻게 하고 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업무 지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2: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 회사에서 CHRO라고 지금까지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원하고 조정하는 일을 하던 직업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CTO로 바뀔 거예요. 예. 근데 그 T가 테크놀로지가 아니라 태스크예요. 아. 그래서 태스크를 놓고 이 중에서 많은 부분은 AI가 먼저 하고 예. 그다음에 AI가 못하거나 책임을 묻는 부분에는 사람의 관여식으로 이중화시킬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게 AI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해박하게 알아야 네. 그다음에 업무를 부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1: 이해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변화들 속에서 지금 제일 가슴 먹먹하실 그 분들은 이미 한 경력을 축적해서 관리자단으로 올라온 분들.
2: 그렇죠.
1: 이분들은 이제 다시 어느 회사로 가든 이직을 하든 신입사원 업무를 또 하고 싶진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2: 그것을 하고 싶으실 텐데 그 기회를 줄지 잘 모르겠죠.
1: 네, 그럴 수도 있고요.
2: 예,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게 있냐면 그 한국의 시스템이 상당히 연공 서열로 돼 있어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연차가 늘어나면 그만큼의 경력에 대한 보상이 늘어나는 구조로 돼 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전제가 뭐냐 하면 한 가지 일을 오래 하면 경험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면 생산성이 올라갔으니까 거기에 보답하겠다는 거였어요. 처음에.
1: 예. 예.
2: 근데 좀 있으니까 어떻게 됐냐 하면 그냥 몇 년 차세요? 그러면 대략 차장직급이네요. 그러면 급여는 얼마 내로 좀 전도됐거든요.
1: 예.
2: 그러다 보니까 이직에서 그 보상을 저희가 함부로 할 수는 없으니까
1: 네.
2: 그러면 이분이 신입사원 오실 수 있는데
1: 네.
2: 그 연차에 따르는 보상을 포기할 거냐에 대한 이슈로 가잖아요. 여기서 이제 불일치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1: 네.
2: 그래서 그 부분은 굉장히 아픈 거라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1: 네. 또 일부에서는 또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 이제 그 소소한 엑셀마저도 어떻게 하는지 다 까먹고 후배님들이 해주다 보니까 잘했어 봐봐 하면서 빨간판만 들고 있었는데 신입 직원으로는 갈 자신도 없다. 그래서
2: 네. 네.
1: 어느 회사에 또 다른 관리직으로 가서 내가 잘 관리합니다라는 걸로 조금 더 커리어를 이어가고 싶은 분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2: 빨간펜 사회님은 다 없어질 거예요.
1: 아, 기대하면 안 되는
2: 거예요. 그건 안 됩니다.
1: 네.
2: 그 얼마 전에 제가 했던 AS 프로젝트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임원 AI를 만드는 게 있었어요.
1: 임원 AI요?
2: 어떻게 한 거냐면 임원에게 일단 만들어진 문서를 갖고 가면
1: 예.
2: 그분께서 보는 그런 관점이 있으시대요.
1: 네.
2: 그래서 원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건 좀 조심하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문서의 형식은 이렇고라는 것들을 지금까지 첨삭을 해 주셨던 거예요.
1: 네.
2: 이번에 그래서 그거를 그냥 AI에게 한번 만들어 보시라고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구성원들이 결제를 받으러 가기 전에 미리 그걸 돌려보는 거예요.
1: 아.
2: 그러면 이제 결제 통과율이 높아지죠.
1: 예.
2: 가장 큰 문제가 그걸 끝까지 잘하면 그 임원이 필요 없습니다.
1: 그렇네요.
2: 뭐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1: 예.
2: 그래서 이제 빨간펜 사장님은 더 이상 적어도 직장에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1: 이것도 진짜 아, 가슴 먹먹해질 불편한 진실이네요.
2: 농담도 있어요. 어떤 농담이 있냐면 그 빨간펜 사장님께서 늘 이렇게 몇 번 퇴짜를 놓으신대요.
1: 예.
2: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일부러 오타를 내간대요.
1: 예.
2: 왜냐 그러면 오타가 없으면 전체 구조를 흔드시기 때문에
1: 아.
2: 까치밥처럼 일부러 오타를 만들어 간다는 농담이 있더라고요.
1: 그것도 참 업무 노하우였을 수 있는데.
2: 우픈 얘기죠.
1: 아, 예.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책의 부제로 돌아와서요. 지금 어떤 흐름으로 이 시대가 또 변해가고 있는지 쭉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봐도 수고가 중요해지는 시대라고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이 수고에 대해서 우리는 또 비용을 어떤 셈을 해서
2: 그렇죠.
1: 청구도 해야 되고 받아내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뀔까요?
2: 최저가가 적용되는 분야가 있고 그렇지가 않고 그만큼의 품이 들더라도 그 가격을 수용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1: 예.
2: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제가 뷔페 레스토랑을 몇 군데 가본 적이 있는데
1: 예.
2: 비교적 중저가로 이렇게 우리한테는 좀 가격에 대한 가벼움을 주시는 쪽은 치우는 거를 로봇이 하고 있더라고요. 테이블에서 이렇게 버튼 누르면 로봇이 와요.
1: 예.
2: 재밌는 건 아이들도 되게 좋아해요. 이유가 로봇이 웃는 얼굴을 하고 있어요.
1: 아,
2: 그래가지고
1: 예.
2: 귀엽다고
1: 예.
2: 그다음에 이제 다 먹은 음식의 어떤 그런 식기들은 알아서 넣는 거죠.
1: 예.
2: 그럼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레스토랑은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1: 네.
2: 이유가 워낙 많은 분이 오셔도 순조롭게 할 수 있도록 자동화가 돼 있으니까.
1: 네.
2: 근데 제가 이번에 책에서 쓴 예제 중에 하나가 미국의 레스토랑 중에서 지금 1등이 아토믹스예요.
1: 네.
2: 그래서 한국인 부부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인데 거기가 한 끼 식사가 거의 70만 원이에요.
1: 어휴.
2: 대단합니다.
1: 어마어마하네요.
2: 예. 근데
1: 네.
2: 북미 1등이에요.
1: 예.
2: 그래서 엄청나게 한국의 식문화를 알리고 있는데요.
1: 네.
2: 거기서 일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서빙하시는 분들이 발레리나에게 교육을 받는데요. 우아한 이런 몸짓을 위해서.
1: 예.
2: 그래서 한쪽은 로봇으로 갔고요. 서빙에. 한쪽은 발레리나에게 교육받을 만큼 굉장히 더 많이 투자한 쪽으로 간 거거든요. 그럼 예전에 이거 있었잖아요. 오늘은 서빙 알바할까요? 시간당 임금 얼마고 오늘 가가지고 그날 바로 교육받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자동화돼서 없어질 것 같아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내가 수고로움을 투여해도 보상받는 그런 인간다운 예전 방식의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1: 네.
2: 그렇지가 않고 그냥 단순히 노동을 하는 쪽은 과감하게 피지컬 AI나
1: 예.
2: 자동화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된 거죠.
1: 예.
2: 그래서 아주 비용을 줄이는 것만 능사는 아니에요.
1: 네.
2: 다만 그러려고 그러면 정말 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감동을 줄 만큼 나의 수고가 숙련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거냐에 대한 부분에 인간의 활로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쓰게 된 겁니다.
1: 네.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한번 자신을 위해서 나에게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수고라는 단어로 찾아주신 건데.
2: 이미 좀 양극화가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대안으로 기계가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는 다 사람이 하니까 네. 좀 더 친절하면 되는 거 아닌가였어요. 이제는 저 정도의 품이라면 자동화가 가능한데 우리가 기계랑 싸울 수 없는 이유가 네. 우리는 잠을 자고 밥을 먹기 때문에 효율의 끝은 불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상대가 사람이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 나도 사람이어야 되는 부분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다라는 네. 걸 발견하게 된 거죠.
1: 청취자분들 대부분이 또 이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그 나름대로 수고로움을 굉장히 나는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데 마켓에서 거기에 대한 대가가 너무 박한 거예요.
2: 그렇죠.
1: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2: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수고가 정당하게 소비자의 지갑을 열 만큼 예. 그만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뭐 제과점에도 수제 써 있으면 비싸잖아요. 예. 근데 그게 단순히 사람 손을 만들었다고 좋은 게 아니라 그만큼 심혈을 기울인 그의 역사, 노력, 숙고, 시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단순히 수제라는 게 아니라 아, 저 유명한 제과점에서 오랫동안 수련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과 학교에서 그만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밀가루 하나 고를 때부터 반죽할 때까지 열심히 하고 있어요라는 부분들을 사방에 남겨놔야지 네. 그렇지 않고 그냥 숫자로 써있는 것처럼 수제라는 글자로만은 쉽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과정을 보여주고 그만큼의 숙고의 총량에 대한 것들을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1: 아, 또 중요한 또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연말마다 어떻게 와주셔가지고 네 차례나 이 시대의 변화를 예고해 주셨잖아요. 그때마다 여러 말씀 주셨는데 그거와 맥락 같이 하는 건데 수고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서사가 있으면 인정을 쉽게 받을 것 같아요.
2: 그렇죠.
1: 야, 저 사람이 저 반열까지 어떻게 갔냐 하면 이걸 보면 우리가 알긴 아니까요.
2: 그렇죠.
1: 근데 서사를 고도의 마케팅과 효율적인 전략 전술로 알리면 좋으나 그럴 수 있는 방법론을 많이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일 거란 말이에요.
2: 그렇죠.
1: 그러니 결국 남는 건 또 자격증 딸 것 같은데.
2: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자격증이라는 게 구조가 그만큼 견고하지가 않거든요.
1: 예.
2: 제가 얼마 전에 조사해 봤는데 한국에 AI 관련 자격증이 1,360개가 있어요.
1: 예. 와, 어마어마하네요.
2: 필라테스는 1,500개가 넘습니다.
1: 그래요?
2: 예. 자격증이 민간이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정한 수준이 되면 이게 부여할 수 있는데 그쯤 되면 그 자격증을 우리가 크게 가치를 부여할 수가 없거든요.
1: 그렇네요.
2: 그렇기 때문에 자격증보다 해야 될 건 역량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증표가 필요해요.
1: 예.
2: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건 실력에 대해서 검증받는 체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오랫동안 내가 올곧게 해온 것만큼의 어떤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예제를 든 것 중에서 그게 있어요. 그 간장 담그시는 집 중에서 380년 된 집이 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명인님이신데
1: 예.
2: 고창에서 담그세요.
1: 예.
2: 근데 이분은 벌써 몇 대를 이어서 시간장 위에다 덧장을 부어가지고
1: 네.
2: 그걸 이어나가시는 거예요.
1: 아.
2: 마치 그 일본의 장어집처럼
1: 예.
2: 이렇게 오랫동안 이 뒤에 있는 소스를 만든다는 것처럼.
1: 예.
2: 그래서 그 경우에는 진지하시고 역사도 있고 그때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믿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희망이 좀 있거든요.
1: 예.
2: 그래서 오히려 우리한테는 비균질이 답이 아닐까.
1: 아.
2: 정해져 있는 공장에 뽑아내는 것들은 뭐 식스 시그마
1: 예.
2: 그만큼 오류의 적으니까 할 수 있겠죠.
1: 네.
2: 근데 그걸로 우리가 감동하지는 않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보다 더 오랫동안 길게 묵묵히 해오는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빨리 내 흔적을 남겨야 됩니다. 최대한 오랫동안.
1: 아, 내가 오랫동안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해왔다는 것 자체를 증표로 남길 흔적들을 계속 남겨야 되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남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견고해지고요.
1: 예.
2: 하루하루에 충실할 수밖에 없어요.
1: 네.
2: 이게 흔적이자 증거이기 때문에.
1: 네.
2: 그게 쌓이면 이제 자연스럽게 서사에 근거가 되는 거죠.
1: 어찌 보면 요즘 일어나는 소상공인 트렌드들 중에서도 그걸 나름대로 해법을 그렇게 찾은 것 같기도 한데 뭐냐면 성수동이라든가요. 을지로라든가 보면 신장기업한 집이에요. 근데 간판이 앤틱하게 옛날 그 뭐랄까요 폰트
2: 네네.
1: 그걸 가지고 그 무슨 장 뭐 이름도 옛날 그 이름으로 간판을 거는 거예요.
2: 네.
1: 그거는 마치 오랫동안 일을 해온 것 같은 서사라도 서사를 가지고 마케팅하려는 그런
2: 네.
1: 거 아닐까요?
2: 그것도 AI가 전부 다 파회할 거예요.
1: 아. 그렇네요.
2: 이제 바로 나오잖아요.
1: 그 맞아요. 치면 다 나오죠.
2: 그럼요.
1: 예, 예. 어떻게 보면 단순한 마케팅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는 것도 이제 한계가 금방 드러나요.
2: 이유가 카피캣이 나와요. 지금 아. 가보시면 이거는 옛날 것처럼 보이는 요즘 거구나라는 것들의 유사품들이 엄청 나왔잖아요.
1: 맞아요.
2: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안 되고요. 해야 될 네. 거는 나만의 방식을 과감하게 정의하고 지금부터 결과는 늦게 나올 거라는 걸 각오하는 거예요.
1: 야, 이거 진짜 AI에 살기가 더 힘들어진 것 같아요.
2: 그래서 수고 인류라고 쓴 이유가 예. 이제 인간은 수고를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1: 이 다시 그 우리 그 작가님의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살아남으시려면요 직접 다 하세요.
2: 맞아요. 네. 이유가 지금까지 그거였어요. 같이 하는구나라고 하면서 네가 하는 거예요.
1: 예.
2: 우리 이걸 뭐라 불렀냐면 조별 과제의 비극이라 불렀어요.
1: 예.
2: 그러니까 조직이 크니까 난 좀 너한테 시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있어요. 나도 했지 옛날에 주니어 때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해서 당신을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도움는 게 직업이야라고 주장하던 때가 있었죠.
1: 예.
2: 이제는 조직이 굉장히 간소해지고 내가 하는 일이 증강되면서 각자에게 수고로움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가 해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두려울 건 없어요.
1: 네. 그런데 자기 원래 일하던 분들이 아니 나는 내일 열심히 계속 할 자신이 있어요. 이거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일 하면서도 뭔가 서사를 남기고 흔적 남기는 거 요즘 워낙 디지털로 널리 알릴 수 있는 매체들도 많으니까 그런 것도 뭐 나름 방법을 찾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조직 내에서 내 이름만 돋보이게 하려는 건 조직이 놔주질 않거든요.
2: 그렇죠.
1: 이걸 어떻게 할까요?
2: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면 나가실 거예요.
1: 아,
2: 지금
1: 그 조직이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네요.
2: 뭐 다리오 아모데이, 안드레 카파시, 그 다음에 그렇게 수많은 그런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1: 그렇죠.
2: 옛날에 안 그랬었어요.
1: 맞아요.
2: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면 누구 있었지? 뭐 빌 게이츠 아닌가? 이랬다고요.
1: 맞아요.
2: 나머지는 그냥 누가 있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1: 예.
2: 지금은 주역들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게 그분들이 본인의 이름을 가지고 실제로 활동하시고
1: 예.
2: 심지어 그만두시고 나가시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제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더 이상 안 다닐 겁니다.
1: 아, 그것도 진짜 중요한 AI 시대 변화네요.
2: 그럼요. 그래서 조직보다 개인이 더 커질 수 있는 거예요.
1: 예. 예전에는 세계적인 발명품들 그러면 누가 발명했는지 이름이 앞에 있었다가 어느 순간인가 세계적인 발명품을 조직, 즉 기업이 만들어내다 보니 누가 발명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갤럭시폰 누가 발명했는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다시 요즘은 이 AI 발명자들 과 연구자의 이름이 아주 돋보이거든요.
2: 맞아요.
1: 아 그걸 해줘야지만 남아 있으니까.
2: 그럼요. 그래서 각자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안 될 거다라는 얘기를 제가 호명사회라는 책에서 써드린 것처럼
1: 예.
2: 이제는 다 이름을 소중하게 여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들의 뭐 반대 방향으로 가는 쪽은 단연코 거부할 거예요.
1: 네.
2: 이유는 내 이름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걸 더 이상 인정할 수가 없는 거죠.
1: 그러면 이제 자신이 모든 일을 직접 오랫동안 하면서 서사도 남기고 거기에 대한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이 수고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면 그 오랜 시간을 투자하려면 아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2: 그렇죠. 그게 자연스럽게 귀결되죠.
1: 예.
2: 지금까지는 어떤 식이 있었냐 하면 어차피 생산은 조직이 하니까 큰 데 들어가자. 뭐 대마불사.
1: 예.
2: 들어가면 거기도 역학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잘 지내고 내 이름 좀 숨겨도 돼.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1: 네.
2: 이제는 잠시 같이 있을 건데 의미 있는 일을 함께 해보고 거기에 대한 수혜는 같이 얻자로 되니까 그만큼의 각자의 이름을 내가 존중해 주는 사회로 가지 못하면 훌륭한 분이 안 오실 거 아니에요.
1: 예.
2: 그러면 이제 오랫동안 훌륭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거죠.
1: 아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딜레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좋아하는 일이 어렸을 때 있었는데요. 그게 쉽게 말해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뭐 시장에서 인정받는
2: 그렇죠.
1: 분야가 아니었어요.
2: 예.
1: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세속적인 기준에 따라서 그래도 시장에서 좀 평가를 받는 것을 선택을 해왔다 해도 솔직히 틀린 말은 아닌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이번 시대보 수고인류의 시간의 마지막 챕터 제목이
1: 예.
2: 어쩌면 해피엔딩이에요. 그러니까 수고는 힘든 건데 이게 좋은 거냐? 그러면 저는 거꾸로 좋은 거일 수도 있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예.
2: 왜냐하면 이게 있거든요. 나는 원래 좋아하던 게 곤충에 대한 그런 해박한 일이었는데
1: 네.
2: 이게 그야말로 생계가 안 되는 거예요.
1: 예.
2: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아 이거는 좀 포기하고 한다면 국립연구원의 연구자로 가야 되는데 바늘구멍이고
1: 예.
2: 근데 우리 집안이 그렇게 오랜 공부를 지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취직했던 분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1: 예.
2: 근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곤충만 깊게 파서 그걸로 컨텐츠를 만들고 전 세계에 쏘자.
1: 예.
2: 그다음에 전 세계 사람들한테 주는 것도 이제는 번역 시스템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1: 아, 그렇죠.
2: 다 가능하다.
1: 예.
2: 그러면 어쩌면 그 클릭만으로 먹고 살 수 있어요.
1: 예.
2: 이유가 어차피 혼자 할 거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자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1: 네.
2: 그러니까 옛날에는 곤충을 연구한다고 그러면 거대한 건물이 필요하고 연구원이 필요하고 설비가 필요하니까 이때는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 돼 이런 예, 방식이었고
1: 예.
2: 지금은 혼자 연구해보자. 그다음에 그거를 뭐 연성화시켜가지고 컨텐츠로 만들면 많은 분들이 그걸 보면서 기뻐할 거니까 그들이 모아준 클릭만으로도 내 생계는 가능하니
1: 네.
2: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잖아.
1: 네.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게 각자에게 열망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1: 예.
2: 그래서 어쩌면 해피엔딩일 수도 있습니다.
1: 아 그렇네요. 진짜 관점을 달리해보면 자신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론도 도처에 널리게 돼버렸네요.
2: 가장 중요한 건 가볍게 하고 내 고객을 직면하려는 용기를 가져야 돼요.
1: 예.
2: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이 일을 한다면 이 일을 누구에게 드리지에 대한 걸 안 할 수 없잖아요.
1: 네.
2: 그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1: 예.
2: 내 가까이 있는 상급자가 고객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1: 네.
2: 고객은 밖에 계시는 전체 시민, 그다음에 전체 지구에 있는 인류, 때로는 생태이니까 그들을 직시하는 방법을 빨리 배워야 됩니다.
1: 사실 국밥집 가보면 아주머니가 강요해요. 맛 없는데. 맛있지?
2: 그럼 맛있는 것 같아요, 또.
1: 근데 고객이 맛있는지 고객이 판단하는데 네. 자꾸 본인이 맛있으면서 그렇게 강요하시는 분도 있는데 진짜 고객의 평가를 받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2: 그러니까 그때는 맛있다고 얘기하는데 네. 다시 안 가잖아요.
1: 맞아요.
2: 그래서 재방문율이 제일 중요합니다.
1: 그렇죠. 자, 이런 과정에서 아예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해피엔딩으로 내 인생을 끝내보자 이렇게 결기를 먹고 그래서 100세 시대도 됐고 그럼 내가 이제 40대 50대 반도 아직 안 살았으니 완벽하게 내가 하고 싶은 새로운 일을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은 있지만 막막하고 또 겁도 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2: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내가 무엇을 좋아하지를 자기 발견하는 거죠.
1: 네.
2: 그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나의 고객은 누구인지를 찾는 거예요.
1: 네.
2: 그다음에 해야 되는 건 너무 쉽습니다. 첫 번째. 직접 하시면 돼요. 맨날 뭘 하실 때마다 이런 분들 계세요. 아 친구랑 같이 하려고.
1: 맞아요.
2: 아니요. 혼자 하세요. 대부분 서로 믿다가 망합니다.
1: 예.
2: 그러니까 나는 이걸 못하니까 친구 하겠지 그랬더니 친구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대요.
1: 네.
2: 그러면 이제 중간에 엄청 홀이 생기는 거예요.
1: 예.
2: 그래서 온전히 내가 한다. 나는 포함된 게 뭐냐 하면 인공지능과 함께한다. 그러면 이제 웬만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그걸 발행해야 됩니다.
1: 네.
2: 이걸 보통 어떻게 하냐 하면 준비가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준비가 다음은 나갈게요 라고 얘기하시는데요. 그 준비는 영원히 안 돼요.
1: 아.
2: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거에 대한 내가 만든 것과의 간극이 늘 있는데
1: 네.
2: 그걸 내어놓아야 소비자가 피드백을 주세요.
1: 그렇죠.
2: 그다음에 그 부족한 거를 내가 메꿔나가면서 내 근육이 커지니까
1: 예.
2: 발행을 해야 되는데
1: 네.
2: 늘 서랍 속에 넣어놓고 계세요.
1: 맞아요.
2: 그래서 서랍 속에 100곡보다
1: 예.
2: 발행한 두 곡이 훌륭하니까
1: 아.
2: 과감하게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1: 예.
2: 그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거기에 내 이름을 거는 거예요.
1: 예.
2: 보통은 숨거든요.
1: 예.
2: 숨지 말고 내 이름을 걸면 그 온전히 그 수혜가 나한테 오니까 결국 직접 하고 발행하고 이름을 걸면 그게 플라이휠을 돌잖아요.
1: 예.
2: 나중에는 엄청나게 센 근육과 나의 튼실한 고객이 남게 되니까 그걸 전부 다 반복하시면 충분히 가능해집니다.
1: 아 시장의 냉엄한 판단 이게 가끔은 너무 날 비참하게도 만들 텐데.
2: 우리 그 게임할 때 그러잖아요.
1: 예.
2: 맞으면서 배운다고.
1: 아, 맞아요. 예.
2: 똑같습니다.
1: 아 맞습니다. 결국 맞아봐야 어디가 약한지를 알거든요.
2: 그래서 예. 해야 될 게 리질런스를 갖는 거예요.
1: 그러니까
2: 평가가 준엄한 경우에 엄청 상처받고
1: 네.
2: 이제 울면서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1: 네.
2: 그걸 이겨야 되는 게 어차피 난 초심자예요.
1: 예.
2: 초심자가 잘할 수가 없어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오시는 준엄한 판단이 나 잘 되라고 주시는 애정어린 하나의 뭐라고 해야 관심이구나라고 빨리 받아들이셔야지 한 번에 울고 끝내면 안 됩니다.
1: 알겠습니다. 우리 작가님하고 1년 만에 또 다시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AI 시대의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가장 중요한 덕목은 엄청난 IQ도 아니고 용기가 아닐까.
2: 맞아요.
1: 네.
2: 용기예요.
1: 네.
2: 그러니까 제가 이런 형태의 내용들을 책으로도 알리고 현장에서 강연을 드리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우 부족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얘기하시거든요.
1: 예.
2: 부족한 사람은 그 분야에 계시면 안 되고요.
1: 네.
2: 다른 분야로 가시면 돼요.
1: 단순하네요.
2: 그렇죠. 이 분야에는 부족할 수 있겠죠. 다른 분야에게는 재주가 넘칠 수도 있거든요.
1: 예.
2: 근데 보통 이게 시험으로 움직이는 과목들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점수가 안 나오니까
1: 네.
2: 전 부족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1: 예.
2: 절대 아니고요. 다른 분야에는 정말 날아갈 만큼의 재능이 충분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1: 네.
2: 그래서 본인이 기댈 수 있는 곳을 찾으신 다음에 우직하게 하시면 거기서 엄청난 큰 성취를 내실 수가 있어요.
1: 네. 알겠습니다. 어찌 보면 돌고 돌아서 이 어마어마한 큰 쓰나미와 같은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덕목은 예전에 고전에 있었던 덕목과 유사한 것들이 참 많네요. 예. 오늘 또 그런 성찰도 같이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책도 기대됩니다. 근데 시대의 뭐 이제 네 번째 보고까지 끝났습니다.
2: 잘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계속 써 그러면 저도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고 네. 됐어 이제 하시면 좀 다른 일을 해봐야겠죠.
1: 네.
2: 일단은 4년간 열심히 해서 완주해서 네. 지금까지 생각은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이제 이걸 알린 다음에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다음에 무엇을 할지를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작가님의 또 다음 행보도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송기령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조강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가치, 더 나은 선택.
2: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4: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5: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7: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6: 환인제약.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8: Walk it, walk it 안전화.
10: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11: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1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3: 고수익에 원금 보장?
1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4: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FM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오늘 밤 9시 10분쯤 서울 동대문구 장한평역 주변에 있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나 약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당시 버스에는 승객들이 타고 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차 중이던 버스의 엔진 주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중간선거를 마친 뒤 이란에 대한 폭격을 강화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일 공개된 미국 시사 주간 타임과 인터뷰에서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폭격 강도를 높일 것인가라는 물음에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자신이 유엔 총회에서 이란을 전멸시킬 수도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지역 필수 공공의료 기반 확대를 위해 정부가 설립을 추진해온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이 전북 남원에 들어서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어 적합성 검토 결과와 결과를 심의 의결하고 국립의전원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립준비위 산하 기반시설전문위원회는 전북도가 확보한 부지가 남원 의료원과 인접해 지역사회 기반 교육 실습에 유리하고 공공의료 인력 양성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철거해달라는 국가철도공단의 요구가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은 오늘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한 박 전 대통령 동상이 국가 소유 토지에 별도 협의 없이 설치돼 위법하다며 철거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100일 넘게 무단 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어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송 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과 대구 10도 등 전국이 5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21도 등 전국이 19도에서 23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오후까지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 떨어지겠고 일교차도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6: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다는 말에서 만큼은 앞말과 띄어서 씁니다. 노력한 띄고 만큼으로 쓰는 이유는 이때 쓰인 만큼이 의존명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집을 대궐만큼 크게 지었다는 말에서 만큼은 앞말과 붙여서 씁니다. 만큼이 여기서는 의존명사가 아니라 체언 뒤에 붙는 조사이기 때문인데요. 만큼을 언제 붙이고 언제 띄었을지 잘 기억해야겠죠?
7: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매일 밤 8시 열심히 산 하루 끝에 든든한 내 편.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언제라도 너의 편이 돼줄게. 어디로든 같이 걸어갈게.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0: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퀸이식의 프랑스 가수인 F.R. 데이빗은 데뷔 때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월즈로 영국 싱글 차트 2위에 오르면서 크게 유명세를 치렀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F.R. 데이빗 하면 이 노래부터 찾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나마 월즈가 아니라면 같은 앨범에 있었던 Pick Up the Phone 정도를 기억하는데 이 두 곡만큼은 아니지만 1987년에 발표했던 이 노래도 그 당시에는 꽤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월즈와 Pick Up the Phone에 밀려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을 뿐이죠.

10월 1일 목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10월의 첫날이었는데 10월 첫날의 마무리가 깔끔해야 왠지 이번 한 달이 뭔가 기분 좋게 흘러갈 것 같고 그렇잖아요? 자, 그 10월의 첫날의 마무리 그 첫 곡은 FR 데이빗 Don't Go였습니다. 김동민님, 정소연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였어요. 김동민님이 이 곡을 청하시면서 라디오에서 듣기 힘든 노래 같아 추억을 생각하며 듣고 싶네요 하셨는데요. 아니 최근에 이런 사연이 진짜 많이 왔어요. 이 노래는 라디오에 잘 안 나오는데 이 노래는 라디오에서 요즘 참 듣기가 힘든데 들려주시면 안 돼요 하는 그런 사연들이요. 그래서

0: 제가 그런 사연들을 좀 모아봤더니 이걸로 아예 특집 하나가 나오겠는데 싶더라고요.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매주 목요일에는요, 한 가지 주제에 맞는 음악을 한 시간 동안 들어보는 주제 특집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잊어버린 노래를 찾아서. 잃어버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노래는 항상 거기에 있으니까요. 다만 그냥 우리가 잊어버린 거죠. 예를 들어서 FR 데이빗 같은 경우에도 지금 들으신 이 Don't Go라는 노래도 있는데도 그럼에도 Words나 Pick Up the Phone이나 이런 노래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잊혀진, 우리가 그냥 잊어버린 노래를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 자, 그래서 보통 목요일 주제 특집은 제가 여러분들 신청곡 말고 그냥 주제에 맞는 음악을 제가 다 고르는 편인데 오늘은 첫 곡부터 끝곡까지 다 신청곡입니다. 여러분들이 잊어버린 그 노래를 찾아주신 분들이 이런 노래들을 건져주셨구나 하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이렇게 특집하는 날에도 여러분들 참여 항상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아예 특집이 꾸려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골든디스크에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 편안하게 보내주세요. 문자 샵 8001번입니다.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용과 신청곡 게시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문자, 미니, 게시판 어느 쪽이든 이용하시기 편한 쪽으로 글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럭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4: 우와,
3: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7: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신이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으로 잊어버린 노래를 찾아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유윤서님이요. 다이애나 로스의 Missing You. 존 화이트 노래와 제목은 같지만 너무 감성적이고 듣기 좋습니다 하고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두 곡 중에 먼저 들으신 음악이었는데요. 그러게요. 저도 이 노래 좋아하는데. 그런데 같은 제목을 가진 너무 압도적인 히트곡이 있어버리면 다른 노래들은 약간 묻히는 경향이 없잖아 있죠. 자, 그렇게 우리가 잊고 있었던 다이애나 로스의 Missing You 들으셨고요. 이어진 노래는 하트의 Dreamboat Anne이었습니다. 7342님이 좋은 노래인데 한번 듣고 싶습니다 하셨고요. 사실 9721님도 하트의 히트곡 중에서 요즘 라디오에 잘 안 나오는 노래들 몇 곡을 또 골라주셨어요. 네, 그 중에서 Missing You하고 이어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Dreamboat Annie를 함께 들었습니다. 하트의 히트곡 모음집에도 있을 만큼 네, 좋은 음악인데 언론에 가려서 네, 잘 안 들리는 음악이기도 하죠. 이승준님, 빌리 스콰이어 Long Me Tonight. 학창시절에 자주 듣던 저만의 팝이에요. 요즘도 가끔씩 그 시절이 생각난답니다 하셨는데요. 그러게요. 빌리 스콰이어 하면은 요즘에는 Everybody Wants You? 이 노래를 가장 많이 찾으시죠? 그런데 이 노래도 84년 히트 싱글이었습니다. Rock Me Tonight. 오늘은 이승준님 신청으로 우리 잊어버린 노래를 찾아서 빌리 스콰이어의 Rock Me Tonight을 들어보도록 하죠.

0: 몸잘 쉐이빙 젤 타석에 들었습니다.
1: 아, 부드럽게 쭉쭉 밀어내는데요. 깔끔하게 끝내기 면도입니다.
2: 피부 자극 완화 70%, 피부 보습 개선 742%. 대단한 기록입니다. 몽잘 쉐이빙 젤.
3: 근거 중심 라이프 케어 몽잘.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 특집 잊어버린 노래를 찾아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때는 분명히 좋아했지만 히트곡들이 좀 가려져서 어느 순간 점점 잊혀지고 점점 들리지 않게 된 그런 노래들 찾아주셨는데요. 지금 들으신 음악은 Electric Light Orchestra의 Calling America였어요. 김순옥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해로는 확실히 Midnight Blue 신청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그리고 Last Train to London도 많이 좋아해 주시는데 이 노래도 이해로의 베스트 앨범에 들어갈 만큼 또 인기가 있었던 곡이었어요. Calling America 함께 하셨습니다. 5724님, 라디오에서는 거의 들은 적 없지만 한국인이 사랑하는 락발라드 100선 이런 리스트에 있었던 좋아하는 노래 신청해 봅니다. 존 사익스가 결성했었던 밴드 블루 머더의 Say My Love 혹시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하셨고요. 전재근님, 스캔달의 The Warrior. 이 노래는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오랜만에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하셨고요. 박현철님, 마티카 I Feel the Earth Move. 토이 솔저스에 살짝 가려서 잘 나오지 않아 신청합니다 하고 이렇게 세 분이 거의 비슷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좀 놀랍지 않나요? 네, 앞서서도 이런 사연과 신청곡이 오긴 했습니다만 라디오에서 나한테 익숙하고 편안한 음악이 자주 나오는 것도 원래 익숙한 음악을 들으면 사람이 약간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이 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은데 가끔은 이렇게 아, 이 가수 이 노래도 있는데 그 노래 한번 듣고 싶은데 들은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은데 뭐 그런 노래들이 당길 때가 있죠. 늘 밥 먹다가도 별미가 당길 때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지 특히나 우리가 지난 추석 특집 때 정말 천만인이 좋아하는 골든디스크 청취자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해주시는 유명한 팝송들을 많이 들어서 그랬는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라디오에서 잘 나오지 않지만 좋은 음악들을 골라주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오늘은 잊어버린 노래를 찾아서 특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시 발굴해주신 음악들 지금 세 곡 이어서 들을게요. 블루 머더, Save My Love 그리고 스캔달 피처링 패티 스미스입니다. The Warrior 여기에 캐럴 킹의 노래를 다시 불렀죠. 마티카예요. I Feel the Earth Move

0: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1: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어디?
1: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0: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김민지님, 가을이 되니까 자꾸 헤비한 노래들이 당기네요. 뭐 이러다 말겠지만 일단 즐기려고요. 유라이어 힙, Come Away, Melinda. 지구 내해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겠어요 하셨는데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혹시 떨어지시더라도 제가 건져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Uriah Heep, Rain이라는 노래가 인기가 많아서 여전히 비가 올 때면 Uriah Heep의 Rain을 신청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덕분에 가을에 어울리는 이 노래 들어봤습니다. Come Away, Melinda. 신의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은 목요일 주제특집으로 잊어버린 노래를 찾아서 함께 하셨어요. 라디오에서 요즘에는 잘 나오지 않는 노래, 예전에는 참 좋아했었는데 히트곡들에 가려진 음악들, 그런 노래 여러분들의 신청곡들로, 특히 최근에 들어온 신청곡들로 다 모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주제특집을 꾸며봤는데요. 자, 그런 오늘의 마지막 음악은요, 조주연님 신청곡으로 골라봤습니다. 2000년대 이후 노래도 한 곡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밴드의 노래 Shake It Off나 Dog Days Are Over, 이 두 곡은 여전히 좀 자주 나오는데 이 노래는 신청해 주시는 분이 거의 없으셨던 것 같아가지고요. Florence and the Machine의 Cosmic Love. 오늘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 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신안산선 예정으로 안산이 서울과 더 가까워집니다. 자유가 선보이는 49층 클럽 클라우드와 다이닝 웰리스 라이프까지 안산의 새로운 중심, 예술이 머무는 일상, 아르뮤즈의 자이. 1833-3367 GS건설.
2: FM 95.9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1: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1: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at the bottom.

0: FM 95.9 MHz, MBC 라디오입니다. HLKV S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This is a journey into sound. This is a journey